0: 맞지?
1: 뚜!
0: 블링!
2: 블링티 번! 너희가 가진 술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1: 뚜!
0: 닭이 플링!
1: 닭이 플럽은 바로
3: 번!
1: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2: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1: 어!
2: 잠이야 노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하나, 둘, 셋! 많고 많고 많지. 만약에 넘버블록이 사라진다면 1, 2, 3 더하면 6일까? 조약돌이나 블록벽돌로 셀 수 있겠지. 막대기나 좋은 방법이야.

0: 빅데이터 상상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넘버랜드 땅 속 어디까지 갈까?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모든 게 노란색이었다면?
4: 모든 게 납작했다면 어땠을까?
1: 질이

0: 있었다면,
1: 나무에 버스가 나면,
0: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2: 집이 정말 작았다면,
3: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4: 어디로 떨어졌을까?
2: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5: 끝없는 세상에서
0: 아주 멋진

0: Mine.
1: No way, Em. Me, En, to me.
0: Mine. Your turn in the middle, eh?
1: Mine.
0: Marvelous. yummy.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2: Come on, Em.
1: No.
2: Whoa.
0: Tea, did you see the gingerbread man?
3: The gingerbread man? Time for you know what? Mat.
0: Magic mat. Marvelous. Catch the gingerbread man. Zoom!
1: Em, don't eat the mat!
3: Total tomfoolery.
2: I just popped in. Hold hands. What use is a map?
3: Terrific touchdown.
2: Let's take a peek.
4: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2: The gingerbread man.
3: Em, stop eating everything.
0: I couldn't munch another thing.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0: Except maybe...
3: Tally-ho!
1: La, la, la, la, la, la.
3: On your tippy toes, everyone.
1: You can't catch me.
3: No, not playing.
1: You can't catch me.
3: Yes, I can.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0: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3: Time for my tea.
2: Perfect time to pop off.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5: You can't catch us. We're the Alpha Blocks.
6: 하나의 큰 모험이 되겠지.
7: 맞아, 최고의 모험이 될 거야.
6: 아, 정말 신난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
8: 다른 행성에 가서 춤을 출 거야.
6: 우주에 올라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9: 내가 정사각형 도시락을 준비했어.
6: 우주에선 샌드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말 잘 챙겨야 돼.
10: 이것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11: 우주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거야.
12: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니 럭키한걸.
13: 난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옥토 준비됐어.
14: 나 로켓은 거대한 우주선에 합체할 준비를 마쳤어.
15: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해, 신호를 기다려.
14: 숫자 탑험가들,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 새로운 숫자들도 아주 많이 만날 거야. 다들 준비됐어?
5: 준비됐어.
15: 샌드위치는?
5: 여기 있지.
15: 10배수의 주인공들, 모두 이렇게 준비 완료.
5: 완료.
15: 샌드위치는? 여기.
16: 근정사각형들, 초특급 재채기를 준비하자비.
15: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됐니?
7: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14: 항상 준비되어 있지.
15: 아, 보고 싶을 거야.
7: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15: 이것 봐.
7: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5: 이것 봐.
7: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15: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7: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15: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7: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15: 나 준비됐어. 가자.
8: 신호야! 신호가 왔어!
14: 7,
17: 9, 8,
12: 7,
14: 6,
12: 5,
17: 4,
14: 3,
8: 2,
15: 1, 0!
14: 발사!
18: 우주 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우와!
5: 렛츠!
17: 호호호!

잘해야. 나만 출발하면 돼. 맛을 거래기로. 안녕 넘버랜드, 다시 올게. 다 먹일 뻔했네.

0: 어? 나는 배가 좀 고프네. 고마워.
1: 안녕. 환영해. 네 차례야.

Duh-duh.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Definitely. Well,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No. Let's make a... din. D on drums. Pad. Pan. Pin. Din.
2: Deanmingguk Aider.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넘버블럭스 친구들
6: 모여라.
5: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6: 20까지 합해.
7: 우리 같이 놀자.
5: 5와 3이 만나면
7: 8이야.
5: 변신
7: 우리 모두 8.
5: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7: 함께 놀아요.
5: 넘버블럭스 4대가족.
8: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뽀롱뽀롱 떠나요. 빛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8: 응, 물론이지. 응?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5의 베스트들이 원래 그래.
7: 5의 베스트들?
9: 우리는 5의 베스트들. 하이파이브.
8: 신나게 놀아볼까?

0: 독특하다고. 우가 내게면 사중 창단 이런 재주도 있단 내 이지.
1: 차트 차트.

무시고 15. 나를 따라 계속해. 오사는 20. 오오는 25. 오육은 30. 이렇게 계속해. 오칠은 35. 오팔은 40. 오구는 45. 45.

하나가 맨 위칸을 채우면 주인공이 나타나지. 오가 10개면 50 락큰롤. 맞아, 나는 5야.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0: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1: 천만에 7.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2: 나야, 나!
3: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4: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1: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 팀의 신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5: 1단계. 12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6: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5: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7: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8: 만세!
7: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0: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5: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6: 더하기 2
5: 더하기 3
7: 더하기 4는
1: 바로 10. 5. 다음은 네 차례야. 5
9: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5: 다시 시작하자. 1.
0: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7: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10: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1: 6
10: 더하기 9는 바로
1: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10
10: 20
5: 30
7: 40
5: 50
0: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6: 뭐 사실
5: 생각해보면
7: 1부터 시작해서
9: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0: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7: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10: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1씩 크다는 걸
1: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0: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5: 1에
6: 1을 더하면
5: 바로 3. 3을 또 더하면
9: 바로 6.
7: 4를 더하면
1: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9: 6을 더하면
1: 바로 21.
0: 7을 더하면
1: 바로 28.
7: 8을 더하면
6: 바로 36.
10: 9를 더하면
1: 바로 45. 10을 더하면
0: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 다운 준비하자.
1: 10
10: 9
7: 8
0: 7
1: 6
9: 5
7: 4
1: 3
6: 2
5: 1
8: 발사!
0: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1: 10
10: 9
7: 8
1: 7
9: 6
1: 5
7: 4
5: 3
6: 2
5: 1 0 중력이 0.
11: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0: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Zip.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술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8: 출발.
10: 돼버리가 도망간다.
11: 3위 쫓아가야지.
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0: 옥스퍼드 탕.
1: 해군도
0: 주유소 사고 발생. 혈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집중!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8: 덤덤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숨속이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12: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부바의 휴가.
0: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 왔어요.
15: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6: 그래, 오랜만이구나.
14: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17: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16: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14: 그럼 저희랑 놀러 가요.
18: 맞아요.
14: 그래요, 부바.
16: 그럼 그러자꾸나.
14: 우와, 신난다.
17: 어서 다녀요.
16: 그래.
14: 조심히 다녀와.
18: 네, 네. 출발.
14: 우리 뭐하고 놀까요?
16: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19: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17: 맞아, 휴간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19: 네.
17: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16: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14: 같이 가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16: 그래, 알았다.
19: 가디언 X다.
17: 어디? 저기 좀 봐.
14: 우와, 멋지다.
16: 응?
20: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19: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 같이
15: 가디언 X.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14: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17: 맞아요.
16: 가디언 X? 난 잘 모르는데.
19: 가디언 X를 모르다니.
16: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17: 슈퍼 가면맨?
19: 그게 뭔데요?
16: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19: 가면맨이

0: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1: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가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2: 가자.
0: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3: 부가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0: 그래. 이렇게 빠른 건 처음 타봐서 어지럽구나.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2: 아, 정말요? 그럼 뭐라고 놀았는데요?
0: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4: 에이, 너무 시시해요.
2: 맞아요. 그게 뭐예요?
0: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5: 어때? 재밌어?
0: 응! 신난다!
5: 자, 간다!
0: 정말 즐거웠었지.
2: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3: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0: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2: 네? 벌써요?
0: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2: 아무래도 부가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3: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6: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3: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7: 좋아.
1: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8: 좋아하는 네. 네.
2: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 걸. 그럼 이제 어쩌지?
9: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2: 그게 뭔데요?
9: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3: 그런데 이걸로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9: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바가 좋아하지 않을까?
2: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6: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9: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3: 친구요? 우리처럼요?
7: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2: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9: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2: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6: 그럼
3: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8: 좋았다.
2: 제발.
9: 잘 다녀와.
1: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2: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7: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5: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3: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6: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10: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
2: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3: 그러게.
2: 이제 어디 가서 찾지?
11: 얘들아! 안녕!
2: 디젤이구나.
3: 안녕.
11: 무슨 일 있어?
6: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2: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7: 디젤,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11: 기차?
7: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3: 그러게.
11: 검은색 기차에

0: 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1: 뭐?
2: 정말이야?
0: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1: 고마워, 이제.
0: 뭐 이 정도 가지고.
1: 우바 할아버지!
3: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4: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5: 빨리 가요.
3: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5: 오늘은 우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
6: 빨리 가요. 네.
3: 그래, 알았다.
1: 와!
2: 빨리 가요.
5: 어서요.
3: 그래.
7: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5: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3: 어? 여기가 어딘데?
4: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3: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6: 실은 부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8: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3: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9: 우바, 잘 지냈어?
3: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9: 아이들이 옛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3: 그랬구만.
9: 아, 잠깐만.
10: 안녕, 부바.
3: 허브.
10: 이게 얼마 만이야?
3: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1: 안녕하세요, 허브 아저씨.
5: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허브 아저씨였다니.
4: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0: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6: 어? 우와, 정말 신기하다.
3: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9: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0: 그러게 말이야.
3: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9: 당연하지.
3: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11: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슈퍼 슈퍼 슈퍼
6: 우바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5: 그러게.
0: 스팀도 즐거워 보여.
9: 우바, 우리 오랜만에 그 놀이 할까?
3: 아,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5: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3: 그래.
1: 좋아요.
10: 그럼 출발해볼까?
9: 좋아, 출발합니다.
0: 와, 신난다.
5: 야호! 지시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밌어.
3: 그렇지.
7: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5: 꼬마 버스들의 캠핑.
7: 운행을 마친 하이얼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5: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4: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5: 얼른 가서 쉬자.
4: 저건 윈디잖아.
5: 윈디!
12: 어? 이게 누구야? 타이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4: 정말 오랜만이야.
5: 잘 지냈어?
12: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5: 캠핑?
12: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5: 그게...
4: 한 번도 못 해봤어.
12: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5: 정말?
12: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5: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4: 나도.
12: 한번 다녀오면

0: 여행의 매력에 푹 빠질걸? 어?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1: 안녕, 민디.
2: 하나 누나, 시투.
3: 어서 와, 얘들아.
4: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5: 네. 캠핑?
4: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5: 캠핑 가고 싶어요. 네.
6: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7: 아, 어?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6: 그러면 되겠다.
4: 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8: 캠핑 준비는 이 로브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냐아냐아냐, 파라솔도 있어야지.
9: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4: 야호! 대박! 캠핑 갔다!
10: 와! 얘들아!
4: 안녕!
10: 안녕! 어? 그런데 로기는?
11: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10: 어? 로기!
11: 여기서 뭐해?
8: 캠핑 준비 끝!
10: 캠핑 준비?
8: 이것 봐! 짜잔!
4: 우와! 이게 다 뭐야?
8: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11: 이걸 다 가져간다고?
8: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11: 모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8: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11: 아니, 그래도 두고 가.
8: 싫어. 가져갈 거야.
6: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5: 죄송해요.
6: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5: 네.
11: 모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8: 타요가 수레를 뺏지만 않았어도 다 타요 때문이야.
9: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11: 뭐냐고?
9: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시골로 출발했어요.
11: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8: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11: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8: 뭐? 잡동산이?
11: 얘들아, 싸우지 마.
7: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11: 안녕.
4: 띠띠뽀, 안녕.
11: 다들 어디 가는 거야?
4: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11: 그래, 정말 재밌겠다. 태우,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태우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4: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9: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2: 우와!
12: 멋지다!
6: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4: 네! 우와!
10: 난 이걸로 할래.
11: 난 이게 좋아.
10: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9: 마음에 쏙 들어요.
6: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11: 우와, 바로 이거야! 내가 먼저 골랐어!
8: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11: 내가 먼저 왔거든!
6: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2: 네?
11: 네?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8: 싫어요!
6: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11: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8: 네가 옆으로 가!
6: 얘들아, 모두 모여봐.
11: 무슨 일이에요?
7: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6: 짜잔, 보물 찾기.
2: 우와, 재밌겠다.
6: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7: 행운을 빌게.
6: 그럼 시작! 와!
12: 어딨지? 이쪽인가? 여기 있나?
4: 어? 와! 찾았다!
11: 어디 있는 거야?
4: 어?
11: 여기 있었네.
12: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11: 어?
6: 어, 저기 있다!
13: 보물이다!
6: 어?
11: 안 돼! 내 거야!
4: 어때요? 어?
11: 괜찮아요?
6: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11: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7: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6: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야.
11: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4: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어?
6: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11: 어? 딱 맞아요.
6: 정말 다행이야.
11: 록이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록이.
13: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11: 치,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13: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11: 뭐? 지사해!
9: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어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주변에 모였어요.
6: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2: 네! 네.
7: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6: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12: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6: 그럼!
12: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4: 뭐해? 피넛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6: 멋진걸.
7: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11: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13: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11: 나도야, 로기.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13: 우린 친구잖아.
11: 로기.
13: 타이어.
9: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11: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13: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11: 그래.
13: 어?
4: 반딧불이다.
13: 모두 나와 보세요.
2: 와,
6: 아름다워.
4: 정말 예쁘다. 와.
9: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9: 얼굴엔
2: 순한 길길.
9: 진물엔
2: 덥덥한 말.
14: 순하게
2: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킬킬!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옥스퍼드 탕!
7: 아,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이
6: 화창한 아침이에요. 타이와 친구들이 미국에 왔어요.
5: 드디어 도착했어.
7: 우리가 미국에 오다니.
5: 정말 멋져.
8: 그러게.
9: 얘들아. 안녕. 너희가 타요와 친구들이구나. 난 하나의 이모야.
10: 안녕하세요.
9: 미국에 온 걸 환영해.
5: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7: 저도요.
9: 그래. 오늘 오후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한다고 했지?
5: 네, 맞아요.
9: 그럼 그 전에 시내 관광지를 구경하는 건 어때?
5: 우와, 정말요?
9: 응, 가서 놀다가 촬영장으로 가면 되지.
5: 와, 재밌겠다.
8: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9: 그럼 우와. 재밌게 놀고 저녁 때 보자.
10: 네,
11: 어서 가자.
5: 어, 여기 같이 가.
8: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9: 그래, 잘 다녀와.
11: 우와, 저기 좀 봐.
5: 처음 보는 나무들이 정말 많다.
12: 어? 안녕, 꼬마 버스들.
10: 안녕하세요.
8: 자들도 모두 친절하다.
5: 그러니까.
8: 이제는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5: 어디가 좋을까?
13: 바다는 어때? 여기 바다는 경치도 엄청 멋지고 관람차도 있다던데.
5: 정말? 어? 재밌겠다.
8: 그럼 빨리 가자.
5: 어? 너희들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잊었어?
14: 퀴즈쇼!
5: 우와! 시작한다!
14: 자, 오늘의 퀴즈 정

0: 자, 추첨. 이번에는 어떤 차가 할리우드 촬영장 견학을 가게 될까요?
1: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은이 참, 신청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3: 맞아, 될 리가 없잖아. 그냥 만화용 하나 보죠.
2: 와우.
0: 자, 어디? 주인공은 바로 꼬마버스 타요.
3: 가는 거야?
2: 거봐, 내가 됐지.
4: 타요, 우리도 달려갈 거지?
3: 글쎄.
4: 타요, 같이 가자.
3: 미국에 데려가주면 뭐든지 할게.
2: 어? 뭐든지 한다고?
5: 내가 뽑혀서 미국에 왔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가야지.
4: 와,
3: 그런 게 어딨어?
5: 싫어? 그럼 견학은 나 혼자 가지 마. 견학권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촬영장 견학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3: 그럼 타요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자.
4: 그래, 바다는 나중에 가면 되지.
5: 그럼 출발.
6: 꼬마 버스들은 결국 타요가 보고 싶어하던 할리우드 사인에 왔어요.
5: 우와, 정말 멋지다. 역시 오길 잘했어. 그렇지?
4: 그래, 맞아.
5: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7: 자, 하나, 둘, 셋.
5: 우리도 사진 찍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같이 찍어야지.
3: 그럴까?
4: 그래.
7: 좋아. 하나, 둘, 셋.
5: 이번엔 링크 해볼까?
4: 이렇게?
5: 행운의 차 타요.
3: 이제 그만 바다로 가자.
4: 그래. 많이 찍었잖아.
5: 저기에도 직접 올라가 봐야지.
4: 우와!
3: 저기 언제 올라가?
4: 맞아, 견학 전에 바다에도 가야 하는데 그러다 못 가면 어떡해.
5: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바다로 가자.
4: 응? 그래.
3: 좋았어.
5: 대신 견학은 나 혼자 가야겠다.
4: 뭐? 타요도?
8: 정말 너무해.
4: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라고.
3: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4: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5: 뭐? 그럼 진짜 혼자 간다.
3: 마음대로 해.
5: 너희 후회할 걸.
6: 꼬마 버스 타요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하러 왔어요.
5: 흥, 나 혼자서도 재밌게 구경하면 되지 뭐.
4: 우와,
5: 여기가 촬영장 입구인가 봐.
9: 이봐, 바람버스. 여기는 어떤 일로 온 거야?
5: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장 견학권에 당첨된 행운의 차 타요예요.
9: 견학권? 아무것도 없는데.
5: 잘 보세요, 여기.
4: 뭐야?
5: 견학권이 어디 갔지?
9: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만 거기에서 비켜주겠니?
5: 오다가 떨어뜨렸나 봐. 어떡하지?
10: 이봐, 파란 버스. 왜 이제 온 거야?
4: 저요?
10: 그래, 늦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따라와.
9: 뭐야, 촬영하러 온 거였어? 어서 들어가.
4: 네.
11: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하러 온 파란버스예요.
9: 네? 오늘 출연할 파란버스라면 아까 들어갔는데.
11: 네?
12: 그럴 리가 없는데.
9: 글쎄, 이미 들어갔다니까.
1: 들여보내 주세요. 이러다 촬영에 늦는다고요.
9: 안 돼.
5: 여기가 다 촬영장이에요?
10: 내부는 전부 다른 장소들로 꾸며져 있어.
5: 정말 많다.
12: 피디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10: 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5: 네.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저건 뭐지? 잠깐만 들어갔다 와볼까? 우와, 정말 멋지다.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13: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5: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됐어, 나 혼자 구경하면 되지 뭐. 조끼. 안녕, 반가워. 난 타요라고 해. 너는? 일단 문부터 열어줘, 빨리. 알겠어.
9: 마일리! 어디 가는 거야?
5: 빨리 출발해. 알겠어.
9: 거기 서! 멈추라니까!
5: 더 빨리 달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긴 장난감 나라 세트장이잖아. 저쪽이야. 빨리 가자.
9: 놓치면 안 돼.
5: 어떡해.
9: 거기 서.
5: 조심해, 꽉 잡아. 이제 어디로 가지? 일단 건물들 사이에 숨어 있어야겠어. 여긴 못 찾겠지? 너 괜찮은 거야? 응, 네 덕분에 살았어. 나 온다.
9: 마일리!
7: 어디 간 거야? 멀리는 못 갔을 텐데.
9: 저기 있다.
11: 겨우 들어왔네.
9: 멈춰. 마일리,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1: 누구세요?
9: 어서 나와, 마일리.
1: 안에 아무도 안 탔는데.
9: 이 차가 아니잖아.
10: 파란 버스. 대체 어딜 갔던 거야? 한참 찾았잖아. 얼른 와.
5: 저는 파란 버스가 아니에요.
9: 빨리.
6: 할리우드 영화 촬영장 견학권을 받게 된 타요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왔어요. 하지만 타요는 친구들과 다투고 홀로 촬영장 견학을 오게 됐어요. 촬영장에서 만난 친구와 의문의 차들에게 쫓기게 된 타요.
9: 거기서 마일리!
6: 앞으로 타요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이! 모래사장에서 굽놀이 할까?
14: 좋아.
4: 다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13: 됐어, 자기 혼자 잘 놀고 있겠지.
5: 맞아.
4: 그래도
15: 슈퍼스타 마일리의 실종 소식입니다. 촬영 도중 촬영장에 있던 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4: 뭐? 마일리가?
15: 경찰은 당시 마일리가 타고 간 차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4: 어떡해. 저건 다유잖아.
13: 뭐?
5: 아니야.
15: 있습니다.
4: 분명히 타요랑 똑같이 생겼는데.
13: 에이, 그런 얘긴 그만하고 가서 어? 재밌게 놀자.
4: 얘들아, 같이 가!
6: 그런데 타요와 마일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9: 마일리, 어서 나와.
4: 어쩌지?
14: 잠시만요. 길 좀 비켜줄래요?
16: 네.
14: 고마워요.
9: 마일리! 절대 놓치지 마!
16: 어디로 간 거야?
5: 고마워, 타요.
4: 헤이, 그런데 넌 누구길래 저 차들이 쫓아오는 거야?
5: 놀라지 마. 사실 난... 마일리야.
4: 어? 마일리?
5: 만나서 반가워, 마일리.
4: 어?
5: 너 설마 날 모르는 거야? 나 영화배우 마일리라니까.
4: 영화배우? 와, 멋지다. 배우라고? 처음 보는데.
5: 저 차들은 내 매니저들인데 내가 촬영장을 몰래 빠져나와서 쫓아온 거야.
4: 촬영장은 왜 빠져나온 건데?
5: 촬영이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본 지 오래됐거든. 오늘은 꼭 보러 갈 거야.
4: 그랬구나. 그럼 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데려다 줄게.
5: 정말?
4: 응.
5: 정말 고마워, 타요.
4: 로기 받아.
13: 이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4: 나도 타요가 없어서 그런가?
17: 넷이서 공놀이 할 땐 정말 재밌었는데
4: 타요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13: 그러게, 타요 보고 싶다.
17: 나도.
6: 친구들이 타요를 생각하던 그때 타요는 마유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왔어요.
5: 우와, 여기 정말 멋있다. 이곳은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야. 친구들이랑 이곳에서 매일 놀았거든.
4: 와, 마일리 예쁘게 만들었다.
5: 예쁘다.
18: 정말.
5: 너희들이 내 친구여서 정말 좋아.
18: 나도.
5: 얼른 보고 싶다.
4: 아, 그랬구나. 다 왔어, 마일리.
5: 고마워.
4: 마일리.
5: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
4: 어서 가봐. 마일리, 왜 그래?
5: 혹시 친구들이 나한테 화가 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주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거든.
4: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보다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아?
5: 응.
4: 그럼 용기를 내봐.
5: 친구들도 분명 반가워할 거야.
4: 정말 그럴까?
5: 당연하지. 알겠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4: 좋은 친구?
5: 얘들아!
18: 어?
5: 얘들아!
18: 마일리!
5: 정말 오랜만이야.
4: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5: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4: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
5: 꼬마 버스 타요!
9: 저기 있다.
4: 어? 마일리의 매니저들이잖아.
5: 마일리! 어서 도망가!
4: 타요!
5: 어서 도망가라니까!
4: 괜찮아. 내가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
5: 뭐? 하지만...
9: 마일리!
5: 블랙!
9: 마일리,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5: 미안해, 나 때문에 촬영도 망치고.
9: 마일리, 그런 건 괜찮아. 앞으로 친구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데려다 줄게.
5: 블랙!
14: 그래,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5: 다들 고마워!
4: 휴, 다행이다.
9: 자, 그럼 너희들이 자주 가던 놀이터에 가볼까? 어서 타.
5: 정말?

0: 많이나 있을 텐데 어쩌지?
1: 그래, 나도 용기를 내보는 거야.
2: 얘들아!
3: 타유,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4: 치, 우리가 바다에 가자고 할 때는 안 간다더니.
3: 로기!
0: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멋대로만 했어.
3: 우리도 미안해.
5: 그래, 널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3: 얘들아.
1: 우리 아직 시간도 있는데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까?
6: 좋아. 빨리 가자.
3: 얘들아, 같이 가.
7: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하나 이모와 함께 공항으로 왔어요.
3: 너무 아쉬워요.
8: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내가 꼭 초대할게.
3: 우와, 정말이죠? 신난다.
9: 타요, 안녕.
3: 블랙.
4: 이 차는 누구야?
1: 아, 어제 만난 친구야.
0: 블랙,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을 왔어요?
9: 그건 내가 아니라 마일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0: 마일리요?
1: 타요, 안녕.
0: 어떻게 하는 거야?
8: 마일리가 얼마나 유명한데. 만나서 반가워.
0: 마일리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어?
4: 그럼, TV에서도 많이 봤다고.
3: 그런데 마일리, 타요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1: 어제 타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오늘은 그 보답으로 너희를 재밌는 곳에 데려가주고 싶은데 어때?
6: 우와, 정말.
5: 하지만 우리 곧 비행기 탈 시간이잖아.
4: 아, 맞다.
3: 가고 싶은데.
9: 그건 걱정하지 마. 다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뒀거든.
3: 우와! 그럼 저희 놀다 와도 돼요?
6: 네!
8: 마일리랑 놀 기회가 자주 오진 않겠지? 재밌게 놀고 와.
6: 우와, 신난다.
7: 꼬마 버스들은 마일리를 따라 극장 앞에 도착했어요.
3: 마일리의 팬인가 봐.
5: 그런데 타요는 아직 안 왔나?
3: 타요 정말 멋지다.
1: 타요 갈까?
10: 함께 온 버스는 누구인가요?
1: 이름은 타요라고 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준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제 손자국을 남기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3: 마일리!
1: 자. 자, 이제 타요 차례야.
3: 너 차례라고? 이건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난...
1: 타요도 뉴스에 나와서 너무 유명한 걸? 어서!
3: 그럼... 자...
1: 우와! 잘했는데?
3: 타요 정말 잘해!
5: 맞아!
7: 꼬마 버스들의 첫 타요 여행이 무사히 끝났어요. 마일리, 우리나라에도 꼭 놀러오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성.
11: 얼굴엔
13: 순한 킹킹.
11: 중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8: 뿌르르 동안 알아.

0: 조만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유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클릭소!
2: 클릭소! 몰라세가!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나 일을 어쩌지?
1: 왜요?
0: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콩순이랑 소풍 못 갈 것 같은데.
1: 네? 뭐라고요?
2: 대신 아빠랑 콩콩이랑 신나게 놀자. 어때?
1: 어? 오늘은 꼭 간다고 했잖아요.
0: 엄마가 정말 미안해.
1: 맨날 병원만 가고 엄마 미워.
0: 콩순아. 콩순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어쩌지?
3: 아, 우리 병원 놀이 할까? 콩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1: 됐어. 난 이제 세상에서 병원 놀이가 제일 싫어. 진짜 싫어.
0: 근데 왜 쉬는 날에도 병원에 가시는 거야?
1: 그건 병원 일이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아니야?
0: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1: 그럼 왜 가는 건데?
3: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하시는지 보고 오면 되지.
1: 하지만 아빠가 엄마 일할 때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3: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이건 몸이 투명해지는 숨바꼭질 망토야. 자, 어때?
1: 우와, 멋져 코디. 나도 써봐야지.
0: 그게 뭐야?
3: 제대로 입어야 다 가려진다고.
1: 좋았어. 병원으로 출동.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구나. 지금이야. 엄마다.
4: 자, 우리 예쁜 민지가 씩씩하게 진료 잘 받아서 주는 선물이야.
1: 고맙습니다.
4: 조심히 가.
1: 나는 오늘 안아주지도 않았으면서.
5: 콩순이가 보이잖아.
0: 안 돼.

0: 우리 코순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1: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2: 엄마가 나 없이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봐야겠어.
0: 잠깐만.
1: 괜찮을까? 선생님, 오늘 점심도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0: 고마워요. 오늘도 환자가 많아 바쁘네요.
3: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2: 엄마 배고프겠다.
0: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안 아파질 거야.
2: 싫어요. 선생님 미워. 선생님 나빠. 우리 엄마한테.
4: 어머머,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0: 괜찮아요.
2: 선생님 괴물이야. 저리 가. 야.
4: 공순이?
2: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괴물이라니.
4: 공순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2: 그게 엄마가 나 빼고 재미있게 노는 줄 알고.
0: 그랬구나. 콩순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콩순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낼게. 약속?
2: 좋아요. 약속.
0: 얼른 사과드려야지.
2: 선생님 죄송합니다.
0: 그래, 아프지 말고. 아프면 무서운 괴물 선생님 또 만나야 해.
2: 얘들아, 우리 엄마 진짜 멋지지?
1: 최고로 멋지셔.
5: 대단해.
0: 공순이 자니?
2: 엄마, 또 병원 가요?
0: 아니, 오늘 콩순이랑 소풍 가기로 했잖아.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2: 야, 정말요? 우와, 신난다.
0: 저렇게 좋을까?
2: 안녕, 얘들아.
6: 안녕.
5: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본다고 그러던데. 이따 이쪽으로 올 거야.
2: 그럼 우리 먼저 놀자.
6: 좋아.
2: 보미, 우리 누가 더 높이 타나 시합할래?
6: 좋아. 그럼 티미가 심판 봐줘.
0: 알았어. 준비 시작.
2: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6: 나 좀 밀어줘.
5: 얘들아, 이번엔 무슨 놀이 할까?
6: 이번엔 숨바꼭질 하자. 다른 건 절대 안 돼. 무조건 숨바꼭질이어야 돼.
2: 하나, 둘, 셋.
6: 이번에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잠깐, 누가 날 먹으면 어쩌지? 이게 좋겠어.

0: 먹었지. 어? 왜 모자지? 설마. 누가 놓고 갔나? 이따 찾으러 오겠지?
1: 들킬 뻔했네. 근데 좀 졸리네.
2: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어, 잠깐! 혹시...
2: 뭐야? 아무것도 없네.
0: 분명 폼이랑 닮은 모자가 있었는데.
1: 여기가 어디야? 애들은 다 어딨지? 얘들아! 얘들아! 숨바꼭질하다 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뭐야? 왜 나 혼자 이런 데 떨어진 거야? 버려다가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2: 포미
1: 이 목소리
0: 포미 어딨어 포미
1: 얘들아
3: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야.
0: 영영 못 찾는 줄 알았어.
1: 그나저나 어떻게 찾아온 거야?
0: 큐리가 놀이터에서 코코넛 모자를 주웠다고 하던가?
2: 모자가 날아갔다는 방향으로 쭉 걸어왔지. 그러다 널 찾게 된 거야.
1: 그랬구나. 미안해. 잠이 들어버릴 줄은 몰랐어.
0: 그치만 이렇게 어려운 숨바꼭질은 처음이었어.
2: 맞아.
1: 정말? 그럼 어쨌든 숨바꼭질은 내가 이긴 거네. 그치?
0: 뭐야? 포미도 참. 엄마 거북이 갖고 놀 거야.
4: 안쪽도 거의 완성돼가고 있어.
0: 이미 덕분에 집이 완.
1: 거의 다 완성했는데.
5: 금수나,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빠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0: 아기 거북이 집도 지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4: 그러게, 콩순이가 두 명도 안 있고.
0: 아, 바로 그거야, 피미. 포미, 나랑 똑같이 변신해서 똑같이 따라하니 콩순이 놀이 어때?
1: 콩순이 놀이 재밌겠다. 콩순이랑 똑같지?
3: 거의 똑같아.
0: 먼저 이렇게 눈썹까지 그리고

0: 나는 이렇게 가리면 됐다.
1: 우와, 제법 콩순이 같아.
0: 포미, 이제부터 넌 콩순이가 돼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2: 걱정 말라고. 신난다. 나는 귀엽고 착한 콩순이랍니다. 뭉치잖아. 콩순이 차렴. 뭉치! 이거 떨어뜨렸어.
3: 응? 안녕, 콩순아.
2: 내가 잠깐 들어줄게.
3: 고마워. 어? 콩순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알았다. 하트 선글라스를 썼구나. 예쁘다.
2: 맞아. 그럼 난 이제 갈게. 다녀오십니다.
4: 그래, 콩순이 왔니? 얼른 씻고 와서 간식 먹으렴.
2: 쉽지 않은데. 콩순이니까 콩순이 침대에 누워서.
4: 콩순아, 다 씻었니? 응? 우리 콩순이 많이 피곤했구나.
2: 왜요, 아빠?
4: 콩순이 놀이라니.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2: 그쵸, 그쵸. 똑같죠.
4: 그럼 우리 콩순이 놀이 조금만 더 해볼까?
0: 아기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를 무사히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
1: 근데 포미는 잘하고 있을까?
0: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얼른 바꿔야겠다. 내일 봐, 팀이.
1: 안녕, 콩순이.
4: 우리 콩순이 정말 잘 먹는구나. 넌 누구니? 우리 콩순이랑 똑 닮았구나.
0: 아빠, 저 콩순이는 포미가 변신한 거예요.
5: 무슨 소리야? 얘가 진짜 콩순이고 쟤는 가짜 콩순이예요.
0: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5: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0: 내가 진짜 콩순이야.
4: 좋아, 우리 콩순이는 간지럼 참기 대장이니까 이걸로 진짜를 가려보자. 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 간지간지. 아하, 이쪽이 진짜 우리 콩순이였구나.
0: 아빠 너무해요. 진짜 콩순이도 몰라보고.
4: 그럴 리가. 더 놀고 싶어서 아빠랑 약속 안 지키는 우리 콩순이 아빠가 보자마자 알아봤지.
0: 이제 안 그럴게요.
5: 하트타트.
0: 야, 뭉미. 이번엔 콩콩이로 변신했잖아.
1: 여기 들어가 보자. 어서 오세요. 갖고 싶다.
2: 그럼 사면 되지.
1: 돈이 부족해. 근데 이건 살 수 있어.
0: 바지가 직접 만든 바지라고?
1: 응. 어때?
0: 알록달록 진짜 예뻐.
2: 피미님 못하는 게 없네.

0: 안 돼?
1: 나도.
2: 그래, 뭘로 만들어줄까?
0: 아,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장갑.
1: 그럼 가방.
3: 독바지.
4: 난 머플러.
2: 아, 공순이는 장갑, 포미는 가방, 뭉치는 턱받이, 코디가 머플러, 휴리는 양말, 맞지?
0: 근데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어?
2: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볼게.
1: 왜?

0: 몇 시지? 오늘 점심에 주기로 했는데 실도 다 쏟네. 어떡하지?
1: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2: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왠지 더 예쁜데?
3: 이 실 저번에 티미 바지 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티미?
0: 맞아.
2: 그럼 이건 우리들만의 우정 표시 같은 거야?
0: 좋다.
3: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티미, 내 바지도 갖고 와.
0: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찍어.
1: 에이, 우리끼리 찍으면 뭐해. 다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지.
0: 그게 사실 내 바지를 풀어서 너네 선물 만든 거야.
2: 뭐? 정말?
1: 왜 그랬어? 열심히 만든 바지잖아.
0: 만들다 보니 시간도 없고 실도 부족해서.
2: 그 바지로 만든 거였구나.
3: 미안해 티미.
0: 아니야, 바지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1: 티미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2: 우리도 티미한테 선물해주는 건 어때?
3: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2: 그치?
0: 뭐가 좋을까?
1: 며칠 전에 티미가 재봉틀을 엄청 갖고 싶어 했었어.
4: 재봉틀?
1: 응, 그날 새로 나온 재봉틀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뜨개질 세트를 샀거든.
2: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쩌지?
3: 그럼 내가 만들지 뭐.
2: 맞다! 코디는 뭐든 뚝딱 만들어지니까. 잘됐다, 잘됐어.
0: 든든해. 내 선물이라고?
1: 응, 어서 열어봐.
0: 우와, 이건 재봉틀이잖아.
2: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지금 바로 써볼까? 자.
3: 이게 왜 이러지?
0: 고장났나?
3: 내가 잡아볼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하게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덤덤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없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야!

TV로 옛날 이야기 보고 있었어.

좋아. 이젠 무서운 옛날 이야기도 영영 안녕이겠네.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너의 사촌 다샤가 절대 늦으면 안 돼.

괜찮아. 들어가서 이쁜 옷으로 갈아입자. 봤지? 우리 진짜 닮지 않았니? 아, 그래. 너한테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여기는 우리 귀염둥이, 여긴 내 사촌 다샤야.

여기저기 금방 찾아볼게. 고마 어딨어?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래? 금방 올게.

여기 있었구나. 어서 보여줄 게 있어.

혹시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기절까지 했겠어.

안 닮은 것 같아? 다음 작품으로는 뭘 그려볼까?

그때 내가 그려줄게. 어서 나와. 내가 그림 그려줄게. 겁먹지 말고. 괜찮지 않아? 그래, 너도. 어서 같이 가야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8: 정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9: 내일 떠나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주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17: 응, 물론이지.
16: 응?
17: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5의 베스트들이 원래 그래.
16: 5의 베스트들?
18: 우리는 5의 베스트들. 하이파이브.
16: 신나게 놀아볼까?

0: 높이 올라가죠.
1: 우리 따라가볼까. 밴드의 리더니까. 오!
0: 하이파이브!
1: 우두개면 여행 떠날 로켓선을 만들어. 시!
0: 발사!
1: 구구단 우단을 외워보자. 나를 따라 우회배수 계속 세어봐. 다음은 독특한 친구들 특수비 매군 다 소개해. 15!
2: 70? 내가 독특하다고?
1: 우가 내게면 사중 창단 이런 재주도 있단네. 20!
3: 차트!

0: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1: 뭐 사실
2: 생각해보면
3: 1부터 시작해서
4: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0: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3: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5: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일씩 크다는 걸
4: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0: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2: 1에
1: 1을 더하면
2: 바로 3, 3을 또 더하면
4: 바로 6,
3: 4를 더하면
4: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6을 더하면 바로 21,
0: 7을 더하면
4: 바로 28,
3: 8을 더하면
1: 바로 36,
5: 9를 더하면
6: 바로 45,
4: 10을 더하면
0: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 다운 준비하자.
4: 7,
5: 9,
3: 8,
0: 7,
4: 6,
6: 5,
0: 4,
4: 3,
1: 2,
2: 1,
1: 발사!
0: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4: 10,
5: 9,
3: 8,
4: 7,
2: 6,
4: 5,
3: 4,
2: 3,
1: 2,
2: 1, 0. 중력이 0.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0: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Fizz! Fizz! Fizz!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아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1: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기억나? 일?
6: 그럼. 네가 만약이라고 했던 이 만약의 요정이 나타났잖아.
7: 잠깐. 만약의 요정이 뭐야?
8: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 만약의 요정이 과연 뭘까? 그 답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7: 어떤 종류의 질문 말이야?
8: 바로 이런 질문.

0: 일주일 후면 한 줌도 남지 않아. 한 달 후면 다 없어지지.
1: 그만 멈춰!
2: 제발 멈춰!
3: 선생님 걸 멈춘다며?
0: 흥미로운 질문이야. 다른 질문을 해봐.
3: 일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떨까?
0: 어?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작은 조각이 되지.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을걸.
4: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타워를 짓는다면? 꼭대기까지 갔는데 100년이 걸릴까?
0: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야!
2: 만약 넌 버블록 이름이 각자 다르다면 마치
0: 블링티 번. 너희가 가진 숫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2: 닭이 플링!
4: 닭이 플럽은 바로
5: 뻥!
4: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0: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어! 잠이야 노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2: 하나, 둘, 셋!
0: 많고 많고 많지.

0: 상상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넘버랜드 땅 속 어디까지 갈까?
3: 모든 게 노란색이었다면?
0: 모든 게 납작했다면 어땠을까?
1: 질이 질.

0: 있었다면
1: 나무에 버스가 나면
0: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2: 집이 정말 작았다면
3: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4: 어디로 떨어졌을까
2: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5: 끝없는 세상에서
6: 아주 멋진 몸을 하면서
7: 숫자 친구들과 함께
8: 궁금한 게 아주 많을 거야 맘속에 떠

0: 나 로켓은 거대한 우주선에 합체할 준비를 마쳤어.
1: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해, 신호를 기다려.
0: 숫자 탐험가들,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 새로운 숫자들도 아주 많이 만날 거야. 다들 준비됐어?
2: 준비됐어.
1: 샌드위치는
2: 여길지.
1: 10배수의 주인공들, 모두 로켓 준비 완료.
3: 완료.
1: 샌드위치는 여기.
4: 큰 정사가 경들 초특급 재채기를 준비하자비.
1: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됐니?
5: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0: 항상 준비되어 있지.
1: 아, 보고 싶을 거야.
5: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1: 이것 봐.
5: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6: 이것 봐.
5: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1: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5: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1: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5: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1: 나 준비됐어. 가자.
7: 신호야! 신호가 왔어!
0: 7,
8: 9, 8,
9: 7, 6, 5,
10: 4,
0: 3,
7: 2,
1: 1, 0!
0: 발사!
11: 우주 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우와!
12: 렛츠!
1: 호호호! 그래, 내 차례야. 나만 출발하면 돼. 마술 거래기로.

0: 너 배가 좀 고프네. 고마워.
1: 안녕. 환영해. 네 차례야.

엑사이트!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Definitely. But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No. Let's make a... din. D on drums. Pad. Pan. Pin. Din.
2: Deutschland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 왔어요.
9: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0: 그래, 오랜만이구나.
11: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12: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10: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12: 그럼 저희랑 놀러 가요!
11: 맞아요! 그래요, 부바.
10: 그럼 그러자꾸나.
12: 우와, 신난다!
13: 어서 다녀요.
10: 그래.
11: 조심히 다녀와.
9: 네. 네.
11: 출발.
12: 우리 뭐 하고 놀까요?
10: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14: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12: 맞아. 휴가인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14: 네.
12: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10: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12: 같이 가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10: 그래, 알았다.
14: 가디언 X다.
12: 어디? 저기 좀 봐.
6: 우와, 멋지다.
15: 응?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14: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 같이
9: 가디언 X!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12: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13: 맞아요!
10: 가디언 X? 난 잘 모르는데.
14: 가디언 X를 모르다니.
10: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12: 슈퍼 가면맨?
13: 그게 뭔데요?
10: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14: 가면맨이 뭐예요?
12: 로기.
13: 잘 모르겠어요.
10: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2: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바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0: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1: 우와,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0: 어, 아, 그래. 이렇게 빠른 건 처음 타봐서 어지럽구나.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2: 아, 정말요? 응. 그럼 뭐라고 놀았는데요?
0: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3: 에이, 너무 시시해요.
2: 맞아요, 그게 뭐예요?
0: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4: 어때? 재밌어?
0: 응! 신난다!
4: 자, 간다!
0: 정말 즐거웠었지.
2: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1: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0: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2: 예? 벌써요?
0: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2: 어? 뭐? 아무래도 부바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1: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
3: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1: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 어? 어?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5: 좋아!
6: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7: 좋아하는 네. 네.
2: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 걸.
8: 그럼 이제 어쩌지?
2: 아,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1: 그게 뭔데요?
2: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1: 그런데 이걸로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2: 아,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바가 좋아하지 않을까?
1: 아,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3: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2: 어?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1: 친구요? 우리처럼요?
5: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1: 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2: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3: 그럼
1: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7: 좋았어.
1: 출발.
2: 잘 다녀와.
6: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1: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4: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1: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3: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9: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
8: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1: 그러게.
8: 이제 어디 가서 찾지?
10: 얘들아! 안녕!
8: 디젤이구나.
1: 안녕.
10: 어? 무슨 일 있어?
3: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8: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1: 아! 디젤,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10: 기차?
1: 어?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5: 그러게.
10: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3: 뭐? 정말이야?
10: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7: 고마워, 디젤.
10: 뭐 이 정도 가지고.
7: 부바 할아버지!
0: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3: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어?
1: 빨리 가요.
0: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1: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
5: 빨리 가요. 네.
0: 그래, 알았다.
11: 와! 빨리 가요.
1: 어서요.
0: 그래.
6: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1: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0: 어? 여기가 어딘데?
3: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0: 어?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5: 실은 부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0: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5: 어?
12: 어? 부바, 잘 지냈어?
0: 어?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12: 아이들이 옛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0: 그랬구만.
12: 아, 잠깐만.
13: 안녕, 부바.
0: 허브.
13: 이게 얼마 만이야?
0: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7: 안녕하세요, 허브 아저씨.
1: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허브 아저씨였다니.
3: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3: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1: 어? 우와, 정말 신기하다.
0: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12: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3: 그러게 말이야.
0: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12: 당연하지.
0: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14: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슈퍼 슈퍼 슈퍼
5: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10: 스팀도 즐거워 보여.
12: 부바, 우리 오랜만에 그 놀이 할까?
0: 아,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1: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0: 그래.
7: 좋아요.
13: 그럼 출발해볼까?
12: 좋아, 출발합니다.
10: 와, 신난다. 야호!
1: 우와! 지시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0: 그렇지.
6: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1: 꼬마 버스들의 캠핑.
6: 운행을 마친 타요한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3: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1: 얼른 가서 쉬자.
3: 저건 윈디잖아. 윈디!
15: 어? 이게 누구야? 타요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3: 정말 오랜만이야.
1: 잘 지냈어?
15: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7: 캠핑?
15: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1: 그게...
3: 한 번도 못 해봤어.
15: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1: 정말?
15: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1: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3: 나도.
15: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7: 안녕, 민디.
11: 하나, 둘, 셋.
15: 어서 와, 얘들아.

0: 파라솔도 있어야지.
1: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2: 야호! 이렇게 됐었다! 와!
3: 얘들아!
2: 안녕!
3: 안녕! 그런데 로기는?
4: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5: 어? 로기!
4: 여기서 뭐해?
6: 캠핑 준비 끝!
4: 캠핑 준비?
6: 이것 봐! 짜잔!
4: 우와! 뭐야?
6: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4: 이걸 다 가져간다고?
6: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4: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건 가져가면 안 돼.
6: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4: 아니, 그래도 두고 가.
6: 싫어. 가져갈 거야.
7: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8: 죄송해요.
7: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8: 네.
4: 모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6: 타요가 수레를 뺐지만 않았어도 다 타요 때문이야.
1: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4: 뭐냐고?
1: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시골로 출발했어요.
4: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6: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4: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6: 뭐? 잡동산이?
4: 얘들아, 싸우지 마.
9: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4: 안녕. 띠띠뽀 안녕.
10: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1: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10: 그래? 정말 재밌겠다. 하유,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하유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1: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1: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12: 우와! 멋지다!
7: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4: 네! 난 이걸로 할래.
3: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1: 마음에 쏙 들어요.
7: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4: 우와, 이거야! 내가 먼저 골랐어!
6: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4: 내가 먼저 왔거든!
7: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4: 네? 네? 네?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6: 싫어요!
7: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4: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6: 네가 옆으로 가!
7: 얘들아, 모두 모여봐.
4: 무슨 일이에요?
9: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7: 짜잔, 보물 찾기.
5: 와, 재밌겠다.
7: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9: 행운을 빌게.
7: 그럼 시작. 와,
6: 어딨지?
4: 이쪽인가?
3: 여기 있나?
4: 어? 와, 찾았다.
11: 어디 있는 거야?
4: 와, 찾았다.
11: 나도 찾았어.
1: 여기 있었네.
4: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11: 어?
4: 저기 있다.
6: 보물이다.

0: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1: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2: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0: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야.
1: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3: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어?
0: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1: 어? 딱 맞아요.
0: 정말 다행이야.
1: 로기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로기.
4: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1: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4: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1: 뭐? 지사해.
5: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고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주변에 모였어요.
0: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6: 네! 네.
2: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0: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7: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0: 그럼!
7: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8: 뭘? 피넛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0: 멋진걸.
2: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1: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4: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1: 나도야, 로기.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4: 우린 친구잖아.
1: 로기.
4: 타이어.
5: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1: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4: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1: 그래. 반딧불이다.
4: 모두 나와보세요.
9: 우와.
0: 아름다워.
10: 정말 예쁘다.
0: 우와.
5: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링.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리얼.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들을 위한 봄맞이 딩동댕 패션쇼! 와우! 온갖 꽃무늬 셔츠에 시원한 청바지까지! 오! 우리 기민이 어디 여행 가나요?
1: 가나요?
0: 멋져, 멋져!
1: 멋져, 멋져! 어머나! 이번에 파란 청자켓에 파란 청바지까지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0: 그건 패션은 안 해요.
1: 크크, 멋쟁이.
0: 멋쟁이.
2: 이리로 보세요. 이렇게 입으니까 자신감이 확. 어? 내 건 사촌 언니가 물려준 건데 참 예쁘죠?
1: 우와,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땡구도 따라 입을래.
3: 정말 모두 아주 세련됐어요. 이렇게 봄맞이 옷을 뽐내주러 딩동댕 쇼에 와준 우리 모델 여러분께 박수!
1: 근데 잠깐.
3: 왜?
1: 모두 다 똑같아요. 어? 여기도 청, 저기도 청, 여기도 청.
3: 어? 어머, 정말 그러네. 어머, 저기! 우리 딩동댕 밴드도 청, 청, 청, 청. 어머, 모두 청바지 패션이네요.
4: 와우! 오! 역시 뭘 좀 아는군.
5: 라라라라라라 락앤롤. 라라라라라라 락앤롤. 나는 청바지.
1: 이렇게 고대한 청바지는 처음이야.
3: 어머, 청바지 씨 놀랐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5: 아우, 좋은 질문. 여기나 이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다고 해서 왔지?
3: 네네네.
6: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5: 아, 그래.
3: 우와.
5: 아, 이 청바지의 인기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군요.
6: 감사합니다.
5: 아, 참.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날 반가워해 주었지?
3: 어?
1: 그때 그 언젠데요?
5: 한 150년 전쯤.
3: 네?
1: 이렇게 쌩쌩해 보이는데
3: 150살?
5: 맞아요. 나 젊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그때가 생각나는군. 내가 처음 태어나던 그때가.
7: 여긴 미국 서부.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는 동굴에서 일했죠.
5: 자. 에? 뭐야 이거? 이 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찢어졌어? 에이 참. 뭘로 깨매지? 아이 진짜.
8: 어? 아이 뭐야 이거? 이 주머니도 찢어졌잖아.
5: 아이 참. 이상하다. 갑자기 엉덩이가 시원하네.
8: 아! 아! 이게 뭐야! 엉덩이도 찢어졌잖아!
5: 아! 참! 불편해서 일하기 너무 힘들다!
1: 바지가 불편하다고? 그렇다면... 아! 내가 아주 질긴 천을 알고 있지! 아, 역시 튼튼해. 이걸로 만들어볼까?
7: 그리고 며칠 후.
1: 자, 어때요? 잘 맞아요?
5: 어디?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도. 와, 안 찢어진다. 오, 정말 튼튼한데요? 제가 이런 옷은 처음 입어봐요. 이 옷, 이름이 뭔가요?
1: 청색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청바지?
7: 그렇게 나 청바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지.

0: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더더 많은 사람들이 입었으니 나의 매력이라면 뭐랄까 누구나 편하게 자유롭게 입는다는 거. 물론 유명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1: 어, 누가 내 이야기를 합니까? 후. Hello, 난 컴퓨터 천재 스티브 잡스라고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나는 매일 이 검은 티와 파란 청바지만 입습니다. 매일 뭘 입을까 고민하는 거 노노 고민하는 거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매일 저처럼 똑같은 옷만 입으면 고민 없이 스타일 is good.
2: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 입으면 신이 나. 연주도 더 잘 되는 것 같다니까요.
3: 딩동쌤도 청청 청바지만 입으면 어떤 동작을 해도 정말 폼난다니까요, 그쵸?
0: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느낌 있다니까.
4: 짜자잔. 오, 댕구도 청바지가 있다구요. 짜잔. 어라?
3: 어? 이게 댕구야, 왜 그래?
4: 제 청바지가 너무 작아요. 내가 그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컸나? 이 청바지 더는 못 입을 것 같아요.
0: 저런 어떡해.

0: 반지야.
1: 탱구야. 한 번 알아보자, 탱구야. 요즘에 보기 힘든 아주 좋은 친구야. 다들 우리 청바지를 너무나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데 우리 탱구 이렇게 청바지를 아끼며 사랑해주잖아. 이 친구도 너의 청바지인 것이 자랑스러울 거야.
2: 울긴 왜 울어? 청바지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되지. 자, 어떤 바지를 원해? 긴 바지, 짧은 바지, 통 넓은 바지, 꽉 끼는 바지, 마음껏 고르라고.
1: 탱구! 이 친구를 잊을 셈이야!
0: 아, 맞다, 내 청바지.
2: 아, 그냥 새로 사라니까.
0: 어?
1: 탱구야, 버려서 안 돼!
0: 아, 맞다, 내 청바지.
2: 새로 사.
0: 어?

0: 버려선 안 돼.
1: 아니야, 아니야. 싹 다 잊고 새로 살까?
2: 새로 살아옹?
1: 그럴 수 없어. 이게 어떤 바지인데?
0: 잊지 말아줘.
1: 아니야, 아니야. 잊을 수 있어. 새로 사자.
2: 그러라니까.
3: 버리지 마! 오?

0: 주인은 불편하다고 안 입겠대.
1: 난 여기 있는데 잊어버렸나 봐. 찾지도 않아.
2: 갱구는 다

0: 줄 알았는데 똑같았어.
1: 나무래.
2: 아니야 아니야, 난 달라. 이 청바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3: 아 참, 작아서 못 입는다며.
4: 아, 잠깐만 얘들아,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2: 어? 좋은 방법이요?
4: 그래, 청바지 천은 아주 튼튼해서 쉽게 망가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껏 자르고 또 바느질 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5: 완전 맞는 말씀! 변신이 아주 쉽다고?
2: 우와, 그럼 제 청바지로 다른 걸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4: 그럼.
2: 띵동쌤, 자, 여기요.
4: 오, 좋아.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자, 여기 부탁드려요. 뭘 만들면 좋을까? 이리저리 살펴보시는데요.
2: 뭔가 정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 청바지를 막 자르시네요. 오! 저렇게 마구 잘라도 되는 건가요?
4: 에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2: 그런데 저기 드릇 드릇 하는 것 뭔가요?
4: 아, 저건 제공틀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2: 아하, 뭐가 될지 정말 정말 기대돼요.

0: 길게 길게 자르고.
1: 와, 기다란 끈이 됐네요. 어? 아까 만들어둔 거 위에 붙이려나 봐요.
0: 아하, 딩동쌤은 뭔지 알겠다. 우리 친구들도 뭔지 알겠어요?
1: 짜잔! 탱구의 청바지가 멋진 가방이 됐어요.
0: 우와! 우와! 또 남은 걸로 뭐가 될게요? 또 샤라라라 머리핀.
2: 우와! 이것도요. 혹시 혹시 쿠션. 우와! 나는
3: 난 소중한 기타 가방. 우와! 너무 좋아요.
4: 우와! 이게 다 탱구의 청바지로 만들었다는 말씀.
0: 네?
4: 나는 이런 네? 변신 너무 좋아. 청바지여 영원하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청!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은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마데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오늘의 이야기는 곱게 빛나는 봉숭아. 화단 가득 피어있는 봉숭아꽃. 눈부신 다홍색도 보이고 보라색 꽃잎도 보이는데 봉숭아꽃,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었구나.

우리에게 친숙한 봉숭아꽃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꽃이라는데 정말일까? 봉숭아 꽃잎의 모양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봉숭아 꽃을 봉선화, 봉황을 닮은 신선의 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 봉황. 봉황을 닮았다고 생각한 걸 보면 봉숭아 꽃에도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봉숭아 꽃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 봉숭아 꽃을 조심조심 하나씩 딴 다음 꽃잎을 모아 잘게 찧어준다. 꽃잎에서 즙이 나와 촉촉해 보인다. 이렇게 다진 봉숭아 꽃잎을 손톱 위에 차례차례 올려서 꽃물을 들여보자. 100% 천연 재료를 사용한 네일 아트.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감싸주면 준비 끝. 이제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고 비닐을 하나씩 벗겨보니 손톱이 정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그렇다. 봉숭아는 오래전부터 손톱에 물을 들이는 데 사용된 꽃. 어떤 성분 때문에 물이 드는 걸까? 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액포에 담긴 색소. 꽃잎을 으깰 때 이 액포가 터지면서 색소가 나와 손톱을 물들인다. 봉숭아 꽃의 과학. 더 샅샅이 파헤칠 거야. 봉숭아가 가득 핀 꽃밭. 그런데 다시 보니 붉은색만 있는 건 아니다. 이 꽃은 하얀색에 가깝고 아주 연한 분홍색 꽃도 보이는데 이런 연한 색 꽃잎이나 초록색 잎사귀, 줄기나 뿌리 같은 것들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져서 손톱에 올렸는데 색이 다 다르다. 손톱은 어떤 색이 될까? 이제 확인해 볼 시간. 모두 주황색? 지난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옹? 이렇게 달라 보이는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은 색을 내는지 보기 위해 에탄올에 적신 다음 거름 종이에 흡수시켜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온 색은 세 가지 모두 비슷한 주황색. 봉숭아꽃의 색소는 여러 가지 색의 꽃잎뿐만 아니라 초록색이라고만 생각했던 잎사귀 부분에도 있었고 줄기에도 있었다는 사실. 다시 보니 붉은 빛이 선명하다. 자연에는 이렇게 봉숭아처럼 다른 것을 물들일 수 있는 천연의 염료가 많다. 주황빛의 예쁜 감도 천연 염료. 감을 갈아서 짜낸 즙으로 염색을 하면 곱고 연한 젓갈색으로 감물이 든다. 쪽이라 불리는 식물도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어 푸른빛을 내는 염색에 쓰이는 대표적인 천연 염료. 이외에도 보랏빛을 내는 포도껍질, 붉은빛을 내는 소목, 그리고 홍화꽃도 자연의 숨은 염색 재료들. 자연의 색을 물들인 일상의 과학, 봉숭아꽃에서 찾았다.

봉숭아 물을 또 드려야 하나? 자, 이번엔 꽃잎 옆에 있는 가루에 집중. 이 가루를 꽃잎과 함께 넣고 잘 찧어준 다음 손톱에 올려보자. 아까처럼 물이 들까? 시간이 지나고 물든 손톱을 아까와 비교해보니 훨씬 선명한 색으로 물들었다.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백반. 백반은 봉숭아꽃의 색소가 잘 붙어 염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매염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백반을 함께 넣고 다진 꽃잎이 그냥 보기에도 더 선명하고 진한 색으로 물들 수 있는 것. 예쁘게 물든 손끝에도 과학이 있다.

잠깐 봉숭아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손톱에 물을 들일 때 쓰이는 봉숭아 꽃. 그런데 왜 봉숭아 꽃으로만 물을 들이는 걸까? 강렬한 색깔의 꽃이라면 장미꽃이 봉숭아보다도 빨간 것 같은데 매혹적인 빨간색의 장미꽃으로도 봉숭아처럼 손톱에 물을 들일 수 있을까?

정답은 장미꽃으로는 안 된다. 봉숭아꽃만 염색이 잘 되는 이유. 바로 색소 입자 크기에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빨래 집게? 힘을 줘서 누르면 열리는 평범한 빨래 집게. 오늘은 호기심을 가지고 빨래 집게를 들여다봅니다.

흔히 쓰이는 빨래 집게는 이렇게 생겼다. 손잡이를 눌렀을 때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것은 바로 집게의 앞부분. 마치 악어가 입을 벌렸을 때의 모양이나 곤충이 가진 집게 같기도 하고

개의 집게발을 담기도 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뭔가를 꽉 잡는 데 쓰이는 집게들. 과자의 바삭함도 사진 속 추억도 꽉 잡아주는 집게의 과학. 빨래 집게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분다. 널려있던 빨래들이 하나, 둘, 날아간다.

이럴 땐 역시 빨래 집게가 그것도 여러 개가 필요하다. 잘 집어서 널어주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빨래의 수호자, 빨래집게의 힘을 제대로 느껴보자.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버티는 힘. 힘을 뺄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 때문에 집게를 벌렸다 놓치면 튕겨나간다. 한 번 물면 놓지 않으려는 빨래 집게의 힘.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새로 만든 것 같은 여기 이 부분이 수상하다. 그러고 보니 빨래 집게에는 항상 이렇게 새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빨래 집게를 집중 관찰해 볼 시간.

집게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세로 된 이 부분이 집게의 핵심이다. 집게를 누를 때 느껴지는 버티는 힘, 닫혀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쇄골이의 탄성이 가진 힘이었다.

집게가 가진 힘의 정체. 이 작은 쇄고리에 집게처럼 힘을 줘보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손잡이가 있을 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집게마다 전부 손잡이가 달려있는 걸까? 빨래집게의 과학 끝이 없다옹. 시소처럼 생긴 이 장치의 이름은 지레.

지뢰의 양쪽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추가 4개씩 달려있다. 오른쪽 추 2개를 빼면 당연히 더 무거운 왼쪽으로 기운다. 아니, 근데 빨래집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지뢰냥? 졸릴 줄 알고 신기한 걸 준비했지. 짜잔! 추 2개로 4개 들어올리기. 지뢰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의 위치가 가벼워진 오른쪽에서 멀어졌을 뿐인데 수평이 맞는다. 자,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사실. 오른쪽에 남은 추를 아예 없애버리고 받침점을 가벼워진 쪽과 더 멀리 떨어뜨리면 또다시 수평이 맞는다. 지뢰의 이런 원리는 빨래집게에도 있다. 손잡이를 지렛대라고 봤을 때 쇄골이는 받침점. 손잡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집게를 벌릴 수 있는 것.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덜 드는 집게처럼 지뢰 원리를 이용한 도구는 많다. 받침점과 먼 부분에 힘을 주어 박혀있는 못을 쉽게 뺄 수 있는 장돌이. 병따개도 일종의 지렛대. 받침점과 먼 곳에 힘을 가해 병뚜껑을 더 적은 힘으로 딸 수 있다. 설마 가위도 지렛대의 원리? 딩동댕. 바로 이곳이 받침점 역할을 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자를 수 있는 것. 지뢰의 원리로 쉽게 벌어지고 탄성 때문에 금세 다치는 빨래집게. 너무나 익숙한 편리함 속에도 과학은 있다.

바람 부는 날 빨래를 지켜줄 빨래 집게가 아직 없었던 시절 벌어진 나뭇가지를 집게처럼 사용하다가 나뭇가지를 끈으로 동여매서 사용하던 것이 빨래 집게의 시작. 점점 더 튼튼하고 편리하게 발전해온 빨래 집게의 역사. 작은 나뭇가지에 과학을 더하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이 된다.

0: 힘이 적게 들려면 받침점과 먼 곳을 눌러야 하는 지렛대의 원리. 따라서 손잡이가 길어질수록 빨래 집게는 더 쉽게 벌어질 것이다. 작지만 기발한 빨래 집게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상.
5: 해보고.
4: 주유소 상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 내!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슈!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4: 산행 안전사고
3: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

0: 해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여기에서 꼬니와 떠니가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녕, 꼬니, 떠니.
1: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2: 떠니,
1: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떠니,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2: 어, 떠니?
1: 꼬니, 꼬니. 꼬니,
2: 떠니, 떠니, 떠니, 떠니.
1: 꼬니, 꼬니,
2: 떠니,
1: 꼬니, 꼬니,
2: 떠니, 떠니.
0: 오,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달라는 떠니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떠니는 크레파스를 계속 빌려주었는데 말이에요. 떠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겠는데요.
1: 꼬니, 꼬니.
2: 흥, 떠니.
0: 이런,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아서 떠니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1: 꼬니.
0: 꼬니, 왜 떠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니?
1: 꼬니. 꼬니.
0: 아, 꼬니의 크레파스를 아껴 쓰고 싶어서 그랬구나.
1: 꼬니.
0: 하지만 꼬니, 떠니는 꼬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었잖아. 그렇지? 떠니는 꼬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크레파스를 선뜻 빌려주었던 거야. 꼬니에게도 떠니가 소중하지?
1: 꼬니! 꼬니!
0: 그래, 그러면 떠니에게 꼬니의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자.

0: 써니
1: 써니
0: 써니 써니
1: 써니
2: 써니가 여기에 있었군요.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꼬니가 써니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을까요?
3: 꼬니 꼬니 꼬니 꼬니
4: 꼬니
3: 꼬니 꼬니 꼬니 꼬니
4: 꼬니 꼬니
3: 꼬니 꼬니 꼬니

Red. Purple. Gray. Pink.

Brown. Blue. Green. Yellow.

Yellow.

0: 빵.
1: 야, 내 손님 토지 같은 길이야. 말만 좀 빼라. 빨리 와서 봐. 야, 아무도 들으니까 손에 들리거든, 너?
2: Butterfly. Tyrannosaurus. Airplane.

elephant. Police car. Shark.

Spinosaurus. Hamburger. Ice cream.

Bicycle. Lion. Ant.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Purple. Pink. Brown.

purple. Pink. Brown. Orang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터져!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Doggy?
1: Oh, doggy. Doggy, doggy. Doggy's words.
2: Hungry? Hungry.
3: Full?

0: Mr. Worthing, are you sleepy?
1: Yes.
2: I am very sleepy.
0: Oh, doggy, come on in.
1: Hi, doggy.
3: Hey, doggy.
0: What's this?
1: Oh, it's Mr. Worthing's pillow. Oh, Mr. Whitty Worthing, here you are.
0: He really is sleepy.
4: Bye.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길갱.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이거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다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welcome to my kitchen. 네, 돌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삼각형 요리 하겠습니다. Yes, today we're making triangle kimbap. Tuna and mayonnaise triangle kimbap. 참치 마요 삼각 김.

당근. We have tuna, 참치요. 이거 통조림 참치요. And we have mushrooms, button mushrooms. 네, 양송이 버섯이요. And here we have sauces. Mayonnaise, mayo, mayonnaise. 하지만 영어 발음은 mayonnaise 아니면 mayo.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우리 참깨. Are you ready to make 삼각김밥 with me? First, we have to chop the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요. So we just need a little bit. 우리 조금만 쓸 거예요. 이 정도. Chop. We cut a thin slice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Thin slices. 한 번 더. And now we cut this way. 이쪽도 우리 작은 부분 만들어요. We want very small pieces. 아주 작은 부분만 필요해요. The same size as the rice. Okay, good. Next, the carrot. 당근도 we just want a littl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And now we cut thin slices. 우리 얇게 잘라요. Cut, cut, cut, cut, cut, cut, cut. And then we cut this way. 우리 이쪽도 잘라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So we cut like this again into little pieces. 네. All done. And finally, a button mushroom. So let's cut the button. And now let's chop this way. Very thin slices. And now this way. 다른 야채보다 버섯 조금 더 어려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양송이 버섯도 돼요? 아니면 표고 버섯도 괜찮아요? 아니면 또 다른 버섯은 다 좋아요. All mushrooms are delicious. All done. Okay. We have to fry the vegetables. A little oil. And then we add our mushrooms. Our pepper. And our carrot. 네. 버섯, 당근, 피망 다 넣었어요. It's starting to sizzle. 그 시즐시즐 소리도 나오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채소 소도 돼요. 브로콜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얇게 잘라요. 작은 부분은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Or you can use cabbage. 배추도 괜찮아요. 또 작아졌어. 그리고 색깔도 변했어요. 제 생각 이거 다 됐다. Now let's fry the tuna. Let's add a little oil. 조금만 필요해요. 왜냐면 참치도 자기 기름도 있고. And then let's add our tuna. 우리 참치도 넣을 거예요. You can see the water is coming out. 그 참치 물이 이제 나와요. 우리 물이 없어졌을 때 바삭바삭 만들 수 있어요. We're making the tuna taste more delicious. Our tuna is ready. Now, let's prepare the rice. We need a glove because I'm going to mix the rice. I put the rice in here. 나와라! And I add the vegetables. 우리 채소들. I add the soy sauce. 간장. And I add the sesame oil. 참기름도. And now I mix. 네, 비벼요. Mix. Mix, mix. Ah, we have to add the sesame seeds. 네, 참깨 넣어야 돼요. There go the sesame seeds. And mix again. Oh, it smells so good. 간장하고 참깨 냄새 바로 나는 거예요. Now we make the tuna mayonnaise. 이제 우리 참치 마요 만들어요. Put the mayonnaise in the tuna.

0: and we mix. Sarah, make sure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I think it's done.
1: 제 생각인 거 다 됐다.
0: 지금 미션은 삼각김밥 만드는 거예요. So, let's put this here. 제일 위에 둘 거예요. And we take some rice.
1: 그 안에 둘 거예요.
0: Push down to make the triangle. 우리 삼각형 모양은 만들어야 돼요. 바로 추나 매요 넣을 거예요. 우리 참치 마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구멍은 만들고 구멍 살짝 만든 거예요. We add some tuna. 그리고 밥도 필요. We need more rice. 우리 밥도 넣을 거예요. Push the rice in. 그 삼각형 모양은 만든 거예요. We're making the triangle. Push and pull. 네. We push the rice and we pull the card. 네. Now, we fold over the seaweed. And then we fold like this and push down. 네.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삼각형 만들었어요. And we tuck underneath. 그 밑에 이렇게 하고요. And we put one on top. And another on top. And a sticker. And now we have our 삼각김밥. 볼 아저씨? I made 참치 마요 삼각김밥. Yes, I made tuna mayonnaise triangle kimbap.

0: 손 맛이 나요.
1: 제 손. It's delicious.
0: I love the vegetables and the rice. 우리 채소하고 밥하고 버섯 이렇게 섞였을 때 진짜 맛있어요. 그 보석 같은 참치 마요. Inside the delicious creamy tuna mayonnaise. 진짜 맛있어요. We made 참치 마요 삼각 김밥. Tuna mayonnaise, triangle, kimbap. It's easy and you can do it too.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도전해볼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Summer special.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세가
6: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조선, 어떻게서라도 빨리 조선에 가야 한단 말이다.
7: 어? 바퀴님, 배가 고프신가요?
6: 무슨 소리야? 선비의 계상으로 배고픔은 없는 법이다.
7: 그래요? 배고프시면 맛있는 거 드리려고 했는데.
6: 예? 어떤 거? 뭐 맛있는 게 무엇이더냐? 무슨

0: 거냐?
1: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0: 못 준다. 됐느냐? 어?
1: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간식이에요.

0: 아유, 아유, 웬 첫째가. 어? 아, 내 맞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따라가 줘. 하나만, 하나만 줘서. 하나만 줘서.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1: 아이, 방금 과제가 마지막 과제였다고요.
0: 아, 진짜로.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거 뭔 소리 안 들리냐, 이거? 어? 어?
1: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0: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멈추시오, 그, 뭐 하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살것이 내 과자를 먹었도다! 네, 이거!
2: 무슨 일이세요?
0: 아니 지금 이 달것이 내 과자를 먹었단 말이오.
2: 네 죄송합니다.
0: 아 이렇게 그냥은 못 넘어가고 과자 값으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2: 네?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달것이 아니고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입니다.
0: 어?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차?
3: 청소차는 도로를 천천히 다니며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 것이에요. 이 차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한 길을 걷고 달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귀여운 탈 것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크기가 작아서 큰 청소차가 못 가는 좁은 길까지 청소할 수 있답니다. 먼지와 쓰레기를 먹는 청소차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어?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아주 야무진 탈 것입니다.
1: 생긴 것도 정말 귀여워요.
0: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봐봐. 얼마나 귀엽고 상큼하게 생겼어. 이렇게 눈도 있고 아이고 코도 있고.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2: 이건 청소차의 팔인데 이 팔로 쓰레기와 미세먼지도 청소합니다.
0: 미세먼지요?
1: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0: 아, 뭐 아파? 아, 그러면 안 되지. 들이마시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나이. 아니 근데 조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1: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나쁜 연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나쁜 연기들이 공기를 더럽혀서 미세먼지가 생겼고요.
0: 아 그래 어쩐지 공장과 자동차가 없던 조선은 공기가 이렇지 않았어. 얼마나 깨끗하고 맑았다고.
1: 지금 우리가 걷는 길에도 자동차 연기, 바퀴에서 나온 미세먼지들이 쌓여 있어요.
0: 어? 아니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타방아 너가 그렇게 신통방통한데 뭐라도 좀 해보너라.
1: 에이 바퀴님,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있잖아요.
0: 아 맞네,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미세먼지도 빨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쵸?
2: 네.
0: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
2: 네, 제가 청소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어허, 너무 좋았어. 어떻게 치울지 너무 궁금하구나. 그치 않냐, 다방아?
1: 오, 그러게요. 어떻게 청소할지 궁금해요.
0: 오, 팔을 벌린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구나. 어? 돌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뭐 앞으로 오는 것이냐? 뭐 이거 궁금하구나 이거. 어?
1: 쓰레기와 먼지가 쌓인 바닥에 먼지가 덜 날리도록 물을 칙칙 뿌리고 바닥에 달린 동그란 빗자루 4개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은다고 해요. 청소차 아래에서 먼지와 쓰레기를 쏙 빨아들이죠.
0: 먼지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물을 계속 뿌려주고, 어?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쓰레기와 먼지를 치워주는구나.
1: 맞아요.
0: 이야. 이야, 거참 아주 아주 야무지게 청소를 잘하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치운단 말이오. 어? 우와!
1: 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0: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요. 어? 지나간 자리의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1: 정말 깨끗한데요.
0: 아니, 근데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와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냐? 아니, 뭐 이 안에 뭐 사람이라도 타 있는 게요, 어?
1: 아유, 사람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0: 어? 그러면 어떻게 빨아들인단 말이냐?
1: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너가 알려준다고?
1: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어떻게 빨아들이는지 알려면 짠! 그 속을 봐야 해요.
0: 우와! 청소차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신기하다.
1: 그렇죠. 청소차가 청소할 때 모터가 돌아가면서 청소차 안 공기를 밖으로 밖으로 빼내요.
0: 아하! 청소차 안 공기가 밖으로 밖으로. 그러면 청소차 안이 텅 비겠구나.
1: 맞아요. 그러면 청소차 아래 난 구멍으로 청소차 밖에 있던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던 먼지와 쓰레기들이 함께 빨려 들어와요. 이렇게 청소차 안으로 빨려 들어온 먼지와 쓰레기들은 청소차 내부의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공기만 다시 청소차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지나간 자리는 먼지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거예요.
0: 보기보다 아주 야무지구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4: 청소한 쓰레기와 미세먼지는 다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0: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오?
4: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뭐 겉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4: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예. 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는구나.
1: 잘 찾아보면 박희님 과자도 여기 있겠네요.
0: 아하, 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게. 어?
4: 쓰레기는 이쪽에 쌓이고 미세먼지는 위에 있는 필터로 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1: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빨아들이면 청소차 내부의 필터에 미세먼지는 걸러지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이게 돼요.
0: 아니, 그럼 이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버리는 겁니까?
4: 저희 지정된 곳에다가 가져다 버리고 있습니다.
0: 아, 지정된 곳에 따로 쓰레기를 버린다?
4: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냥 이렇게 모아두고 어떻게 버리는지 몰랐는데 아주 야무진 탈 것입니다. 야, 그렇지 않느냐, 다방아?
1: 맞아요.
0: 아주 오늘 잘 봤습니다. 어? 좋은 일을 하니까 정말 좋은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상이! 시상이 떠오른다! 시상이! 청소차로 사명실 할 테니 운을 띄워주시오. 청량할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2: 차
0: 차라라 맑은 하늘.
4: 정말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저는 다시 청소하러 가보겠습니다.
5: 세상을 깨끗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5: 아니, 얼른 가자.
6: 네.
5: 감사합니다.
6: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럼 조선은 대체 뭘 타고 가야 된단 말이냐.
7: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도로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 것이었어. 물을 칙칙 뿌리고 빗자루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으고 청소기로 쏙 빨아들이니 길이 말끔해지더군. 덕분에 청소기가 어떻게 먼지를 빨아들이는지도 알게 되었어.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고맙소.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9: 덤덤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0: 좀 더 깨끗하게.
1: 깨끗하게.
2: 여장들 안녕.
0: 지아 안녕. 청소하느라 바빠서 8시가 된 줄도 몰랐냐?
1: 그러게.

0: 그럼 청소를 마저 해볼까?
1: 근데 누가 오는데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2: 아, 오늘 아주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거든.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맛의 대사라면 이분에게 맡겨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자, 요정계 최고의 요리 천재, 최강 맛돌이 댕댕.
1: 댕댕? 댕댕이가 요리 천재야?
0: 댕댕이라니, 댕댕이가 요리하는 날?

0: 우린 댕댕이라고 부르지 않아. 댕댕님! 이라고 부르지.
1: 그런데 요리하는 날이면 댕댕님은 아주 까칠해지셔. 그러니까 댕댕님의 요리를 맛보려면 여기 아주 깨끗하게 치워놔야 돼.
0: 어! 어, 빨리빨리! 뭐해? 자, 지아 너도 얼른 치워.
2: 어, 응, 알았어.
3: 자, 다들 이 댕댕님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다 되었는가?
4: 네, 준비됐습니다.
3: 먼저 댕댕,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랬지?
1: 저는 댕댕님의 요리라면 뭐든 좋습니다. 엄만 삼겹살을 구워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3: 삼겹살 구이, 오케이! 다음 동동!
0: 네! 전 댕댕님이 만들어주시는 뜨끈한 소고기국 한 입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3: 소고기국, 오케이! 다음 치야!
2: 난 볶음밥. 새우볶음밥입니다!
3: 새우볶음밥, 오케이! 그렇다면 다들 재료는 준비해놓았겠지?
4: 네, 댕댕님!
1: 여기 구이용 삼겹살,
0: 소고기국에 소고기,
2: 새우볶음밥, 새우.
4: 재료 준비 완료!
3: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기본이 안 됐어. 기본! 나 요리 안 해!
1: 댕댕님 제발요!
0: 가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발요!
1: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0: 쉿! 나 너무 배고파.
1: 그래?
3: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겠다. 삼겹살 구이, 소고기 국, 새우볶음밥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바로!
4: 바로!
3: 야채! 야채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다.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에? 문제도 네가 내가?
0: 왜? 내가 문제 냈는데 불만 있나, 딩딩?
2: 야, 어? 오늘은 댕댕이가 이거잖아.
1: 알았어, 알았어. 불만 없습니다, 댕댕님.
0: 좋아.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 나오는 야채 다섯 가지를 모두 말하시오.
1: 다섯 가지?
3: 일단 상추.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상추.
4: 그리고 볶음밥을 먹을 때는 당근.
2: 그 다음에 오이인가?
3: 이럴 땐 노래를 다시 불러보면 되지.
1: 좋아, 좋아. 노래 큐!

0: 그래서 노래에 나온 야채는 상추,
1: 당근, 양파,
2: 무, 파 이렇게 다섯 가지.
3: 오호리댕댕.
0: 응?
3: 불만 있나?
0: 없습니다.
3: 디

0: 그럼 댕댕님, 저희가 얼른 야채를 구해오겠습니다.
1: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야채를 구해오는 동안 이 댕댕님은 여기서 지루하게 기다리란 말이냐? 그런 거야?
2: 아닙니다, 댕댕님.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퀴즈를 풀고 계시면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1: 무슨 퀴즈?
2: 바로바로 채소가게 퀴즈! 채소가 잔뜩! 채소가게에 당근 한 개가 숨어 있어. 당근을 찾아봐!

0: 말씀하신 야채들 다 준비됐습니다, 댕댕님.
1: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리 천재 댕댕 요리를 시작해볼까?
2: 와!

0: 맛있습니다, 탱탱님.
1: 맛있게 먹도록.
2: 어, 탱탱님. 어떻게 하면 탱탱님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1: 아, 그럴까? 그럼 먼저 삼겹살부터. 자, 상추 하나를 이렇게 쫙 펼치고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찍어서 상추를 오므려 오므린 상추를 입에 아 넣기 전에 입부터 풀어줘야 돼. 따라하세요.

0: 먹자.
1: 고기 먹자.
2: 상추가 진짜 너무 신선해.
3: 정말 맛있어요, 댕댕님.
4: 댕댕님, 저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0: 뭔가?
4: 상추를 뒤집어서 쌈싸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우.
0: 아니, 어떻게 알았지?
3: 그게 왜 더 맛있는데?
0: 자, 이렇게 뒤집어서 쌈을 싸면 상추의 부드러운 면이 입안에 닿게 되고 그럼 더 편안하고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
5: 아하!
3: 근데 상추 쌈 싸먹기 좀 어렵다. 자꾸 흘려.
0: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먼저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상추 하나를 얼른. 한 번 더.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깻잎 하나를.
4: 우와, 신기하다.
2: 고기를 가져가는 동시에.
5: 얘들아, 양배추 찐 것도 좀 먹어봐. 쌈장 안 찍어도 달달하고 맛있어.
0: 오호, 역시 딩딩. 찐 양배추야말로 찐으로 맛있지.
4: 어디 어디?
3: 먹어볼래.
0: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3: 우와, 정말 쌈장 안 찍어 먹어서 맛있네.
5: 채소 맛이 정말.

0: 오늘 요리도 최고였어요. 고기는 역시 상추에 싸먹어야 제맛이네요.
1: 새우볶음밥은 당근이랑 양파가 들어가야 더 향긋하다고요.
2: 무랑 파를 넣은 소고기국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3: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몸에 좋은 이 채소와 함께 꼭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거라.
4: 명심하겠습니다, 댕댕님.
5: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가요.
0: 지아, 우리랑 같이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오늘 기운이 펄펄 나겠는가?
1: 맞아. 댕댕아, 아니 댕댕님, 고마웠어요. 내일은 댕댕이로 다시 만나. 모두 안녕.
4: 안녕.
3: 잘 가거라.
2: 댕댕아, 이제 그 말투 그만하자. 지친다.
6: 하긴 나도 지친다. 그래도 내 요리는 진짜 좋았잖아.
0: 완전. 다음에 또 해줘야 된다.
2: 그럼 우리가 또 댕댕님이라고 불러줄게.
3: 좋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엄마!
1: 너 꿈꿨어?
2: 어. 아, 뭔가 달콤했는데.
0: 달콤한 꿈? 나도 꿈꾸고 싶다!

0: 대박. 아, 벌꿀. 아, 모르겠다. 잘 기억해봐. 기억이 안 나. 다시 꾸고 싶다. 꿈. 뭐든지 자판기에 꿈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그래. 그런데 꿈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1: 어? 이?
2: 야!
1: 훈민정음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꿈! 꿈이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꿈을 쓰려면 쌍기역이 필요해. 쌍기역의 문을 찾자. 여기야.
1: 쌍기역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저기요. 신발끈 풀렸어요.

0: 찾았어. 그래, 쌍기업.
1: 수상어 한 줄.

0: 비싼 기억이 우리를 만나 꾹! 꾹! 꿈의 꾼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미음을 찾자.
1: 받침의 문! 문!

0: 받친 미음을 찾아야 돼. 구름 모양이 제각각이군. 찾았어. 구름에 받침 미음. 나와라 한들. 받침 미음.
1: 받침 미음. 꾸.
0: 받침 미음.
2: 꿈 합체.
3: 저장 완료. 꿈. 훈민정음의 손으로.
4: 꿈 한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뭐든지 자판기에 꿈 한글 카드를 넣으면 꿀 따러 갑시다. 노란 꽃밭으로 갑시다. 어? 저게 뭐지? 응?
5: 아, 저거 우리 배웠잖아. 쌍기역.
4: 날아가 보자. 응?
6: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꿈. 꾸. 우. 꾸. 꾸. 꾸. 친구들, 할아버지가 잠깐 꿈나라에 다녀올게요.
7: 맛있다.
6: 한글 쌍기역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꾸. 웅. 꾸. 웅. 꿈. 꿈.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꿈. 친구들 따라해봐요. 꿈.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꿈나라, 굼벵이, 꿈동산.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꿈나라, 굼벵이, 꿈동산.
8: 꿈. 정음이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꿈을 꾸고 싶어.

끈의 쌍기역이 우를 만나 꾸가 구름의 받침 미음을 만나 꿈. 한글 카드를 넣으니 꿈을 꾸었어요. 훈민정음은 꿈을 꾸어요. 훈민정음은 꿈을 꾸어요. 훈민정음은 꿈을 꾸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딱지.
1: 호민아, 딱지치기 하자.
2: 딱지?
1: 응. 내가 딱지 접어왔어.
2: 우와, 딱지 많다. 딱지 치자.
1: 응.

0: 이건 불꽃 딱지. 세상의 모든 딱지를 넘길 수 있지.
1: 이건 무적 딱지. 세상의 모든 딱지를 이길 수 있지.
0: 난 불꽃 딱지.
1: 난 무적 딱지. 자, 간다. 야! 이번엔 내 차례.
0: 응.
1: 자, 야, 자.
2: 훈민정음, 할아버지도 같이 하자.
0: 네, 좋아요.
3: 그런데 할아버지는 딱지 엄청 잘 치시는데. 훈민아, 우리에겐 초강력 무적 딱지가 필요해.
1: 그럼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 딱지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3: 그런데 너 딱지 쓸 수 있어?
1: 아니.
0: IR을 불러보자.
1: 응.
0: 한글 용사 IR!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은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딱지! 딱지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6: 문!
5: 딱지에 딱을 쓰려면 쌍디귿이 필요해. 쌍디귿의 문을 찾자.
4: 스, 스, 스, 스. 뜨, 뜨, 뜨, 뜨.
6: 여기야!
4: 쌍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한다! 한다.

떡집이군. 쌍디귿을 찾아야 해. 찾았어. 떡에 쌍디귿.

쌍디귿이 알을 만나 따! 따! 딱지의 따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뭘 하는 거지? 바둑이군. 찾았어. 바둑의 받침 기어. 받침 기억.

0: 닥친 기업.
1: 딱지의 지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2: 지읒.
3: 여기야.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여기서 찾아보자. 응? 제리야, 안녕? 찾았어. 도움이 필요해.
1: 멈춰. 시공간.
0: 고마워. 하차. 제비의 지읒.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 따.
2: 받침 기역.
0: 지. 딱지.
3: 허벅지.
4: 저장 완료.
3: 딱지.
4: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딱지 한글 찾으라. 딱지.
6: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5: 그래.

0: 아버지 차례! 한글 딱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따. 따. 으. 따. 으. 딱. 딱. 지. 딱지. 딱지. 짜잔. 이건 훈민정음 딱지. 이건 할아버지 딱지. 자, 딱지를 쳐요. 어? 쳐요. 어? 쳐요. 어? 훈민정음 딱지가 안 넘어가네.
1: 맛있어.
0: 오잉. 한글 쌍디귿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뜨, 뜨, 뜨, 뜨, 딱! 딱지! 딱지! 딱지!

0: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딱, 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딱, 지. 끝.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2: 꿀떡, 팥떡, 더덕.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꿀떡, 팥떡, 더덕.
0: 딱지. 훈민정음이 딱지치기 놀이를 해요. 더 큰 딱지가 있었으면 떡에 쌍디귿이 아를 만나 따. 따가 바둑에 받침 기역을 만나 딱. 제비에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아이야 딱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딱지를 쳐요. 훈민정음은 딱지를 쳐요. 훈민정음은 딱지를 쳐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옥스포드 상.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기서 뭐해?
1: 탱크미 소라!
2: 어머, 반짝반짝 정말 예쁘다!
0: 우와, 파도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3: 이번에도 내가 1등!
0: 얘들아, 이것 좀 봐. 소라를 귀에 갖다 대니까 파도 소리가 들려.
3: 에이, 그냥 바람 소리야 아니야?
4: 아니야, 어? 진짜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5: 얘들아, 저기 소라가 움직였어. 저 안에 뭐가 있나 봐.
4: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드래콩? 이건 그냥 소라 껍질이라고.
3: 이것 봐.
6: 미리미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세계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0: 하모니 식당에 두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아라!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고 있죠. 머물던 자리를 떠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그럼 이번 미션도 파이팅!
0: 뿡뿡! 하모니 식당? 유명한 식당이라면 사연은 알고 있지 않을까? 글쎄,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2: 노빔, 하모니 식당에 대해 검색해줘.

0: 하모니 식당은 바닷속 푸른 해초 마을에 있습니다. 하모니라는 인어 아가씨가 운영 중인데 친절하고 음식 맛이 좋아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석함을 두고 가서 하모니가 애타게 주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1: 명탐정 드래콩이 나설 때인가?
2: 우와, 그럼 하모니 식당의 음식 맛도 볼 수 있는 거야?
3: 그렇긴 한데, 바닷속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
4: 걱정 마, 우리에겐 퍼니바니오가 있잖아. 다들 준비됐지?
5: 응!

0: 내가 정말 바닷속으로 들어왔어.
1: 오, 나 바닷속은 처음 들어와. 지구에 이런 곳이.
0: 정말 아름답지? 도착했어, 얘들아.
2: 드래콘, 지금 뭐 하는 거야?
1: 바닷속에서 수영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지.
2: 드래콘. 치치, 도켓, 너희는 뭐 하는 거야?
3: 바닷속을 다니려면 숨도 오래 참아야 하잖아.
2: 얘들아, 짜잔!
4: 핑핑, 그게 뭐야?
2: 아, 얼마 전에 완성한 약인데 이걸 먹으면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고.
1: 정말?
5: 세금!
6: 아, 네.
4: 이게 무슨 맛이지?
1: 우와, 치치! 네 입에서 물방울이 나와!
0: 드래콩, 너도 나오는데?
4: 어? 어? 내 입에서도 나오잖아?
2: 내 입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 약이 효과가 있나 봐. 이제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5: 우르르르르 세금! 우르르르르 세금!
3: 이거 기대되는걸. 얘들아, 어서 가자!
0: 핑핑, 이번 약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
2: 그렇지?
5: 세금! 세금!
2: 너희 설마 아직도 숨 참고 있는 거야?
3: 어?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2: 우와, 정말이네. 우와, 신기하다.
0: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얘들아, 저기가 하모니 식당인가 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하모니 식당이 맞나요?
0: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영업이 끝났어요.
1: 아, 저희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보석

0: 떡함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미션을 받고 왔어요.
1: 어머, 여러분들이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인을 꼭 찾아드릴게요.
3: 저희가 주인을 찾아야 할 보석함을 볼 수 있을까요?
1: 바로 이거예요.
4: 우와, 예쁘다.
5: 꽤 중요한 물건 같은데?
1: 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식당 문을 열고 기다렸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4: 그래요?
0: 명탐정의 조건! 바로 관찰력이지! 이곳 주인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물건을 한번 살펴보죠.
1: 네, 여기요.
0: 아니, 저건! 이 물건의 주인은! 바로 보석함과 같은 모양의 머리핀을 한 당신이군요!
1: 네?
2: 드래콩, 저 물건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한 게 바로 하문이야.
0: 그렇군. 아니, 이럴 수가! 이 보석함은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있었어.
1: 어제 발견했어요.
0: 그렇군. 명탐정의 조건, 바로 인내심이지.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 난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
1: 저기, 식당 안을 좀 더 찾아봐도 될까요?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서요.
3: 그럼요.
6: 얘들아, 우리 우선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흩어져서 찾아보자.
2: 응.
1: 이건 뭐지? 얘들아, 여기 뭔가 있어. 거긴 제가 보석함을 발견한 자리예요.
5: 이게 뭐지?
1: 이건 오색 산호예요.
2: 오색 산호요?
1: 네, 다른 산호들과 달리 다섯 가지 색을 품고 있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이 산호를 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인데.
3: 그렇다면
6: 보석함의 주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 같아. 그곳은 어디인가요?
1: 열대어 아가씨 에나의 집이에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답니다.
2: 야호! 좋았어!
6: 자, 어서 가보자!
0: 오, 알아냈어! 이 보석함의 주인은 바로... 사슴이야!
1: 드래곤, 여기는 바닷속이라고.
0: 분명 사슴인데.
2: 꼭 찾아올게요. 나중에 봬요.
0: 얘들아, 같이 가.

0: 정말 이 집에 사는 열대어 아가씨가 보석함의 주인일까?
1: 그럼 오색 산호는 여기서만 볼 수 있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열대어 아가씨 집인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는 열대어 아가씨를 찾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너희들은 누구니?
0: 저희는 세계 탐험대회 참가 중인데요. 하모니 식당에 놓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1: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가워. 난 귀여운 열대어 아가씨 애나야. 이름이 좀 길지? 가끔 어이 노란 물고기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편하게 애나라고 부르면 돼. 물론 열대어 아가씨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0: 무슨 일로? 아, 저희는 이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보석함에는 뭐가 들었을까? 보석함의 주인은 정말 정말 좋겠다. 그런데 얘들아, 여긴 무슨 일로?
1: 열대어 아가씨가 건망증이 심한가 봐.
0: 그게 보석함이 있던 곳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오색 산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보석함의 주인이 아닐까 해서요.
2: 아, 맞다 맞다 맞다. 보석함의 주인을 찾는다고 했었지. 오색 산호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색깔 정말 예쁘지 않니? 그래서 특별한 날이 되면 나눠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 최근에는 뚜띠에게도 한 다발 줬는걸?
3: 뚜띠? 어쩌면 뚜띠가 보석함의 주인일지도 몰라.
1: 뚜띠 집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2: 여기서 가까워.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이쪽으로 쭉 가다가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앞으로 세 바퀴를 굴러. 그리고 다시 뒤로 한 바퀴.
4: 뒤로 한 바퀴요?
2: 맞아. 바로 거기야. 아무래도 난 설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0: 덕분에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 그래, 안녕.
3: 어?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지?
0: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앵무새가 된 기분이었어.
4: 근사한 옷에 오색 산호 다발이라니 분명 뚜띠가 보석함의 주인이 맞아.

0: 어? 저기 누구가 있어? 혹시 뚜띠 아닐까?
1: 바닷가재라고 했으니까 뚜띠가 맞을 거야.

0: 저기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
1: 누구야? 누가 내 연습을 방해하는 거야?
0: 미안. 우린 하모니 식당에 놓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어. 혹시 네가 뚜띠니?
1: 그냥 뚜띠는 아니고 최고의 지휘자 뚜띠라고 불러줄래?
2: 그래, 최고의 지휘자 뚜띠야. 혹시 이 보석함 본 적 없니?
1: 아니, 이건?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난 또 주인을 찾은 줄 알았잖아.
0: 혹시 이거 기억나?
1: 응, 옷에 산호잖아.
3: 혹시 하모니 식당에 가신 적 있나요? 보석함 옆에 오색 산호가 떨어져 있었는데 알고 계신 게 없나요?
1: 그건 내가 보답의 뜻으로 상어 아저씨께 드린 거야. 그런데 지금쯤이면 무늬 아줌마가 갖고 계실걸?
2: 무늬 아줌마?
1: 며칠 전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나를 향해 바위가 떨어지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납작하게 깔렸을 텐데 상어 아저씨가 멋지게 나타나서 날 구해줬어.
4: 그런데 왜 무늬 아줌마가 오색 산호를 갖고 있는 거야?
1: 상어 아저씨가 무늬 아줌마에게 주고 싶어 하셨거든.
0: 오호, 오색 산호를 받은 게 맞는지 얼른 가서 확인해봐야겠는걸? 무늬 아줌마 집은 어디야?
1: 여기서 가까워.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저쪽으로 쭉 가면 길이 나와. 가깝지?
2: 얘들아, 저기가 무늬 아줌마의 집인가 봐. 오색 산호 다발도 보이는데?
1: 어허, 좋았어. 빨리 가보자.
5: 96, 97, 98, 99, 100.
0: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늬 아줌마 집이 맞나요?
5: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무슨 일로 왔네?
2: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누군가 하모니 식당에 이 보석함을 두고 가서 주인을 찾고 있어요.
5: 어머, 예뻐라.
3: 잠깐! 오색 산호 다발에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어. 보석함의 주인은 무늬 아줌마가 확실해.
5: 보석함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다. 오색 산호는 하모니 식당에서 쿠잉 씨에게 받은 거야. 그런데 그날 쿠잉 씨가 좀 이상했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오색 산호 다발만 나한테 주고 땀만 뻘뻘 흘리며 아무 말이 없는 거야.
2: 그렇다면 상어 아저씨가 보석함의 주인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상어 아저씨 집이구나.
0: 꽤 오래된 것 같은데.
3: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6: 아저씨! 상어 아저씨!
0: 상어 아저씨는 지금 안 계신가 봐. 그럼 보석함의 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7: 보석함! 지금 보석함이라고 했니?
2: 네! 저희는 이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거든요.
7: 내 보석함! 이렇게 찾게 되다니!
8: 우와! 드디어 보석함의 주인을 찾았어!
0: 좋았어! 좋았어!
7: 정말 고마워, 얘들아! 보석함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해마 형제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3: 해마 형제요?
7: 네! 무늬 씨에게 오색 산호를 준 날이었어. 오색 산호를 받고 기뻐하던 무늬 씨가 잠시 손을 씻으러 간 사이 장난꾸러기 해마 형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그 바람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보석함이 없었어.
1: 그게 그렇게 된 거였다니.
7: 이제라도 보석함을 주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7: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9: 이번에는 잘하실 수 있을까?
0: 그럼 곧 문희 아줌마도 오실 거야.
10: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7: 고마워요.
10: 어서 오세요.
11: 드디어 오셨어, 오셨어.
2: 상어 아저씨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셔야 할 텐데. 야.
5: 코잉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7: 그날은 미안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5: 괜찮아요.
7: 그리고 오늘 그때 못한 말을 하려고요.
5: 어머, 이건 주인을 찾던 보석함이잖아요. 그게 코잉 씨 거였어요?
7: 그게 사실은... 모니 씨,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4: 설마 거절하시는 건 아니겠지?
9: 아닐 거야. 문희 아줌마도 상어 아저씨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5: 어디에 끼는 게 잘 어울릴까요?
7: 그게... 에? 그럼 제 청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5: 네네.
2: 다행이다.
0: 미션도 성공하고 상어 아저씨가 청혼도 하고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0: 연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설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팡.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주랑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주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8: 내일 떠나자.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행복을 전하는 라벤더.
14: 예! 내 간지러운 공격을 받아라.
15: 그만해.
16: 이제 내 차례야.

0: 너무 슬퍼서 펑펑 울고 싶어요.
1: 아주 좋아. 슬픔은 사랑의 의지를 꺾어버리지. 바라라 페어리지에게 이걸 쓰면 어떨까? 가거라 키키 뚜뚜. 슬픔 나비를 데려가서 온 세상이 슬픔에 빠지도록 만들어 스타스톤 조각은 이 스피커 여왕의 것이야.
2: 네, 스피커 여왕님.
3: 오늘 조별 활동 시간에는 다 같이 식물을 관찰해 볼까요?
4: 라벤더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 행복 에너지 충전 완료.
5: 어? 와! 어? 선생님, 걱정 있으세요?
3: 새 연구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네.
5: 선생님도 과제 걱정을 하시네요.
6: 어? 어? 시아야, 넌 또 놀고 있는 거야?
5: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위로해드렸다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을 쫓아버릴게요. 어?
4: 선생님을 위해서 제 행복 에너지를 가져다 드릴게요. 향기로운 라벤더에

0: 고마워 얘들아. 여러분 관찰한 내용을 잘 기록하세요.
1: 기 바랄라 페어리즈의 목소리가 들렸어.
2: 조심해.
3: 아이 고마워.
4: 됐다 있어. 지금이 기회야 뚜.
1: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가라!
5: 스피커 여왕님의 슬픔 나비야!
6: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2: 잎이 가지런하지 않은 대형 관엽 식물이네. 됐다. 이건 기록했고.
3: 레나야, 선생님이 찾으셔.
2: 알았어.
0: 라벤더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에요. 향도 좋아서 슬플 때 맡으면 기분을 치유해 준답니다.
3: 응? 라벤더 꽃말은 낭만과 기적이라고 하던데. 기적이라니, 말만 들어도 너무 멋지다.
4: 또 실패야 또.
2: 선생님.
4: 기적이 일어나 과제를 다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2: 무슨 소리지?
4: 선생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1: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
2: 널 깨지셨구나.
1: 빨리 도망가자. 거기서.
3: 왜 이렇게 시끄러워.
1: 거기서.
2: 스피커의 마법 때문에 선생님이 저렇게 되신 것 같아.
1: 빨리 우리 선생님을 마법에서 풀어줘. 빨리 슬픔나비를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여기 있다.
7: 조용히 좀 해.
4: 이번 시험도 망쳤어. 대체 난 언제쯤 1등을 할 수 있을까. 사랑 안 만나고.
1: 날씨가 화창해서 너무 슬퍼. 눈물이 멈추질 않아.
2: 울지 마.
1: 멈춰.

0: 다행이야.
1: 요것들 잡았다.
2: 슬픈 나비를 탔었는데 이번 실패했어.
1: 못된 요정 녀석들, 장난 그만해. 당장 모두를 원래대로 되돌려놔.
3: 지금은 너무 슬퍼서 그럴 힘이 없어.
2: 스피커 여님을 찾아가서 해결했기. 나는 좀 더 울어야겠어.
0: 스피커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1: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가만 안 둬.
4: 맞아.
1: 묘묘링. 친구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자.
5: 힘을 모아 돌려라 자원의 무.

0: 방금 뭐였지? 뭔 상관이야.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1: 임무를 또 실패했어. 스피커 여왕님이 화내시겠지.
2: 스피커 여왕님께 혼나겠지.
3: 왜 아직 안 오지? 키키랑 뚜뚜가 간 지 꽤 됐는데 설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내가 직접 가서 살펴봐야겠어.
1: 꼼짝도 못하겠어.
4: 우리가 크리스탈 숲으로 가볼까?
3: 준비 없이 스피커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
2: 짜잔! 예쁜 꽃이 기분을 풀어줄지 몰라.
1: 꽃가루는 정말 싫어.
4: 이번 마법은 좀 웃긴 것 같아.
2: 못된 요정들이 어둠 마법을 당하다니까.
3: 남을 비웃으면 자신도 당하게 돼 있어.
4: 그러네 레나, 너도 날 비웃고 있잖아. 얄미워.
2: 시아야, 잠깐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4: 웬디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2: 난 행복하지 않아. 온 세상이 날 괴롭힌다고. 얘들아 조심해.

0: 어떡해, 스피커 여왕님이 또 화내시겠지.
1: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 어?
2: 잘했어, 스피커. 안드레도 찾고 있었어. 지금 당장 어둠 마법을 풀어줘.
1: 그야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있어. 스톤 조각을 내놓아.
2: 바랄라 페어리지 별빛 마법 뿌뿌이 스윗하트

팩트!

공평.

0: 좋아하는 케이크를 하나도 못 먹었단 말이야.
1: 피아노 연주를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2: 시아야, 레나야!
3: 도대체 어떻게... 저 녀석은 왜 슬픔 나비가 통하지 않는 거지?
2: 네!
3: 아니, 말도 안 돼!
2: 어? 스피카, 어서 친구들을 돌려놔!
4: 가능하지. 네가 스톤 조각을 찾아 내게 넘긴다면 슬픔 나비의 마법을 풀어주마.
2: 좋아, 도와줄게. 대신 약속 꼭 지켜야 해.
4: 당연하지. 친구들을 되돌리고 싶다면 어서 스타스톤 조각들을 가져와.
2: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4: 어서 가자. 네 친구들을 위해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찾는 게 좋을 거야.
2: 어?
4: 뭘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스톤 조각을 찾았어?
2: 스피카, 스톤 조각은 아니지만 널 위한 예쁜 꽃이야. 어때?
4: 됐으니 저리 쭈! 어서 찾아. 어? 어디로 갔지? 빨리 나와!
2: 짜잔! 꽃을 받기 싫으면 화가는 어때? 잘 어울릴 거야.
4: 내가 찾고 있는 건 꽃이 아니라 스톤 조각이야.
2: 어? 스톤 조각이 부르고 있어. 우와, 찾았어.
4: 1위네.
2: 스톤 조각 여기 있어.
4: 장난 그만하고 어서 스톤 조각을 가져와.
2: 왜 그래? 스톤 조각이라니까? 어?
0: 스피카 여왕님, 파렐라 페어리즈를 데리고 왔어요.
4: 잘했다. 네가 스톤 조각을 찾지 못했으니 네 친구들을 더 괴롭혀주마.
0: 안 그래도 슬픈데 더 괴롭힌다고.
2: 잠깐, 정말 스톤 조각이 여기 있어?
4: 감히 이 스피카 여왕을 계속해서 놀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라, 슬픔 나비들아!
2: 어째서 슬픈 나비가 나한텐 안 통하는 거지? 분명 아까도...
5: 향도 좋아서 슬플 때 맡으면 기분을 치유해준답니다.
2: 아, 라벤더의 향기 때문인가 봐. 슬픔 나비들아, 이젠 그만 슬프고 행복해져야 해.
6: 어떻게 한 거야, 웬디? 기분이 좋아졌어.
1: 우울한 기분은 정말 싫어.
2: 우와, 너희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0: 빌리?
1: 이 기분은 뭐지?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

0: 샌디야, 왜 슬픔 나비가 너한텐 힘을 못 쓴 거야?
1: 그건 말이지. 꽃들이 날 지켜준 것 같아.
2: 어떻게 된 거지?
1: 선생님, 웃다 보면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긴대요.
3: 그래, 맞아.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연구해봐야겠어. 아주 보람있는 연구가 되겠는걸? 연구 방향을 찾았어. 얘들아, 고마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링.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1: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5: 순한 킹킹.
12: 식물엔
16: 덕분만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3: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해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7: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마법의 열쇠를 찾아라.
11: 가위바위보.
10: 네가 솔레야.
11: 왜 맨날 나만 걸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또 제자리잖아.
11: 일곱, 여덟, 아홉, 열. 디디야, 다시 뭐지?
10: 뚜뚜, 무슨 짓을 한 거야? 속임수 쓰는 거 반칙이라고!
11: 속임수 여기 있어.
0: 케케, 뚜뚜.
10: 스피커 여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2: 그렇게 소란 떨 것 없어. 제자리 나비의 마법일 뿐이니까. 안에 갇힌 사람은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올 수가 없지. 혹시 마법을 깨는 열쇠를 찾는다면 모르지만.
10: 굉장한 마법이네요.
11: 역시 스피커 여왕님이세요, 뚜.
12: 자, 제자리 나비로 바랄라 페어리즈를 가둬버려. 스타스톤 조각은 이 스피커 여왕의 것이다.
13: 어? 레나야, 좋은 아침.
14: 안녕.
13: 아이, 깜짝이야. 너 왜 그래?
14: 너무 졸려. 잠깐만 좀 기대고 있을게.
15: 시아, 너 혹시 어제 밤 새운 거야?
14: 내가 밤을 새긴. 그냥 학교만 오면 잠이 쏟아지네.
15: 그러게, 병이 심각한 것 같네. 빨리 병원에 가봐.
16: 울지 마. 진정해. 근데 열쇠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
15: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14: 어떡해, 사물함 열쇠가 없어졌어. 숙제한 거 제출해야 하는데 사물함에 넣어놨단 말이야.
16: 또 시작이네.
15: 야, 무슨 말에 그렇게 해?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16: 와주러 왔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13: 저기, 지금 다툴 때가 아니잖아.
15: 맞는 말이야. 지금 중요한 건 열쇠를 찾는 거야.
13: 그래,
15: 우리가 열쇠 찾는 걸 도와줄게. 내 생각에 열쇠는 사물함 근처에 있을 거야. 정답은 가까이에 있는 법? 나 시야만 믿으라고.
16: 나 참, 어? 너 지금 무슨 탐정 놀이 아냐? 뭐야, 시야 말이 맞았네?
15: 거봐, 역시 난 천재라니까.
13: 시야, 너 대단하다. 이게...
15: 여기 있어.
13: 고마워. 어떡해,
15: 이게 다 뭐야?
13: 노트가 없어.
15: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천재 탐정 시아가 네 숙제 노트를 찾아줄게.
13: 정말이야?
15: 당연하지.
13: 그럼 부탁할게. 응?
15: 그럼 시아 너만 믿을게. 꼭 찾아줘.
16: 내가 안 가져갔어.
15: 어? 어디가? 나연은 쟤 의심스럽지 않아?

0: 아무래도 일이 좀 꼬인 것 같은데. 네가 사물함을 뒤지는 바람에
1: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제 어떡하지 뚝?
0: 어쩔 수 없지. 이걸 사용하는 수밖에.
1: 어? 제자리 나비로 먹을 걸 찾을 수 있어?
2: 시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3: 나나의 노트를 찾고 있어. 어? 우리 반 애들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고. 현우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4: 어? 시아야, 그만해.
3: 현우! 너 거기서!
2: 같이 가!
5: 아, 시아, 쟤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3: 나 현우! 어? 꼼짝 마!
5: 어? 따라오지 마! 너 나한테 왜 그래!
3: 아까부터 아주 수상했어. 네가 범인이지? 얼른 나나의 노트를 내놔!
4: 시아야.
3: 어? 레나야, 웬디야! 봐봐! 내가 범인을 잡았어! 어? 어? 어? 거기서!
4: 일단 좀 진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3: 그럴 시간이 어딨어. 범인이 도망가잖아.
2: 시아야, 레나가 알아봤는데 현우는 아니야.
6: 응? 맞아. 현우는 어제 나랑 같이 숙제했어. 나나의 노트를 가져갈 이유가 없지.
2: 네가 오해했어.
3: 그럴 리가. 내 추측이 틀렸을 리 없어.
4: 그만해. 억지 좀 부리지 마.
6: 맞아.
2: 시아야, 일단 진정.
3: 나나의 숙제 노트를 찾아주려고 한 게 잘못이야?
2: 시아야, 어디 가?
3: 신경 쓰지 마.
2: 화가 많이 났나 봐.
4: 어? 저 녀석들이네.

0: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건 왜 가져왔어?
1: 파렐라 페어리즈를 위한 선물이지.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괜찮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뭐가 해결되겠어? 어? 단서인가?
2: 꿈이잖아! 시아야, 사물함에 있던 노트에 발자국이 찍혔어. 어? 이상하네. 노트에 왜 발자국이 있지?
1: 이건 범인의 발자국이 분명해. 찾아보면 단서가 나올 거야.
2: 찾았다!
1: 이제 나만 믿어.
2: 뭐지? 뭔가 찜찜한데.
1: 드디어 두고 발레나 탐정 시아의 실력을. 이상하네. 발자국이 사라졌잖아. 스피커의 나비야.
3: 멍청하기는. 우리가 반해온 함정에 갈려들었구나.
1: 너희들 짓이었어?
0: 스타스톤 조각을 내놓지 않으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1: 거기구나.
2: 큰 소리 치기는. 너희는 안 무섭거든.
3: 그래, 스피커 여기면 재산이 나비야.
2: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또 뭐야? 이상하네. 다시 돌아왔잖아. 어떻게 된 거지?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0: 라 페어리즈,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3: 시간 끌지 말고 항복해. 어차피 이 친구들은 못 오거든. 스톤 조각을 주면 보내줄게.
0: 이 친구들은 더 올라올 수 없다고.
2: 아,

0: 때도 있지만 우린 친한 친구야. 반드시 날 찾으러 올 거라고.
1: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2: 나도 있어. 어떻게 된 거지? 걔
0: 얘들아.
2: 시아야.
0: 웬디야.
3: 저걸 여기도 가지 마.
4: 어떻게 알고 왔어?
2: 레나가 못된 요정들이 온 걸 발견했고 나나한테도 발자국 이야기를 들었거든. 보아하니 스피카가 이게 꾸민 일인 것 같아서 얼른 쫓아왔지.
0: 도망가자.
2: 레나 덕분에 널 구하러 올 수 있었어.
1: 단서만 잘 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4: 쉿! 그래서 내가 생각이 없다는 거야?
5: 그래봤자 소용없어. 제자리 나비에 당하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뚜!
2: 양전이 스톤 조각을 내놓으면 부러질 수도 있었기.
1: 무슨 속임수를 썼는지 알겠는걸?
2: 역시 레나는 똑똑하다니까.
0: 거짓말! 스피커 영님의 마법은 아무도 못 풀어.
1: 강당문은 항상 열려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어딘가 열쇠가 있겠지. 열쇠만 찾으면 우린 나갈 수 있어.
5: 잠깐, 저기. 하지만 우리가 열쇠를 변신시켜 꼭꼭 잘 숨겨놨다고.
0: 그걸 말하면 어떡해, 이 망쳐가.
1: 난 매일 여기서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낯선 물건은 바로 알 수 있지.
2: 열쇠다.
1: 시아야, 받아.
2: 나한테 맡겨.
5: 마법이 깨졌어. 어떡하면 좋아.
0: 어서 도망가자.
4: 거기 안 서.
2: 시아야, 같이 가.
1: 시아야, 흥분하지 마.
2: 서라고. 지금이야.
6: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2: 시아야, 어서 가자.
1: 잠깐, 별빛 섬으로 갔을 거야. 루르링과 뮤미링을 찾자.
4: 아이고, 머리야.
7: 어? 뭐야? 왜 내 방으로 온 거지? 또 마법이야?
0: 망쳤지롱. 이 멍청아 파랄라 페어리지야.
5: 얼른 스톤 조각을 내놨지.
0: 이번엔 친구도 없고 너 같은 덜렁이는 절대로 열쇠를 못 찾을 거야. 응?
4: 누구보고 덜렁이래.
2: 시아야, 일단 진정하고.
1: 일단 좀 진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시아야, 흥분하지 마.
4: 레나 말이 맞아. 난 너무 성급해. 생각해보자. 레나가 어떻게 열쇠를 찾았지?
5: 잠깐, 저기. 하지만 우리가 열쇠를 변신시켜 꼭꼭 잘 숨겨놨다.
7: 원래 이게 없었던 물건이겠네?
2: 알았어.
0: 그야 간단하지. 열쇠야, 어서 나와라.
2: 랄랄라.
0: 숨을 거 없어. 내가 금방 찾을 테니까.
4: 어떻게 이럴 수가. 방법을 알면 뭐해. 원래 무슨 물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7: 레나가 대단한 거였네.
4: 왜 하필 지금 배고프고 난리야.
0: 일단 배부터 채우고 열쇠를 찾자.
4: 과자 모양이 좀 이상한데?
0: 드디어 찾았다!
4: 원래 이 과자 무늬는 동그란데 이건 하트잖아.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0: 열쇠다!
4: 인정하긴 싫지만 역시 레나 말이 맞았어.
0: 나왔다!
7: 왜 달콤 정원에 온 거지?
0: 스타스톤 조각! 좋았어!
4: 서두르지 않으니 이런 방법이 보이네.
7: 저기 있군.
0: 너희들! 여기 있어!
5: 오키키! 괜찮아, 얼른 일어나! 아랄라 페어리지가 왔어.
8: 아주 잘했다.
0: 또 너야? 스피카 영예!
8: 키키,

0: 당장 바랄라 페어리즈를 잡아!
1: 알겠습니다, 스피카 여왕님!
2: 저리 가!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알고? 우리한테 제자리 나비가 있단 건 잊지 마기! 엄청 빠르네! 가라! 이번에는 절대 안 갇힐 거야!
3: 제자리 나비가 달콤한 걸 좋아하나?
2: 스피카의 마법에도 약점이 있었네?
0: 감히 날 비웃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마!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이 스피카 여왕의 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똑똑히 봤겠지? 어서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이곳에 영원히 갇히고 싶어?
2: 스피카! 시야를 풀어줘!
4: 얘들아, 왔구나!
2: 뮤뮤링 뮤뮤뮤 블링블링 바랄라

0: 퀘스트 별빛 마법 루루링 루나 하트
1: 루루링 룰루랄라 루
0: 도레미파

0: 걸렸어. 시아야, 너 괜찮아, 포?
1: 당연히 괜찮지, 포폴이. 보고 싶었다고.
0: 무슨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고 다녀, 포폴이.
2: 다 모였구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한꺼번에 상대해주 마.
1: 어? 내가 맡을게. 이 나비들을 상대하는 법을 알거든.
0: 잠깐 기다려.
3: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1: 침착하게 방법을 생각한 거야. 날 믿어봐. 다녀올게.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폴이 스윗 핫

0: 제자리 나비가 그렇게 대단해? 좋았어, 걸려들었네. 어서 와, 여기 달콤한 마시멜로가 엄청 많다. 성공이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틈을 노려 반격해야지. 웬디야, 바로 지금이야.
1: 하지만
2: 시야를 믿어보자.
0: 하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발사.
3: 내 제자리 나비가 용서할 수 없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흑나비다.
0: 어? 내 트윙클봄 시아야.
3: 시아야 조심해.
0: 어?
3: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0: 어떡하지? 침착해, 침착해. 진정하고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 이거 봐! 어? 이 사탕 진짜 진짜 달콤하다.
4: 어, 사탕! 맛있겠다.
0: 웬디야, 레나야, 이젠 내 차례야. 이 뽀뽀야! 바랄라 마마! 달콤 별빛 발사!
3: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을 테니까.
0: 같이 가요, 스피커 형님.
2: 스톤 조각이야.
0: 시아야 정말 멋졌어.
5: 저기 미안해. 네 노트를 못 찾았어. 하지만 내가 숙제 다시 하는 거 도와줄게.
0: 뭐?
5: 저기 어? 현우야, 어? 저번에 어? 내가 미안.
6: 어, 난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해 지금.
0: 시아가 침착해진 것 같아.
7: 더 지켜봐야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8: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벼 가족.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중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남방구는 북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9: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컥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캠핑.
2: 식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고양이 카니발에 입고 갈 건데 내 의상 어때?
6: 글쎄, 수많은 고양이 중에 널 찾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이것도 좀 빼고. 됐다, 완벽해.
5: 근데 이건 평소랑 똑같은데. 난 새롭게 쿨한 컨셉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다들 내 실체를 모르니까 멋져 보이게 말이지.
6: 마일로, 그런 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게다가 쿨한 척하는 게 쿨한가?
5: 떠보는 질문이야?
6: 가자, 우리의 첫 축제가 기다려.
5: 우와,
6: 우리의 생애 첫 고양이 축제야.
5: 진짜 멋지다. 먹을 것도 있어?
6: 페스티벌 때 쓰려고 했던 음식은 다 사라졌다고 들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5: 어떡해.
6: 하지만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고양이 먹이를 잔뜩 기증했어.
5: 대단한데?
7: 조심해.
6: 쌤쌤.
8: 예. 안녕, 샤샤.
5: 멋지다. 어?

0: 우와.
1: 마일로, 옌 샘슨이야.
0: 안녕. 이야, 멋진데?
2: 어, 마일로? 그 정도 실력이면 너도 가장 멋진 고양이 경연대회에 참가해야겠는데?
0: 뭐, 그게 뭔데?
2: 우리가 매년 여는 행사인데 어떤 고양이가 가장 멋진지 경쟁하는 거야. 일종의 자기소개랄까?
1: 얘가 좀 멋져. 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0: 그래, 내가 뭐 널빤지 좀 타지. 그거 있잖아, 그 바퀴 달린 거.
1: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목소리도 좀 이상해.
2: 보드 타는 고양이가 나 말고 또 있어? 어디 실력 한번 보여줘봐.
0: 보통 난 두 발로 서서 타.
2: 인간처럼? 멋진데?
0: 그래.
2: 슬로프를 거꾸로 내려가게?
1: 난 유나를 찾아볼게.
3: 마일로 정말 멋진데?

0: 샤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기억 안 나? 내 첫 고양이 축제잖아. 여기서 같이 놀 수 있을 때만을 평생 기다렸어.
0: 그래, 하지만 네가 인간 세계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부턴 많은 게 달라졌어. 이만 가봐.
1: 응? 방금 도착했는데 나랑 같이 놀기 싫어.
2: 착지까지 완벽하다니. 넌 진짜 멋진 고양이야.
3: 아, 정말? 아, 그래? 그래. 뭐 이 정도야.
2: 가자. 넌 대회 무조건 나가야 해. 가서 발도장만 찍으면 신청 끝이야.
1: 예! 나한테 늘 그랬잖아. 진짜 멋지면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0: 샤샤, 한마디만 할게. 그냥 가.
1: 아니, 싫든 좋든 우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아우.
0: 마일로.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1: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유나.
4: 환영합니다. 가장 멋진 고양이 선발 대회 오신 걸. 루카의 부하들이야.
5: 우와, 이 고양이 통역이 최고인데 고양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6: 저 고양이 의상 입은 어설픈 인간 좀 봐.
5: 야.
3: 아니, 무슨 일이지?
1: 잘 모르겠어. 뭔지 바로 확인해봐야겠어.
4: 작년 대회 우승자는 바로 나야.
1: 정말?
4: 그래, 정말이야. 멋진 고양이가 되려면 세 가지 과제에 도전해야 해. 제일 먼저 민첩성, 용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5: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4: 그 얘긴 비밀이야.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너희는 공식적으로 가장 멋진 고양이란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야.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5: 그럼 첫 번째 과제, 땅을 밟지 않고 숲을 통과하기.
4: 우승하려면 저 덤불까지 먼저 가야 돼. 꼴찌 두 명은 바로 탈락이야. 자, 그럼 준비 출발.
7: 같이 가.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에서 가장 안 멋진 고양이가 되기는 싫단 말이야.

0: 고마워.
1: 이러다 탈락하겠어.
0: 그건 안 멋져.
2: 오 예.
3: 가장 멋진 고양이는 너희야. 거기 너희 둘은 탈락이군요. 두 번째로 도전해볼 과제는 바로 담력 테스트야.
0: 그냥 집에 가야겠다.
4: 제군들,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를 맞이할 차례다. 우리다. 하나, 둘, 셋, 출발!
5: 아님 말고 마음대로 그래.
0: 누가 알았겠어?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덕에 멋진 고양이가 될지.
6: 어, 또 자랑 꽤나 하겠네.
0: 아니, 너무 싫어.

0: 마일로 우승. 그렇다면 누가 탈락할까? 오, 누가 탈락할지는 뻔한데.
1: 우리 엄마 보고 싶어.
2: 대체 무슨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돕겠다고 돌아가?
3: 멋진 고양이가 그러지.
1: 마일로, 난 실패했지만 넌 정말 멋졌어. 고마워.
4: 에이, 이 정도야. 그냥 약간의 용기와 균형 감각만 있으면 돼. 난 괜찮아. 그래,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난 멋지니까.
2: 마지막 도전 과제는 너의 멋진 반사 신경을 확인하겠다.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아, 좋아. 마음대로 해. 출발!
4: 뭐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0: 축하한다, 젊은 고양이여. 네가 우승한다.
1: 루카잖아!
2: 그래, 올해 페스티벌을 개최한 분이거든. 훌륭한 분이야. 모든 고양이의 영웅이라니까.
3: 영웅이라고? 누가?
1: 사실 마일로는 반칙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우승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0: 1등이야. 그러니 네 타이틀을 받는다.
1: 어차피 멋진 고양이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0: 마일로, 상품을 주겠다. 썬데이 대신 내 부하가 되게 해주마.
1: 네?
2: 와, 마일로 정말 잘 됐다.
1: 마일로가 우릴 배신할 순 없어요.
4: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라니.
0: 너흰 한 쌍이니까.
3: 샤샤, 이거 봐! 가장 멋진 고양이가 됐어!
1: 이래서 우리한테 가라고 했구나.
5: 아깐 말해줄 수 없었어. 사방에 루카의 스파이가 있으니까. 루카는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고양이들의 환심을 샀어. 다들 루카를 좋아해.
1: 근데 너는 왜 참가했어?
5: 루카의 조직에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마일로는 그럴 수 없잖아. 너희 둘이 없으면 안 돼. 가디언즈가 필요해.
1: 이제 어떡하지?
5: 이봐, 썬데이. 설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겠지? 마일로는 운 좋게 이긴 거야.
4: 그래, 맞는 말이야.
1: 듣고 보니 그러네. 루카님, 불공평해요. 제자리를 놓고 마일로와 1대1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0: 좋으실 대로. 또 한 번 대중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군. 내 새로운 부하도 빛을 발할 수 있고. 응?

0: 고양이 여러분, 소개하겠다. 최후의 결전이다. 먼저 물에 빠지는 자가 패배다. 참가자들은 준비됐나?
1: 말로? 무조건 져야 해.
2: 다들 날 멋있게 보는데?
3: 저게 멋져? 저게 멋진 거.

0: 저게 멋지냐고!
1: 그래, 그래, 알겠어.
2: 네가 루카의 부하가 되면 넌 더 이상 가디언즈가 못 돼. 그럼 샤샤도 마찬가지고. 처참히 저,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0: 이 게임의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멋진 고양이 마일로가 승리하길.
1: 난 어딘가 걸려서 넘어지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주특기잖아. 어?
2: 으아!

0: 마일로스! 썬데이, 넌 탈락이야. 반칙도 제대로 못하는군.
1: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청년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이고.
2: 내가 이겼어. 너무 끔찍해.

0: 내가 없었으면 이 고양이들은 올해 축제에는 음식 구경도 못했어.
1: 뭐?
0: 물론 애초에 내가 축제 창고에 있던 걸 훔치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1: 네가 뭘 했다고?
0: 그래, 루카님이 시켰어. 이봐 루카, 네가 기부한 음식들이 정말 다 훔친 거야? 우리 고양이들한테서?
2: 루카님이 그랬을 리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3: 좋은 분이다 마다 그냥 무시해.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내 멋진 고양이 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0: 말로 말해줘.
3: 앞으로 우리랑 멋지게 일하고 싶다면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명심해.
0: 말로.
4: 난 이 섬의 모든 고양이들을 위해 일해. 그래, 잠깐이나마 멋지게 살았네. 샤샤마리 오라. 루카는 틀렸어. 루카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또
5: 변덕스럽고.
4: 샤샤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그 말을 믿어.
0: 진짜 훔쳐갔다니까. 내가 잘 알아. 나한테 훔쳐오라고 했거든.
3: 마일로, 넌 해고야. 저 말을 믿는 거냐?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멋지지도 않고.
6: 아니, 마일로는 멋져. 친구들 곁을 지키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그게 멋진 거야.
3: 이 섬에서 고양이를 위해 싸우는 건 나 하나뿐이야. 너희 날 섬길 자격이 없어.
6: 우리도 하기 싫거든.
3: 망각한 배신자 고양이들 같으니 날 섬기지 않겠다면 널 박살내버리겠다. 전부 다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해.
7: 어떤 워리어로요?
3: 당연히 고양이만한 워리어지.
8: 빌라

0: 애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나 본데요.
1: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2: 오 예!

0: 시원! 실컷 뛰었더니 배가 더 출출하군. 먹을 걸 더 가져와.
1: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은 다 훔친 거였는데 전부 페스티벌에 기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는데요?
0: 어, 너희들이군. 다시 내 부하가 되려고 왔나. 누구 마음대로. 난 너희 절대 내 부하로.
2: 음식을 다시 훔쳐왔다면요?
0: 사실 너희가 없으니 허전했다. 캔 땅에 가져와.
2: 어?
0: 오.

0: 그래서 너희 첫 축제는 재밌었어?
1: 진짜 대단했어.
2: 내년 페스티벌은 두 배 더 멋질 거야.
0: 하지만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엔 아무도 안 나갈 거지, 그치?
1: 난 이미 멋지니까 안 나갈래.
2: 쌤쌤! 가장 멋진 고양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1: 아, 우리 춤추자!

0: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0: 짜잔! 생일 축하해!
2: 어, 샤샤, 고마워.
3: 안녕, 난...
2: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3: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2: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0: 우린 그래.
3: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2: 아, 그래? 어디 있는데?
0: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3: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선물도 준비했어.
2: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0: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2: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0: 어?
2: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0: 화 안 났어?
2: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0: 어?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눈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6: 옥스퍼드 상.
17: 아, 해보고.
1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8: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 또 탈출했어. 헤더, 조심해. 미안, 헤더.
1: 멍청한 잡종 같으니. 입마개를 해야겠네. 혈통서도 없지? 우리 랜슬롯은 안 그래. 동물보호 패쇼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거든.
0: 그게 무슨 패쇼야. 이 지역 동물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는데.
1: 그럼 왜 나한테 트로피가 있는데?
0: 그야, 네가 트로피를 가져와서 경연대회를 열라고 부추겼잖아.
2: 뭐가 사실이든 세 번째 우승은 어려울 거야. 올해는 봉봉이가 우승할 테니까. 응? 우린 봉봉이의 특별한 재능만 찾아내면 돼. 그게 뭐가 어렵겠어. 물어와! 아니, 씻지 말고! 봉봉아, 물어와! 아, 어쩌지? 너무 어렵잖아. 하긴, 나도 길고양이일 때 그랬어. 난 고양이들 사이에선 잡종이었거든. 뭐, 봉봉이가 잡종일지는 몰라도 잡종한테도 전성기는 있잖아.
0: 혹시 재능이 먹는 건가?
2: 아니면 타고난 천재 가수인가?
0: 이상하네. 한 번도 저런 적은 없었는데.
3: 어제 내가 찍은 거야. 어때?
0: 잠깐. 저기. 어? 저 벤. 확대해봐.
4: 썬데이랑 캐시잖아.
2: 쟤네가 노래하게 만들었나?
3: 맞네. 무슨 일종의 음파 장치 같아. 저 음파 보여? 오직 개들만 들을 수 있는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2: 근데 왜 개들을 노래하게 하는데? 악당의 계획치곤 좀...
5: 이상하군.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더 멍청하게 만들었군. 가디언즈의 텔리즈먼을 빼앗는 거랑 뭔 상관이지?
1: 이번 실험은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이 장치가 다른 타깃에게도 먹히게 개조했거든요. 가디언즈한테도요.
5: 그러니까 가디언즈한테 노래를 시키겠다.
1: 또 다른 일도 하고요.
5: 보여다오.
1: 아직 다 완성된 게...
5: 당장! 오,

0: 아직 버그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모금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가디언즈가 나타날 테고 그럼 캣과제가 바로
1: 넌 안 돼. 난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한다. 그 이후로 난 초콜릿 쿠키가 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다.
0: 쟤들은 장치 쓸 줄도 몰라요. 또 시몬은 걔를 무서워하고요.
2: 응? 난 무서운 게 없거든. 있다고 해도 절대 걔 따윈 무서워하지 않아.
1: 베라와 시몬을 보내겠다. 걔들의 난장판이 되면 가디언즈가 오겠지. 그러면 놈들을 조종하는 거야.

0: 이게 정말 봉봉이의 재능이 맞을까?
1: 아, 당연하지. 봐, 얼굴부터 조각같잖아. 또 악당들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여기로 올 거야. 봉봉이를 핑계로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어.
2: 나만큼 참신한데? 난 음향 데스크를 맡을게. 소리로 난장판을 만들 테니까. 어? 로미오? 네가 여기서 뭐해?
3: 그냥 도와줄까 했어. 내가 좀 하거든. 내가 말 안 했나? 전에 음향 기술자로 일했다고? 그것도 세계의 유명 밴드에서. 그것도 하룻밤에. 난 사운드의 왕이야.
4: 사운드의 왕이라고? 쟤를 이용하면 되겠어. 이 장치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거든.
5: 썬데이가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서 음향 데스크에서 스피커를 켜라고.
4: 좋아. 네가 이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 난 더 중요한 걸 맡을게. 음향 데스크 말이야.
5: 왜 내가 음향 데스크를 맡으면 안 되는데? 네가 이걸 맡아도 되잖아.
4: 그야 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왜 문제 있어?
1: 이거면 패쉬가 난장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랜슬롯이 이길 거고, 이번에도 우승은 우리 해도?
6: 거기서 뭐해?
1: 다른 개들을 방해하려고 간식을 숨기는 짓 같은 건 안 하거든?

0: 분명히 썬데이의 장치였어.
1: 꼭 부숴버려야 해.
0: 트로피 근처엔 얼씬도 못하겠어. 개가 있거든. 엄청 큰 경비견이 있어. 하지만 봉봉이가 이기면 돼.
2: 샤샤, 그런 긍정적인 자세는 좋지만 봉봉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0: 혼자 힘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고양이가 있다면, 봉봉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고양이라면.
3: 네가 바로 사운드의 왕이라고?
4: 어? 네, 전데요.
3: 그럼 네가 만약 이 음향장치를 연결해야 한다 치면 이 커다란 스피커랑 어떻게 할래?
4: 그럼 그냥 이 슬라이더라, 맞죠? 그리고는 여기 이 다이얼이랑 저거를 돌리고 당연히 버튼도 좀 눌러줘야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 쉽죠?
3: 딱 내가 알고 싶던 거였어.
5: 난 여기 있을게요. 혹시나 사운드의 왕이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3: 설마 지금 개가 무서워서 이러는 건 아니지?
5: 절대 아니거든.
3: 다행이네.
4: 그러니까.

0: 개가 무서워요?
1: 어?
0: 난 유명한 개 훈련사였어요.
1: 아깐 사운드의 왕이라더니 이젠 개들의 왕이라고?
0: 내가 재능이 많죠.
2: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샤샤와 봉봉이 그리고 스타일로

0: 신하는군요.
1: 이 로미오 내 말 들어. 네가 프리스타일이 그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한테 맡겨.
2: 사운드의 왕은 나거든.
1: 음향 담당은 나니까 대장은 나야.
2: 난 대장 같은 거 안 키우거든.
0: 팀입니다. 물론 이 대회를 만들자고 우겨서 우승했지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헤더와 헤더의 살루키 하운드 랜슬롯입니다.
3: 문제가 생겼어.
1: 로미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4: 뭐?
5: 이건 내 음악이 아니야.

0: 우승자다운 멋진 동작이군요.
1: 로미오가 이상해. 그것도 아주 많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베라잖아.
2: 로미오를 잘 감시해. 아니, 베라인가? 너무 가까이 가진 마. 베라가 저 장치를 켤 줄 몰라서 다행이야. 알아내기 전에 서두르자.
3: 그럼 봉봉이는? 저 장치에 영향을 받으면 어쩌지?
2: 이 강아지 귀마개를 씌우고 펫시터랑 있게 하는 거야.
3: 여기 있어. 금방 올게. 말로, 주의를 끌어야 하는데 이건 어때? 고양이들이 무대를 장악해서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2: 좋아,

와우, 특별 게스트가 있었군요.

0: 난 개들이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넌 개들의 왕이니까 누군가 개를 무서워한다면 참고로 난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까?
1: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0: 난 안 두려워.
1: 바로 그런 자세예요. 어? 끝까지 서기는 가죠.
2: 이건 너무 불공평해. 랜슬로, 뭐 하는 거야?
0: 이만 가봐야 해. 널 납치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1: 나 같은 인질은 없었죠? 그쵸?
0: 그래, 넌 인질의 왕이야.

0: 안 들리나 봐.
1: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2: 글라이드.

넌 봉봉이를 구해.

0: 잘했어. 이젠 무사해. 기다려.
1: 빨리 그 장치를 찾아야 해.
2: 어? 찾는 게 이거야?
0: 베라, 빨리 꺼!
1: 그래!
2: 어우, 그래, 그러지.

0: 쉽게 끝났는데? 너무 쉬웠어.
1: 이제 그 트로피 내놔!
2: 한번 와서 뺏어가 보시든가. 어디가 아파?
0: 이게 뭐란?
2: 루카님이 겨우 개들만 다스리길 원하셨을 것 같아? 가디언즈를 조종할 완벽한 신호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내 찾으셨군, 안 그래?
1: 못 버텨! 신호를 못 버티게 했어!
0: 버텨! 진호를 버텨!

0: 자, 멍멍이들아, 누가 간식 먹을래?
1: 나 두렵지 않다. 나...

0: 어?
1: 어?
0: 트로피도 없고 탤리즈만도 없고 심지어 짝꿍도 없네.
2: 어디 갔지?
0: 그럼 이쯤에서 그만. 어? 그거 알아? 이번에도 우리가
3: 크로썸!
0: 뭐, 이번 승리는 모든 잡종들의 승리라 할 수 있겠지.
4: 최신 뉴스가 올라왔어.
0: 마일로랑 봉봉이가 장애물 넘는 사진도 있어?
1: 여전히 안 웃기거든. 아,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5: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6: 저기요, 제가 인질의 왕이긴 하지만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해요. 저기요. 난 탈출의 왕이다.

0: 냥이. 개. 냥이. 개는 물건을 잘 물어와 동물 중에 가장 잘해. 고양이 멋지고 발톱이 뾰족해 네 발 동물 중에 단연 최고.
1: 개. 냥이. 개. 냥이. 개. 냥이.
2: 둘 다는?
0: 둘 다?
2: 개는 재밌고 냥이는 멋져. 하나를 고르는 건 어리석은 짓.
0: 하지만 개는?
2: 짖고 고양인 캐르릉.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알아?
0: 뭔데?
2: 둘 다.
0: 둘 다?
2: 둘 다.
0: 고양이는?
2: 나무 타고 개는 땅을 파. 둘 다 동그란 밥그릇을 쓰고. 때론 벼룩도 생기고.
0: 개? 고양이?
1: 개! 냥이!
2: 넓고 넓은 세상에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돼. 둘 다!
0: 둘 다?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소!
4: 클릭소! 얼마 될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식물엔
12: 덕분만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식물엔
12: 덕분만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아이스크림 트럭.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우리 여행 가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6: 얼굴엔
5: 순한 길길!
6: 진물엔
5: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Summer Special 5! Dance with Big Nanny! Room, room!
9: Room, room!
10: Oh? Hungry!
11: Hungry!
10: Vodka,
9: B.
10: Vodka, pepper, reed,
9: limo,
10: reed,
9: reed,
10: Big Nanny.
12: Do you want to call Big Nanny?
10: Uh-huh.

Mix everything together. Hurry up.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조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조선, 조선에 가야 한단 말이다.
1: 어? 바퀴님, 배가 고프신가요?
0: 무슨 소리야? 선비의 계산으로 배고픔은 없는 법이다.
1: 그래요? 배고프시면 맛있는 거 드리려고 했는데.
0: 예? 어떤 거? 맛있는 게 무엇이더냐? 무슨 말이더냐?
1: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0: 못 준다. 됐느냐? 어?
1: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간식이에요.

0: 웬 첫째가. 어? 아, 내 모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따라간 척. 하나만, 하나만 줘서, 하나만 줘서.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1: 아이, 방금 과자가 마지막 과자였다고요.
0: 아, 진짜로, 아이고.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 안 들리냐, 이거? 어?
1: 어?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0: 그러니까. 어? 어? 쭉쭉, 어? 어?
1: 어?
0: 아, 멈추시오. 그, 뭐 하는, 어? 어? 자! 왜? 자! 자! 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쫓아갈 것이 내 과자를!
2: 무슨 일이세요?
0: 아, 지금 이 달꽃이 내 과자를 먹었단 말이오.
2: 예, 죄송합니다.
0: 아, 이렇게 그냥은 못 넘어가고 과자값으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2: 네?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달꽃이 아니고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 도면 청소차입니다.
0: 어?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차?
3: 청소차는 도로를 천천히 다니며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것이에요. 이 차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한 길을 걷고 달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귀여운 탈것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크기가 작아서 큰 청소차가 못 가는 좁은 길까지 청소할 수 있답니다. 먼지와 쓰레기를 먹는 청소차,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어,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아주 야무진 탈것입니다.
1: 생긴 것도 정말 귀여워요.
0: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봐봐. 얼마나 귀엽고 상큼하게 생겼어. 이렇게 눈도 있고, 아이고, 코도 있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2: 이건 청소차의 팔인데 이 팔로 쓰레기와 미세먼지도 청소합니다.
0: 미세먼지요?
1: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0: 아, 뭐 아파?

0: 그러면 안 되지. 들이마시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야잇. 아니, 근데 조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1: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나쁜 연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나쁜 연기들이 공기를 더럽혀서 미세먼지가 생겼고요.
0: 아, 그래. 어쩐지. 공장과 자동차가 없던 조선은 공기가 이렇지 않았어. 얼마나 깨끗하고 맑았다고.
1: 지금 우리가 걷는 길에도 자동차 연기, 바퀴에서 나온 미세먼지들이 쌓여 있어요.
0: 어? 아니,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타방아, 너가 그렇게 신통방통한데 뭐라도 좀 해보너라.
1: 에이, 바퀴님.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있잖아요.
0: 아, 맞네.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미세먼지도 빨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쵸?
2: 네.
0: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
2: 네, 제가 청소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너무 좋았어. 어떻게 치울지 너무 궁금하구나. 그치 않냐, 타방아?
1: 그러게요. 어떻게 청소할지 궁금해요.
0: 팔을 벌린다. 야,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구나. 돌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뭐 앞으로 오는 것이냐, 뭐 이거 궁금하다 이거.
1: 쓰레기와 먼지가 쌓인 바닥에 먼지가 덜 날리도록 물을 직접 뿌리고, 바닥에 달린 동그란 빗자루 4개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은다고 해요. 청소차 아래에서 먼지와 쓰레기를 쏙 빨아들이죠.
0: 먼지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물을 계속 뿌려주고,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쓰레기와 먼지를 치워주는구나.
1: 맞아요.
0: 이야. 이야, 거참 아주 야무지게 청소를 잘하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치운단 말이오. 우와!
1: 실제로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0: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요. 우후! 지나간 자리의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1: 정말 깨끗한데요.
0: 아니, 근데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와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냐? 아니, 뭐 이 안에 뭐 사람이라도 타 있는 게요?
1: 아유, 사람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0: 그러면 어떻게 빨아들인단 말이냐?
1: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너가 알려준다고?
1: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어떻게 빨아들이는지 알려면, 짠! 그 속을 봐야 해요.
0: 우와! 청소차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신기하다!
1: 그렇죠? 청소차가 청소할 때 모터가 돌아가면서 청소차 안 공기를 밖으로 빼내요.
0: 아하! 청소차 안 공기가 밖으로. 그러면 청소차 안이 텅 비겠구나.
1: 맞아요. 그러면 청소차 아래 난 구멍으로 청소차 밖에 있던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던 먼지와 쓰레기들이 함께 빨려 들어와요. 이렇게 청소차 안으로 빨려 들어온 먼지와 쓰레기들은 청소차 내부의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공기만 다시 청소차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지나간 자리는 먼지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거예요.
0: 보기보다 아주 야무지구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2: 청소한 쓰레기와 미세먼지는 다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0: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0: 겉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1: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예. 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는구나.
2: 잘 찾아보면 박수님 과자도 여기 있겠네요.
0: 아하, 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아이고, 아, 대단하네요 이게. 어?
1: 쓰레기는 이쪽에 쌓이고 미세먼지는 위에 있는 필터로 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3: 청소차가 먼지와 쓰레기를 빨아들이면 청소차 내부의 필터에 미세먼지는 걸러지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이게 돼요.
0: 아니 그럼 이렇게 모은 먼지와 쓰레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버리는 겁니까?
1: 저희 지정된 곳에다가 가져다 버리고 있습니다.
0: 아, 지정된 곳에 따로 쓰레기를 버린다?
1: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냥 이렇게 모아두고 어떻게 버리는지 몰랐는데 아주 야무진할 것입니다. 야, 그렇지 않느냐, 다방아?
2: 맞아요.
0: 아주 오늘 잘 봤습니다. 어? 좋은 일을 하니까 정말 좋은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상이! 시상이 떠오른다! 시상이 떠오른다! 청소차! 청소차로 사무실 할 테니 오늘 띄워주시오! 청량한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1: 차
0: 차라라 맑은 하늘.
1: 정말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시 청소하러 가보겠습니다.
0: 세상을 깨끗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0: 아니, 얼른 가죠.
1: 네.
0: 감사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럼 조선은 대체 뭘 타고 가야 된단 말이냐.
4: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는 도로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탈 것이었어요. 물을 칙칙 뿌리고 빗자루로 먼지와 쓰레기를 모으고 청소기로 쏙 빨아들이니 길이 말끔해지더군. 덕분에 청소기가 어떻게 먼지를 빨아들이는지도 알게 되었어.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고맙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덕덕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처음으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1: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0: 좀 더 깨끗하게.
1: 깨끗하게.
2: 요정들 안녕.
0: 지아 안녕. 청소하느라 바빠서 8시가 된 줄도 몰랐냐?
1: 그러게.

0: 그럼 청소를 마저 해볼까?
1: 근데 누가 오는데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2: 아, 오늘 아주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거든.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맛의 대사라면 이분에게 맡겨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자, 요정계 최고의 요리 천재, 최강 맛돌이 댕댕.
1: 댕댕? 댕댕이가 요리 천재야?
0: 댕댕이라니. 댕댕이가 요리하는 날 우린 댕댕이라고 부르지 않아. 댕댕님! 이라고 부르지.
2: 그런데 요리하는 날이면 댕댕님은 아주 까칠해지셔. 그러니까 댕댕님의 요리를 맛보려면 여기 아주 깨끗하게 치워놔야 돼.
0: 오! 어, 빨리빨리! 뭐해? 자, 지아 너도 얼른 치워. 자.
1: 응, 알았어.
3: 자, 다들 이 댕댕님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다 되었는가?
4: 네, 준비됐습니다.
3: 먼저 댕댕,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랬지?
2: 저는 댕댕님의 요리라면 뭐든 좋습니다. 엄만 삼겹살을 구워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3: 삼겹살 구이, 오케이. 다음 동동.
0: 네, 전 댕댕님이 만들어주시는 뜨끈한 소고기국 한 입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3: 소고기국, 오케이. 다음 시야.
1: 난 볶음밥, 새우볶음밥입니다.
3: 새우볶음밥, 오케이. 그렇다면 다들 재료는 준비해 놓았겠지?
4: 네, 댕댕님.
2: 여기 구이용 삼겹살,
0: 소고기국에 소고기,
1: 새우볶음밥, 새우.
4: 재료 준비 완료.
3: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기본이 안 됐어. 기본. 나 요리 안 해.
2: 아이, 댕댕님, 제발요.
0: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발요.
2: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0: 쉿, 나 너무 배고파.
2: 어, 그래?
3: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겠다. 삼겹살 구이, 소고기 국, 새우볶음밥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바로 야채! 야채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다.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에? 문제도 네가 내게?
0: 왜? 내가 문제 내는데 불만 있나, 딩딩?
2: 야, 어? 오늘은 댕댕이가 이거잖아.
1: 알았어, 알았어. 불만 없습니다, 댕댕님.
0: 좋아.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 나오는 야채 다섯 가지를 모두 말하시오.
3: 다섯 가지?
4: 일단 상추.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상추.
5: 그리고 볶음밥을 먹을 때는 당근.
6: 그 다음에 오이인가?
4: 이럴 땐 노래를 다시 불러보면 되지.
1: 좋아, 좋아. 노래 큐!

0: 그래서 노래에 나온 야채는 상추,
1: 당근, 양파,
2: 무, 파 이렇게 다섯 가지.
3: 오호리댕댕.
0: 응?
3: 불만 있나?
0: 없습니다.
3: 딩!

0: 그럼 탱탱님 저희가 얼른 야채를 구해오겠습니다.
1: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야채를 구해오는 동안 이 탱탱님은 여기서 지루하게 기다리란 말이냐? 어, 그럴 거야?
2: 아닙니다, 탱탱님.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퀴즈를 풀고 계시면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1: 어? 무슨 퀴즈?
2: 바로바로 채소가게 퀴즈! 채소가 잔뜩! 채소가게에 당근 한 개가 숨어 있어. 당근을 찾아봐.

0: 말씀하신 야채들 다 준비됐습니다, 댕댕님.
1: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리 천재 댕댕 요리를 시작해볼까?
2: 와!

0: 맛있습니다, 댕댕님.
1: 맛있게 먹도록.
2: 어, 댕댕님. 어떻게 하면 댕댕님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1: 아, 그럴까? 그럼 먼저 삼겹살부터. 자, 상추 하나를 이렇게 쫙 펼치고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찍어서 상추를 오므려 오므린 상추를 입에 아 넣기 전에 입부터 풀어줘야 돼. 따라하세요.

0: 먹자.
1: 고기 먹자. 아.
2: 상추가 진짜 너무 신선해.
3: 정말 맛있어요, 댕댕님.
4: 댕댕님, 저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0: 뭔가?
4: 상추를 뒤집어서 쌈싸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우.
0: 아니, 어떻게 알았지?
3: 그게 왜 더 맛있는데?
0: 자, 이렇게 뒤집어서 쌈을 싸면 상추의 부드러운 면이 입안에 닿게 되고 그럼 더 편안하고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
5: 아하!
3: 근데 상추 쌈 싸먹기 좀 어렵다. 자꾸 흘려.
0: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먼저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상추 하나를 얼른 한 번 더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깻잎 하나를
4: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2: 고기를 가져가는 동시에
5: 얘들아, 양배추 찐 것도 좀 먹어봐. 쌈장 안 찍어도 달달하고 맛있어.
0: 오호, 역시 딩딩. 찐 양배추야말로 찐으로 맛있지.
4: 어디 어디
3: 먹어볼래.
0: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3: 우와, 정말 쌈장 안 찍어 먹어서 맛있네.
0: 그치, 그치.

0: 오늘 요리도 최고였어요. 고기는 역시 상추에 싸먹어야 제맛이네요.
1: 새우볶음밥은 당근이랑 양파가 들어가야 더 향긋하라고요.
2: 무랑 파를 넣은 소고기국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3: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몸에 좋은 이 채소와 함께 꼭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거라.
4: 명심하겠습니다, 댕댕님.
5: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가요.
0: 지아, 우리랑 같이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오늘 기운이 펄펄 나겠는데.
1: 맞아, 댕댕아. 아니, 댕댕님, 고마웠어요. 내일은 댕댕이로 다시 왔나? 모두 안녕!
4: 안녕!
3: 잘 가거라!
2: 댕댕아, 이제 그 말투 그만하자. 지친다.
6: 하긴, 나도 지친다. 그래도 내 요리는 진짜 좋았잖아.
0: 완전. 다음에 또 해줘야 된다.
2: 그럼 우리가 또 댕댕님이라고 불러줄게.
3: 좋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슈바, 여기서 뭐해?
1: 생크미 소라!
0: 어머, 반짝반짝 정말 예쁘다!
2: 우와, 파도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3: 이번에는 내가 1등!
2: 얘들아, 이것 좀 봐. 소라를 귀에 갖다 대니까 파도 소리가 들려.
3: 에이, 그냥 바람 소리야 아니야?
4: 아니야, 진짜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5: 얘들아, 저기 소라가 움직였어. 저 안에 뭐가 있나 봐.
4: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드래콩? 이건 그냥 소라 껍질이라고. 이것 봐.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2: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뿜뿜.
0: 하모니 식당에 두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아라.
3: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고 있죠. 머물던 자리를 떠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그럼 이번 미션도 파이팅!
2: 뿜뿜!
3: 하모니 식당? 유명한 식당이라면 사연은 알고 있지 않을까?
4: 글쎄,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5: 로빔, 하모니 식당에 대해 검색해줘.

0: 하모니 식당은 바닷속 푸른 해초 마을에 있습니다. 하모니라는 인어 아가씨가 운영 중인데 친절하고 음식 맛이 좋아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석함을 두고 가서 하모니가 애타게 주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1: 명탐정 드래곤이 나설 때인가?
2: 우와, 그럼 하모니 식당의 음식 맛도 볼 수 있는 거야?
3: 그렇긴 한데, 바닷속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
4: 걱정 마, 우리에겐 퍼니바니오가 있잖아. 다들 준비됐지?
5: 응!

0: 내가 정말 바닷속으로 들어왔어.
1: 나 바닷속은 처음 들어와. 지구에 이런 곳이.
0: 정말 아름답지? 도착했어, 얘들아.
2: 드래곤, 지금 뭐 하는 거야?
1: 바닷속에서 수영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지.
2: 드래곤. 치치, 도켓, 너희는 뭐 하는 거야?
3: 바닷속을 다니려면 숨도 오래 참아야 하잖아.
2: 얘들아, 짜잔!
4: 핑핑, 그게 뭐야?
2: 아, 얼마 전에 완성한 약인데 이걸 먹으면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고.
1: 정말?
5: 세금! 아, 네.
2: 이게 무슨 맛이지?
1: 우와, 치치! 네 입에서 물방울이 나와!
4: 드래콩, 너도 나오는데? 내 입에서도 나오잖아?
3: 내 입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
2: 약이 효과가 있나 봐. 이제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5: 우르르르르 세금! 우르르르 세금!
3: 이거 기대되는걸. 얘들아, 어서 가자!
4: 핑핑, 이번 약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
2: 그렇지?
5: 세금! 세금!
2: 너희 설마 아직도 숨 참고 있는 거야?
3: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2: 우와, 정말이네. 우와, 신기하다.
4: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얘들아, 저기가 하모니 식당인가 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하모니 식당이 맞나요?
4: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영업이 끝났어요.
1: 아, 저희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보석함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미션을 받고 왔어요.
4: 어머, 여러분들이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3: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인을 꼭 찾아드릴게요.
2: 저희가 주인을 찾아야 할 보석함을 볼 수 있을까요?
4: 바로 이거예요. 우와, 예쁘다.
3: 꽤 중요한 물건 같은데?
4: 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식당 문을 열고 기다렸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2: 그래요?
1: 명탐정의 조건! 바로 관찰력이지! 이곳 주인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물건을 한번 살펴보죠!
4: 네, 여기요.
1: 아니, 저건! 이 물건의 주인은 바로 보석함과 같은 모양의 머리핀을 한 당신이군요.
4: 네?
3: 드래콩, 저 물건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한 게 바로 하모니야.
1: 그렇군. 아니, 이럴 수가. 이 보석함은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있었어.
4: 어제 발견했어요.
1: 그렇군. 명탐정의 조건 바로 인내심이지.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 난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
4: 저기 식당 안을 좀 더 찾아봐도 될까요?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서요.
6: 그럼요.
2: 얘들아, 우리 우선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흩어져서 찾아보자.
3: 응.
4: 이건 뭐지? 얘들아, 여기 뭔가 있어.
6: 거긴 제가 보석함을 발견한 자리예요.
3: 이게 뭐지?
6: 이건 오색 산호예요.
3: 오색 산호요?
6: 네, 다른 산호들과 달리 다섯 가지 색을 품고 있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이 산호를 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인데.
2: 그렇다면 보석함의 주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 같아. 그곳은 어디인가요?
6: 열대어 아가씨 에나의 집이에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답니다.
2: 야호! 좋았어! 자, 어서 가보자!
1: 오! 알아냈어! 이 보석함의 주인은 바로... 사슴이야!
4: 두레꽁, 여기는 바닷속이라고.
1: 분명 사슴인데.
2: 꼭 찾아올게요. 나중에 봬요.
1: 얘들아, 같이 가.
6: 잘 다녀.

0: 정말 이 집에 사는 열대어 아가씨가 보석함의 주인일까?
1: 그럼 오색 산호는 여기서만 볼 수 있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열대어 아가씨 집인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는 열대어 아가씨를 찾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너희들은 누구니?
0: 저희는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하모니 식당에 놓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1: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가워. 난 귀여운 열대어 아가씨 애나야. 이름이 좀 길지? 가끔 어이 너라 물고기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편하게 애나라고 부르면 돼. 물론 열대어 아가씨도 괜찮아.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2: 저희는 이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1: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보석함에는 뭐가 들었을까? 보석함의 주인은 정말 정말 좋겠다. 그런데 얘들아, 여긴 무슨 일로?
3: 열대어 아가씨가 건망증이 심한가 봐.
2: 그게 보석함이 있던 곳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오색 산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보석함의 주인이 아닐까 해서요.
1: 아 맞다 맞다 맞다. 보석함의 주인을 찾는다고 했었지. 오색 산호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색깔 정말 예쁘지 않니? 그래서 특별한 날이 되면 나눠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 최근에는 뚜띠에게도 한 다발 줬는걸?
4: 뚜띠? 어쩌면 뚜띠가 보석함의 주인일지도 몰라.
3: 뚜띠 집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여기서 가까워.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이쪽으로 쭉 가다가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앞으로 세 바퀴를 굴러. 그리고 다시 뒤로 한 바퀴.
0: 뒤로 한 바퀴요?
1: 맞아. 바로 거기야. 아무래도 난 설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2: 덕분에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그래, 안녕. 어?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지?

0: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앵무새가 된 기분이었어.
1: 근사한 옷에 오색산호 다발이라니 분명 뚜띠가 보석함의 주인이 맞아.

0: 어? 저기 누군가 있어. 혹시 뚜띠 아닐까?
1: 바닷가재라고 했으니까 뚜띠가 맞을 거야.

0: 저기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
1: 누구야? 누가 내 연습을 방해하는 거야?
0: 미안. 우린 하모니 식당에 놓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어. 혹시 네가 뚜띠니?
1: 그냥 뚜띠는 아니고 최고의 지휘자 뚜띠라고 불러줄래?
2: 그래, 최고의 지휘자 뚜띠야. 혹시 이 보석함 본 적 없니?
1: 아니, 이건?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난 또 주인을 찾은 줄 알았잖아.
0: 혹시 이거 기억나?
1: 응, 오색 산호잖아.
3: 혹시 하모니 식당에 가신 적 있나요? 보석함 옆에 오색 산호가 떨어져 있었는데 알고 계신 게 없나요?
1: 그건 내가 보답의 뜻으로 상어 아저씨께 드린 거야. 그런데 지금쯤이면 무늬 아줌마가 갖고 계실걸?
2: 무늬 아줌마?
1: 며칠 전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나를 향해 바위가 떨어지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납작하게 깔렸을 텐데 상우 아저씨가 멋지게 나타나서 날 구해줬어.
4: 그런데 왜 무늬 아줌마가 오색 산호를 갖고 있는 거야?
1: 상우 아저씨가 무늬 아줌마에게 주고 싶어 하셨거든.
0: 오호, 오색 산호를 받은 게 맞는지 얼른 가서 확인해봐야겠는걸? 무늬 아줌마 집은 어디야?
1: 여기서 가까워.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저쪽으로 쭉 가면 길이 나와. 가깝지?
5: 우와, 탱크!
2: 얘들아, 저기가 무늬 아줌마의 집인가 봐. 오색 산호 다발도 보이는데?
1: 어, 좋았어. 빨리 가보자.
6: 96, 97, 98, 99, 100.
0: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늬 아줌마 집이 맞나요?
6: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무슨 일로 왔네?
2: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누군가 하모니 식당에 이 보석함을 두고 가서 주인을 찾고 있어요.
6: 어머, 예뻐라.
3: 잠깐! 오색 산호 다발에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어. 보석함의 주인은 무늬 아줌마가 확실해.
6: 보석함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다. 오색 산호는 하모니 식당에서 쿠잉 씨에게 받은 거야. 그런데 그날 쿠잉 씨가 좀 이상했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오색 산호 다발만 나한테 주고 땀만 뻘뻘 흘리며 아무 말이 없는 거야.
2: 그렇다면 상어 아저씨가 보석함의 주인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상어 아저씨 집이구나.
0: 꽤 오래된 것 같은데.
3: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7: 아저씨! 상어 아저씨!
0: 상어 아저씨는 지금 안 계신가 봐. 그럼 보석함의 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8: 보석함! 지금 보석함이라고 했니?
2: 네! 저희는 이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거든요.
8: 내 보석함!

0: 정신을 차려보니 보석함이 없었어.
1: 그게 그렇게 된 거였다니.
0: 이제라도 보석함을 주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2: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0: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3: 이번에는 잘하실 수 있을까?
2: 그럼 곧 문희 아줌마도 오실 거야.
4: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0: 고마워요.
2: 어서 오세요.
5: 드디어 오셨어.
2: 상어 아저씨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셔야 할 텐데.
6: 코잉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0: 그날은 미안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6: 괜찮아요.
0: 그리고 오늘 그때 못한 말을 하려고요.
6: 어머, 이건 주인을 찾던 보석함이잖아요. 그게 코잉 씨 거였어요?
0: 그게 사실은... 모니 씨,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1: 설마 거절하시는 건 아니겠지?
3: 아닐 거야. 문희 아줌마도 상어 아저씨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6: 어디에 끼는 게 잘 어울릴까요?
0: 그게... 에? 그럼 제 청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6: 네.
2: 다행이다.
7: 미션도 성공하고 상어 아저씨가 청혼도 하고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꼬랄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설.
2: 화려한 게 좋아.
3: 렉스.
4: 안녕. 너희 왔구나.
3: 응. 어? 이 하트는 뭐야?
4: 아, 수컷 파라사울로로프스가 암컷에게 구애하는 시기라고 알려주는 표시야.
3: 구애? 뭘 구애?
4: 구애가 아니라 구애라고 해. 공작 같은 동물들은 꼬리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애한다고 표현해.
3: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었어.
5: 파라는 꼬리 깃털이 없는데 어떻게?
4: 파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
3: 우와, 정말 궁금하다.
5: 나도.
4: 안 그래도 구애를 할 때 파라사울 롤로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볼래?
3: 좋아.

0: 우린 파라를 보려고 왔는데 근처에서 본 적 있어?
1: 어, 파라?
0: 응.
2: 어? 어?
3: 저쪽에 보이는 게 파라들 같은데?
1: 정말?
3: 응.
1: 저기 봐! 파라사울 올로프스들이 많이 있어!
0: 우와! 저 수컷 파라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1: 알록달록하고 볕도 정말 길어!
3: 파라사울 올로프스들은 볕이 길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대.
1: 와, 소리도 엄청 큰데?
3: 파라들한테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0: 응? 뭐지? 저기 좀 봐! 어?
1: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0: 다른 파라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3: 아마 저 파라는 다른 파라들보다 볕이 짧고 색깔이 덜 화려해서 그럴 거야.
1: 정말? 너무 안 됐다.
4: 그러게, 너무 외로워 보여. 렉스 형, 우리가 도와주자.
3: 도와준다고?
4: 응! 저 파라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른 공룡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3: 글쎄... 그래, 일단 한번 해볼까?
1: 좋아!
5: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우와! 예쁘긴 한데 절벽이라 좀 위험해 보여. 어떡하지, 렉스?
3: 렉스! 레부터 변신! 렉스! 슈퍼 갈고리!

깃털 줍는 거 정말 재밌어. 어? 저기도 있다. 어?

0: 안녕. 괜찮아. 널 도와주려는 거야. 다 됐다.
1: 우와, 장식이 정말 화려한데?
2: 응, 너무 멋져.
3: 맞아, 맞아.
0: 자, 너도 한번 봐봐.
4: 팔아도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0: 어서 친구들한테 가봐. 얼른.
5: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0: 작전 성공인가?
2: 내가 다른 공룡들도 좋아할 거라고 했지.
5: 그러게.

0: 이제 어쩌지?
1: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해보자.
2: 로키, 이걸로 정말 될까?
3: 로키, 타라도 이 방법은 싫을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렉스 형. 천연색소니까 물로 다 지워진다고.
4: 그래, 렉스. 타라도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1: 그러니까 하게 해줘. 응? 어?
3: 아, 알았어. 대신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지워주는 거다.
1: 맡겨두라고. 다 됐다. 어때, 비키 누나, 렉스 형?
2: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 타라야, 넌 마음에 들어?
5: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1: 그럼 다시 출동해 볼까? 이번엔 성공하겠지?
5: 그럼 확실해.
1: 갑자기 왜 비가 오는 거야? 안 돼! 어떡해! 지워졌어! 파라야! 어딜 가는 거야?
3: 안 되겠어. 비키, 쫓아가보자. 파라야!
2: 다들 조심해!
1: 기운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5: 분명 너의 매력을 알아줄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4: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6: 맞아, 포기하면 안 돼.
1: 어쩌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5: 나뭇잎이라도 붙여볼까?
6: 저기 빨간색 꽃도 있어.

0: 얘들아, 어? 잠깐만.
1: 어?
0: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 그러게. 암컷 파라가 수컷 파라한테 반했나 봐.
3: 우와, 정말 잘 됐다. 그치?
4: 응.
3: 어? 렉스, 저것 좀 봐. 우와, 하트 모양 같아.
2: 그러게, 너무 잘 어울린다.
0: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줄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3: 정말 잘 됐어.
0: 다들 수고했어. 자, 파라사울 롤로포스 카드야.
3: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4: 맞아, 파라가 자기 짝꿍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5: 그러게. 내 땅콩을 돌려줘.
0: 알았어, 계속 수고해줘.
5: 렉스, 어떻게 된 거야?
0: 우루루 행성에 산불이 났는데 불길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 아무래도 가서 살펴봐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볼래? 좋아, 가자.
5: 야! 유후!

0: 얘들아!
1: 어? 너희 왔구나? 큰 불은 모두 잡았어.
2: 정말 다행이다! 렉스야! 공룡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
0: 너희들 모두 수고했어. 아, 안기팀, 너희는 다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우린 작은 불씨가 남은 곳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
1: 알았어.
2: 내가 루키랑 함께 갈게.
0: 좋아, 조이랑 루카스는 나랑 가자.

0: 어? 이건 뭐지? 어? 어? 공룡 알이야.
1: 알이 나뭇잎에 쌓여 있잖아. 다치지는 않았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
0: 앤디, 저쪽엔 남은 부시가 없는 것 같아. 이쪽도야. 어? 로키, 얼굴에 검댕이 묻었어. 앤디, 너도야. 이제 돌아가자. 로키,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자, 우리 이거 같이 먹자.
2: 우와, 땅콩이잖아.
0: 고소해. 이것 봐라. 자, 어. 잘하지?
2: 오, 나도 해볼래.
0: 다시. 자,

0: 간다. 슈! 성공! 이번엔 앤디 네 차례야. 좋아. 받아라. 슈!
1: 어?
0: 어? 앤디, 왜 그래? 야구르지 건너봐라 건너봐라.

0: 저기 앤디와 로키잖아. 아스토로들이 왜 따라가고 있지? 땅콩 때문에 그렇구나.
1: 힘들어. 이러다 우리 곧 잡힐 것 같아.
0: 앤디, 땅콩 봉지를 던져.
1: 어? 핑!
0: 어서 땅콩 봉지를 던지라고.
1: 뭐? 우리를 공격하려고 쫓아온 줄 알았는데 땅콩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다니.
0: 이상하네. 가스토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
1: 혹시 가스토르니스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한번 가보자.

0: 아,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1: 그러게,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줄 알았는데.
2: 근데 왜 땅콩을 빼앗으려고 한 걸까?
0: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견과류 나무잖아. 산불 때문에 견과류 나무들이 전부 타버렸나 봐. 가스토르들이 먹어야 했는데.
1: 그럼 다른 가스토르들도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어? 맞아. 어서 렉스에게 알리자.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배고픈 가스토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0: 응. 먹이를 구해서 나눠주는 건 어떨까?
3: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응. 아, 그리고 견과류 나무도 새로 심어주자.
0: 응.

0: 좋아. 당분간 먹을 나무들을 많이 심어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1: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들도 얼른 자라서 열매가 가득 열리면 좋겠어.
2: 맞아. 열심히 심었으니 그렇게 될 거야.
0: 다 너희들 덕분이야. 모두 수고했어.
3: 어? 아참! 가스토르들이 배고플 텐데 어서 열매를 나눠주러 가자. 어? 너 새끼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자, 이건 엄마 가스토르가.
0: 엄마 가스토르니스가 아니라 아빠 가스토르니스야. 가스토르니스는 아빠가 새끼들을 키우거든.
3: 아, 그런 거구나.

0: 자, 가스토르니 스카디아.
1: 고마워, 렉스.
0: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지. 어? 자.
2: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이잖아. 아까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잘 봐. 어? 자.
1: 나도 해볼래.
3: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킬킬.
4: 눈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또다 키가 작다면 성장에 날뛸 바, 키가 크고 싶다면 성장에 날뛸 바,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7: 성장에 날뛸 바,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7: 그 아이클 타임
8: 두드림.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혹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2: 오늘의 이야기는 곱게 빛나는 봉숭아. 화단 가득 피어있는 봉숭아꽃. 눈부신 다홍색도 보이고 보라색 꽃잎도 보이는데 봉숭아꽃,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었구나.

우리에게 친숙한 봉숭아꽃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꽃이라는데 정말일까? 봉숭아 꽃잎의 모양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봉숭아 꽃을 봉선화, 봉황을 닮은 신선의 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 봉황. 봉황을 닮았다고 생각한 걸 보면 봉숭아 꽃에도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봉숭아 꽃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 봉숭아 꽃을 조심조심 하나씩 딴 다음 꽃잎을 모아 잘게 찧어준다.

꽃잎에서 즙이 나와 촉촉해 보인다. 이렇게 다진 봉숭아 꽃잎을 손톱 위에 차례차례 올려서 꽃물을 들여보자. 100% 천연 재료를 사용한 네일 아트.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감싸주면 준비 끝. 이제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고 비닐을 하나씩 벗겨보니 손톱이 정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그렇다. 봉숭아는 오래전부터 손톱에 물을 들이는 데 사용된 꽃. 어떤 성분 때문에 물이 드는 걸까? 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액포에 담긴 색소. 꽃잎을 으깰 때 이 액포가 터지면서 색소가 나와 손톱을 물들인다. 봉숭아 꽃의 과학. 더 샅샅이 파헤칠 거야. 봉숭아가 가득 핀 꽃밭. 그런데 다시 보니 붉은색만 있는 건 아니다. 이 꽃은 하얀색에 가깝고 아주 연한 분홍색 꽃도 보이는데 이런 연한 색 꽃잎이나 초록색 잎사귀, 줄기나 뿌리 같은 것들로도 과연 봉숭아 물을 들일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해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져서 손톱에 올렸는데 색이 다 다르다. 손톱은 어떤 색이 될까? 이제 확인해 볼 시간. 모두 주황색? 지난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옹? 이렇게 달라 보이는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은 색을 내는지 보기 위해 에탄올에 적신 다음 거름 종이에 흡수시켜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온 색은 세 가지 모두 비슷한 주황색. 봉숭아꽃의 색소는 여러 가지 색의 꽃잎뿐만 아니라 초록색이라고만 생각했던 잎사귀 부분에도 있었고 줄기에도 있었다는 사실. 다시 보니 붉은 빛이 선명하다. 자연에는 이렇게 봉숭아처럼 다른 것을 물들일 수 있는 천연의 염료가 많다. 주황빛의 예쁜 감도 천연 염료. 감을 갈아서 짜낸 즙으로 염색을 하면 곱고 연한 젓갈색으로 감물이 든다. 쪽이라 불리는 식물도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어 푸른빛을 내는 염색에 쓰이는 대표적인 천연 염료. 이외에도 보랏빛을 내는 포도껍질, 붉은빛을 내는 소목, 그리고 홍화꽃도 자연의 숨은 염색 재료들. 자연의 색을 물들인 일상의 과학, 봉숭아꽃에서 찾았다.

봉숭아 물을 또 드려야 하나? 자, 이번엔 꽃잎 옆에 있는 가루에 집중. 이 가루를 꽃잎과 함께 넣고 잘 찧어준 다음 손톱에 올려보자. 아까처럼 물이 들까? 시간이 지나고 물든 손톱을 아까와 비교해보니 훨씬 선명한 색으로 물들었다.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백반. 백반은 봉숭아꽃의 색소가 잘 붙어 염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매염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백반을 함께 넣고 다진 꽃잎이 그냥 보기에도 더 선명하고 진한 색으로 물들 수 있는 것. 예쁘게 물든 손끝에도 과학이 있다.

잠깐 봉숭아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손톱에 물을 들일 때 쓰이는 봉숭아꽃. 그런데 왜 봉숭아꽃으로만 물을 들이는 걸까? 강렬한 색깔의 꽃이라면 장미꽃이 봉숭아보다도 빨간 것 같은데, 매혹적인 빨간색의 장미꽃으로도 봉숭아처럼 손톱에 물을 들일 수 있을까?

정답은 장미꽃으로는 안 된다. 봉숭아꽃만 염색이 잘 되는 이유. 바로 색소 입자 크기에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빨래 집게? 힘을 줘서 누르면 열리는 평범한 빨래 집게. 오늘은 호기심을 가지고 빨래 집게를 들여다보자.

흔히 쓰이는 빨래 집게는 이렇게 생겼다. 손잡이를 눌렀을 때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것은 바로 집게의 앞부분. 마치 악어가 입을 벌렸을 때의 모양이나 곤충이 가진 집게 같기도 하고 개의 집게발을 닮기도 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뭔가를 꽉 잡는 데 쓰이는 집게들. 과자의 바삭함도 사진 속 추억도 꽉 잡아주는 집게의 과학. 빨래 집게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분다. 널려 있던 빨래들이 하나, 둘, 날아간다.

이럴 땐 역시 빨래 집게가 그것도 여러 개가 필요하다. 잘 집어서 널어주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빨래의 수호자, 빨래집게의 힘을 제대로 느껴보자.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버티는 힘. 힘을 뺄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 때문에 집게를 벌렸다 놓치면 튕겨나간다. 한번 물면 놓지 않으려는 빨래 집게의 힘.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새로 만든 것 같은 여기 이 부분이 수상하다. 그러고 보니 빨래 집게에는 항상 이렇게 새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빨래 집게를 집중 관찰해 볼 시간.

집게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새로 된 이 부분이 집게의 핵심이다. 집게를 누를 때 느껴지는 버티는 힘, 닫혀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쇄골이의 탄성이 가진 힘이었다.

집게가 가진 힘의 정체. 이 작은 쇄고리에 집게처럼 힘을 줘보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손잡이가 있을 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집게마다 전부 손잡이가 달려있는 걸까? 빨래집게의 과학, 끝이 없다옹.

올리기. 지뢰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의 위치가 가벼워진 오른쪽에서 멀어졌을 뿐인데 수평이 맞는다. 자,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사실. 오른쪽에 남은 추를 아예 없애버리고 받침점을 가벼워진 쪽과 더 멀리 떨어뜨리면 또다시 수평이 맞는다. 지뢰의 이런 원리는 빨래 집게에도 있다. 손잡이를 지렛대라고 봤을 때 쇄골이는 받침점. 손잡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집게를 벌릴 수 있는 것.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덜 드는 집게처럼 지뢰 원리를 이용한 도구는 많다. 받침점과 먼 부분에 힘을 주어 박혀있는 못을 쉽게 뺄 수 있는 장돌이. 병따개도 일종의 지렛대. 받침점과 먼 곳에 힘을 가해 병뚜껑을 더 적은 힘으로 딸 수 있다. 설마 가위도 지렛대의 원리? 딩동댕. 바로 이곳이 받침점 역할을 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자를 수 있는 것. 지뢰의 원리로 쉽게 벌어지고 탄성 때문에 금세 다치는 빨래 집게. 너무나 익숙한 편리함 속에도 과학은 있다.

바람 부는 날, 빨래를 지켜줄 빨래 집게가 아직 없었던 시절. 벌어진 나뭇가지를 집게처럼 사용하다가 나뭇가지를 끈으로 동여매서 사용하던 것이 빨래 집게의 시작. 점점 더 튼튼하고 편리하게 발전해온 빨래 집게의 역사. 작은 나뭇가지에 과학을 더하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빨래 집게의 숨은 지렛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시간. 빨래 집게를 지금보다 더 쉽게 벌리려면 집는 부분이 길어져야 할까? 아니면 손잡이가 길어져야 하나? 더 강한 쇄고리를 쓰면 어떨까?

0: 힘이 적게 들려면 받침점과 먼 곳을 눌러야 하는 지렛대의 원리. 따라서 손잡이가 길어질수록 빨래 집게는 더 쉽게 벌어질 것이다. 작지만 기발한 빨래 집게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Doggy?
1: Oh, doggy. Doggy, doggy. Doggy's words.
2: Hungry? Hungry.
3: Full?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하나, 티라노사우루스.
1: 둘, 트리케라톱스.
2: 셋, 스테고사우루스.
0: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2: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0: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라 조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삼각형 요리 하겠습니다. Yes, today we're making triangle kimbap. Tuna and mayonnaise triangle kimbap. 참치 마요 삼각 김.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dried seaweed and rice. This is cooked rice. We have a green pepper, 희망 있고. We have carrot, 당근. We have tuna, 참치요. 이거 통조림 참치요. And we have mushrooms, button mushrooms. 네, 양송이 버섯이요. And here we have sauces. Mayonnaise, mayo, mayonnaise. 하지만 영어 발음은 mayonnaise 아니면 mayo.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우리 참깨. Are you ready to make 삼각김밥 with me? 1st we have to chop the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요. So we just need a little bit. 우리 조금만 쓸 거예요. 이 정도. Chop. We cut a thin slice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Thin slices. 한 번 더. And now we cut this way. 이쪽도 우리 작은 부분 만들어요. We want very small pieces. 아주 작은 부분만 필요해요. The same size as the rice. Okay, good. Next, the carrot. 당근도 we just want a littl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And now we cut thin slices. 우리 얇게 잘라요. Cut, cut, cut, cut, cut, cut, cut. And then we cut this way. 우리 이쪽도 잘라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So we cut like this, again into little pieces. 네. All done. And finally, a button mushroom. So let's cut the bottom. And now let's chop this way. Very thin slices. And now this way. 다른 야채보다 버섯 조금 더 어려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양송이 버섯 소드래요? 아니면 표고 버섯도 괜찮아요? 아니면 또 다른 버섯은 다 좋아요. All mushrooms are delicious. All done. Okay. We have to fry the vegetables. A little oil. And then we add our mushrooms. Our pepper. And our carrot. 네. 버섯, 당근, 피망 다 넣었어요. It's starting to sizzle. 그 시즐시즐 소리도 나오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채소 소도 돼요. 브로콜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얇게 잘라요. 작은 부분은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Or you can use cabbage. 배추도 괜찮아요. 또 작아졌어. 그리고 색깔도 변했어요. 제 생각 이거 다 됐다. Now let's fry the tuna. Let's add a little oil. 조금만 필요해요. 왜냐면 참치도 자기 기름도 있고. And then let's add our tuna. 우리 참치도 넣을 거예요. You can see the water is coming out. 그 참치 물이 이제 나와요. 우리 물이 없어졌을 때 바삭바삭 만들어 주세요. We're making the tuna taste more delicious. Our tuna is ready. Now, let's prepare the rice. We need a glove because I'm going to mix the rice. I put the rice in here. 나와라! And I add the vegetables. 우리 채소들. I add the soy sauce. 간장. And I add the sesame oil. 참기름도. And now I mix. 네, 비벼요. Mix. Mix, mix. Ah, we have to add the sesame seeds. 네, 참깨 넣어야 돼요. There go the sesame seeds. And mix.

0: again.
1: Oh, it smells so good. 간장하고 참깨 냄새 바로 나는 거예요. Now we make the tuna mayonnaise. 이제 우리 참치 마요 만들어요. We put the mayonnaise in the tuna. And we mix. Yeah, make sure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I think it's done. 제 생각 이거 다 됐다. 지금 미션은 삼각김밥 만드는 거예요. So, let's put this here. 제일 위에 둘 거예요. And we take some rice. 그 안에 둘 거예요. Push down to make the triangle. 우리 삼각형 모양은 만들어야 돼요. 바로 튀나 매요 넣을 거예요. 우리 참치 마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구멍은 만들고 구멍 살짝 만든 거예요. We add some tuna. 그리고 밥도 필요해요. We need more rice. 우리 밥도 넣을 거예요. Push the rice in. 그 삼각형 모양은 만든 거예요. We're making the triangle. Push and pull. 네. We push the rice and we pull the card. 네. Now we fold over the seaweed. And then we fold like this and push down. 네.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삼각형 만들었어요. And we tuck underneath. 그 밑에 이렇게 하고요. And we put one on top. And another on top. And a sticker. And now we have our 삼각김밥. 본 아저씨? I made 참치 마요 삼각김밥. Yes, I made tuna mayonnaise triangle 김밥.

손 맛이 나요. 제 손. It's delicious. I love the vegetables and the rice. 우리 채소하고 밥하고 버섯 이렇게 섞였을 때 진짜 맛있어요. 그 보석 같은 잠시 마요. Inside the delicious creamy tuna mayonnaise. 진짜 맛있어요. We made 잠치마요 삼각김밥. Tuna mayonnaise, triangle, kimbap. It's easy and you can do it too.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도전해볼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6500만 년 전 지구는 공룡이 지배했고 검은 디렉스 흑룡, 붉은 디렉스 정룡만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 저편에서 지구를 찾아온 이지의 존재들이 공룡을 닥치는 대로 포획해갔고 공룡은 그렇게 지구에서 멸종되고 말았다. 붉은 디렉스 정룡만 남겨놓고서 외계로 잡혀가서 행성 간 전쟁에서 용병으로 동원된 공룡들은 진화를 거쳐 완전한 기계체로 거듭나면서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기계 공룡 제국. 오랜 세월이 흐르고 2028년 지구는 DNA 복제를 통해 멸종된 공룡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소식은 수천만 년 만에 외계의 비행선을 다시 지구로 불러들이고 한다. 하지만 지구를 품에 타려던 기계 제국의 가공할 에너지포가 발사되기 직전 레시아스가 이끌던 외계 방문 세력의 전투 비행선이 기계 제국의 모함을 기습 공격한다. 결국 기계 제국의 계획은 무산되고 지구를 품에 타려던 초고농축 에너지 광석인 이터널 코어가 지구로 쏟아져 내리고 만다.

0: 그럼 설마 이 아이도 흑룡처럼?
1: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하겠지.
2: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머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0만 년 만에 저 멀리 은하 저편으로부터 검은 티렉스 흑룡이 돌아왔다. 완전한 기계체의 모습.

0: 좋아. 너 또 알바가?
1: 쉿, 아 좀 조용히 좀 해.
2: 야, 너 진짜 수학여행 안 가? 공룡 테마파크 장난 아니라던데.
1: 공룡은 무슨 애들처럼. 이 형님은 할 일이 따로 있어.
3: 얘들아, 뭐해? 안 타고.
0: 야, 형님이 동영상 찍어올게.
1: 됐다.
4: 자, 3단지에 피자 배달.
1: 저요.
5: 아, 진짜 조그만한 게.
6: 아, 얘 또 왔네. 니 그깟 동물 자전거로 배달은 무슨.
1: 씨, 맘 먹고 밟으면 형 오토바이보다 빨라요.
6: 뭐? 이 자식이 진짜.
5: 야. 냅둬라, 냅둬. 얘 소년과장이야. 뭐라도 해야 돼.
4: 피자 배달은 영내가 맞고 이번엔 산 72번지 치킨.
5: 양심도 없이 거기서 치킨을 시키냐.
4: 없어?
7: 거기 갔다 오면 힘들어서 딴 데 못 가요.
4: 배달비 더블.
1: 저요.
4: 네가?
1: 할머니.
8: 응, 전화했었어?
1: 내가 어제 말한 거 있지?
8: 어제? 뭐?
1: 아, 뭐라니. 보청기.
8: 아, 보청기?
1: 어, 그거 해.
8: 진짜 안 해.
1: 아, 돈은 내가 알아서 하고.
8: 얼른 오기나 해, 이놈아.
1: 어, 이따 봐.

0: 아, 수송기 한 번이면 될걸. 배로 한 달, 차로 또 한 달. 뭔 낭비야.
1: 오닉스인 집 뭔지 AI가 시켰대잖아.
0: 아, 그니까 왜 그 말을 듣냐고. 아니, 컴퓨터가 상관이라도 돼?
2: 이유가 있겠지.
0: 도대체 뒤에 뭘 실었길래.

0: 언덕길을 넘어서자마자 속력을 올리는 유진 선수. 현재 단독 선두. 속도는 무려 시속 30km.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입니다.
1: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도착하겠습니다.
2: 무슨 소리야?

도성내 들리나? 도성내는 지금 즉시 수송차량 상태를 확인하라. 경계대에서 강화하고 수색하도록. 도성내, 무슨 일이야? 정체불명의 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119. 왜 이래? 사고 때문인가?

0: 이번에도 예언은 정확하네요.
1: 그렇긴 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카이저 졸개들이 늘대거지로 몰려다녔지만 기계 랩터들이 이렇게 몰려온 건.
2: 우리가 언제 이유를 알고 싸웠나?
3: 가디언즈, 오늘도 먼저 오셨네요.
2: 오랜만이다, 한결.
3: 나머진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그 애를 부탁드려요.

0: 긴 공백을 무색해 하는 저 전투력 역시 1세대 에이스답네요.
1: 오늘 전투는 쉽게 정리되겠는데요. 방심은 이르다. 뭔가 심상치 않아. 메가맥 푸테라노돈.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소년을 지키고 있어.
2: 제가 맡을게요.
1: 한결, 네 상대가 아니라 물러서 있어.

0: 나야 나.
1: 야 왜?
0: 야 대박. 여기 테마코스인데 렌터 엄청 빨라.
1: 알지 얼마나 빠른지.
0: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점프는 또 얼마나 끝내주는데. 크레릉 울부질 때 엄청 생생해. 아 내가 먹히는 줄 알았다니까.
1: 아, 지금 내가 먹히게 생겼다고.
0: 뭐래? 아 근데 티렉스 못 봤어. 완전 사기야. 꼬리만 겨우 보이더라. 예민해서 밖에 안 나온다나 뭐라나. 그게 티렉스 꼬리 아니냐 소문도 있대. 우리나라엔 티렉스 없다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고막을 때리는 공포의 세레나데.
1: 거의 뭐 이제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울 때가 있거든요.
0: 온 집안을 뒤흔들고 다니는 녀석의 울음소리. 한번 터졌다 하면 그칠 줄 모르는 사이렌이다.
1: 저도 못 참고 가끔씩 제 사람인지라 아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폭발할 때도 있죠.
0: 하루는 도대체 왜 우는 걸까요? 양이의 울음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집사를 찾아갔는데요.
2: 네, 어서 오세요. 네.
0: 집사님,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아, 지금 이 배인가요?
2: 아, 네. 아니, 이 친구는 까미 씨라고 경기도에서 가장 점잖고 신사다운 고양이어서 아무

0: 제가 없고요.
1: 올해 13살이 된 형님 신사냥 까미.
2: 그러면 저희가 없는 것
0: 같아요. 이제 곧 소리가 들릴 겁니다.
2: 아, 무슨 소리가요?
0: 아, 들어보시면 압니다.
1: 집사와 함께 소리의 근원을 따라 들어가 보니 구슬프게 우는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12살 동생 울보냥이 하루입니다. 집사는 오늘도 사료값을 벌기 위해 바쁜데요. 양이들은 단잠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정적을 깹니다.
3: 집사야, 뭐하냐?
1: 집사의 집중력을 단박에 깨뜨리는 하루의 울음소리.
4: 왜요? 응? 왜? 야, 어딜 또 돌아다녀?
1: 집사를 기껏 불러놓고는 제 볼일 보기 바쁜 녀석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책상 위로 올라왔는데요. 모니터 앞을 계속 맴돌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하루야, 대체 뭘 원하는 거니? 결국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녀석. 집사가 쓰다듬어주자 울음을 잠시 멈춥니다.
5: 일단 나오면서 한번 이제 울고 돌아다니면서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그게 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다가 그 행동이 뭔가 변환될 때 또 한 번씩 울어요. 계속 그러니까 울면서 돌아다녀요.
1: 하루를 조용하게 할 방법이 있는데요. 깃털 잡는 영상을 보여주면 조금 잠잠해진답니다.
0: 까미는 이런 거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하루는 감춰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1: 놀다가도 흥미가 떨어지면 다시 울지만 나름 집사를 한숨 돌리게 해준다고.
0: 하루 냄새 맡고 왔어.
6: 여기 있어요. 하루 거 여기 있어.
1: 울지 않는 경우는 잠깐 놀 때 아니면 자거나 밥 먹을 때뿐. 하루는 언제부터 울었던 걸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활발하고 형 까미랑 잘 노는 평범한 고양이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울보가 됐다는 하루.
5: 좀 심하게 우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한 대여섯 살 먹었을 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었고요. 얘가 좀 심통이 났는데 좀 길게 우네? 뭐 요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집사는 여행 관련 콘텐츠 기획자 겸 제작자인데요. 집안이 북적북적하다 했더니 오늘 생방송 날이랍니다. 이때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는 형, 까미. 하루는 뭐하나 했더니 조용한 이유가 있었네요. 하루가 잠든 사이 방송이 시작되고
7: 그다음 어떻게 보면 유미보다 관우가 더 인기가 있잖아요.
8: 네, 지금 현재도 네. 엄청난 인기가 있고 네.
1: 이때 방송 도중에 드러눕는 까미. 까미야, 너 방송 욕심 있구나. 그런데 하루가 깨어났다. 하루야, 생방송이야.
9: 응? 화음을 내가 작디 작은 화음을.
1: 집사는 방송에 집중하느라 하루가 다가오는지도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10: 제일 처음에 그런
1: 위험한데.
10: 아, 강호가 진짜 멋있는 캐릭터.
1: 하루야, 설마.
9: 녹음실 관리묘 하루님께서 분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0: 근데 우리 녹음실 관리묘 하루님께서 분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금 본인을 찍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네. 또 잠깐 방송에 난입을 해주셨었고요.
11: 잘했어.
1: 생방송에 사고를 치고 유유히 사라져버리는 녀석. 하지만 반성은커녕 뭐가 못마땅한지 계속 옵니다.

0: 내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냐오.
1: 다들 고양이 많이 길러본 사람들은 대충 고양이가 뭘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루는 완전 미스테리. 도대체 어떤 울음소리를 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짐작할 수 없는.
2: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서 그런 고민을 토로를 한 적은 있죠. 근데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받지는 못했고 그냥 뭐 건강은 일단 이상 없다.
3: 집사와 함께 있을 때는 내내 울던 하루인데요. 그렇다면 집사가 없을 때는 울까요? 안 울까요? 하루의 반응이 몹시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오호, 하루 녀석 얌전한 거 보세요. 그럼 너 여태 집사님한테 관심 받으려고 온 거니? 그런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들어줄 집사님도 없는데 대체 왜 이리 서럽게 우는지?

0: 드디어 집사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1: 하루 잘 있었어?
2: 하루 잘 누웠어 안 누웠어? 윗집 할아버지 인원하고 근데 또 운영했나 봐. 형 어디였어 형?
0: 집사님 없는 동안 하루 많이 울었어요. 집사가 토라진 하루를 달래주니 언제 울었냐는 듯 뚝 그친 녀석. 집사님이 있던 없던 우는 하루. 혹시 짐작가는 이유라도?
2: 해외에 뭔가 이제 여행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가는 여행을 만들어서 갈 때도 있거든요. 집을 좀 길게 비우면 뭐 한 거의 한 3주까지도 비웠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뭐 똥 치우고 밥 주고 간식 주고 잠깐 애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심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할 수 있겠네요.
0: 집사의 잦은 그리고 긴 해외 출장에 하루의 울음이 더 심해진 건 아닐까. 늘 마음이 아프다는 집사. 그래서 어차피 해외 나가기 어려운 요즘 웬만하면 녀석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루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고 최근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고 합니다.
1: 일로와. 자, 일로와.
0: 이럴 땐 집사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는데요. 바로 하루가 가장 좋아하는 집사의 옷. 집중하고 팔에 꾹꾹이를 하는 녀석. 그러고 보니 울음도 뚝. 그런데 평범한 꾹꾹이가 아니라는 게 집사의 생각입니다.
2: 내 발을 다 써서 이렇게 꾹꾹이를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자기한테 평화가 찾아오면은 이제 굉장히 자기의 이제 은밀한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핥는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성화를 한 이후에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 이후에도 뭔가 남성적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쩔 때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런 좀 그 고양이들한테 발정이 왔을 때 울음소리? 그런 걸로 들릴 때도 있고요.
0: 하루 내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하루 정말 길었네요. 이제 푹 주무셔야죠. 그러나 진짜 고역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의 울음은 밤이 되면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집사가

0: 잠들기 직전에 들어와서는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이제는 하루의 울음소리가 백색소, 마치 자장가처럼 들릴 정도로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집사의 기척이 없어지자 찾는 하루.
1: 집사야, 나 할 얘기가 있다.
0: 하루야, 너 잠도 없니? 너는 안 피곤하니? 집사님, 낮에도 시달렸는데 밤에도 하루에게서 자유롭지 못하네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집사.
2: 하루야, 인간이 하지.
3: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저도 이제 탁 폭발을 하면 좀 행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물론 뭐 이제 진짜로 위협적인 걸 던지는 건 아닌데 뭐 이를테면 쿠션 같은 걸 이렇게 바닥에다 던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으니까 아, 그러놓고 이제 저도 이제 되게 후회하고 또 그 정도로 저도 어느 순간에는 정서적으로 좀 핀치에 몰리는 상황을 우리 둘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0: 그래서 고민하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부해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 하루야, 집사님은 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집사는 모닝콜을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깨우는 녀석. 하지만 사실 집사님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3: 하루에 있어서는 울음소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기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우는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걸 제가 모르고 못 챙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죠.
0: 나이 12살,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훌쩍 넘은 하루. 아파서 울 때도 못 알아챌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집사. 집사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해결사 냐옹신이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탁에 나옹신 씨입니다. 네, 네, 네.
0: 선생님, 하루 잘 부탁드려요.
4: 되게 좀
5: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4: 네.
0: 먼저 녀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4: 하루가 왜 우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3: 네. 네.
0: 여러분도 하루의 울음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4: 딱 지금의 울음소리의 특징은 이 피치라고 하는데 얘 울음소리는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떨어지다가 끝에서 조금 올라가요. 약간 이렇게.
3: 네네.
4: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뭔가 불만족스럽다, 뭔가를 원하는 울음소리거든요.
0: 하루의 울음소리 안에는 불만이 가득했던 것인데 도대체 녀석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아 목 놓아 울었던 것일까요?
4: 하루하고 까미는 몇 살이지? 까미는 지금?
3: 까미 13살이요. 한 살 차이.
4: 한 살 차이. 근데 까미는 그런 건 좀 없고.
3: 없어요.
4: 가능 전혀 없고. 네. 그래서 하루가 약간의 좀 그런 보통 노령 묘가 되면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 패턴의 변화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좀 늘어나는 애들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막 시키는 듯한 뭔가 나한테 좀 뭐 물 좀 떠와봐. 아니면 뭐 와가지고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봐, 이불 좀 펴줘봐, 약간 이런 요구사항이 되게 강하게 된 그런 울음소리거든요.
0: 그럼 하루의 꾹꾹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집사는 하루의 꾹꾹이가 성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4: 기본적으로 꾹꾹이는 정리하자면은 보통 불안감에서 나오는 유아기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손톱을 깨문다던가 약간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쭈쭈비하고 꾹꾹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많이 질문하세요.
3: 네.
4: 우리 고양이가 꾹꾹이라는데 네. 빨간 게 나와요. 뭐가 나와서 얘가 이거 되게 성적으로 흥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0: 근데 이게 꾹꾹이라는 게 성적인 흥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약간은 오해식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마음의 안정감이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생식기가 좀 튀어나올 수는 있긴 하죠.
1: 하루야 오해해서 미안. 불만과 불안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울음이 잦았던 하루와는 달리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까미는 울지 않았는데요.
0: 쟤는 세상 그냥 뭐라 그럴까?
2: 태평하고.
0: 아, 그냥 편하네요. 네네네. 그냥 편하네. 그러니까 세상을 편하게 보는 애. 되게 역설적이네요. 이 두 고양이의 캐릭터가 똑같이 네네.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노령묘인데 까미는 뭘 하고 싶어하는 애가 아니어서. 그러면 그냥 쉬고 싶고 네. 그냥 일어나서 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조금 뭐 밥 좀 먹고 좀 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하루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좀 많이 무료한 느낌, 재미가 없는.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할 거 진짜 할 게 없어서 보호자님한테 가서 계속 물던가 보호자님께 뭐 물고 뭔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 아마 하루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까미하고는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터진 느낌? 빵! 하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양동이 이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게 2년 전부터라고 했지만 아마 그 전부터 쌓였을 겁니다.
2: 네, 그러니까요. 네,
0: 오랜 기간. 그러다가 양동이에 물이 쌓이듯이 물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가득 차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스트레스 같은 물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면 이게 바로 넘치는 거예요. 우는. 이런 상황들이 중요해요.
1: 하루의 본심을 알아볼까요?
2: 이 정도는 되어야.
1: 우선 장비부터 제대로 준비해야죠.
0: 하루야. 소심해서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1: 우와, 하루가 격하게 반응하네요.
0: 아이쿠. 엄청 잘 노네.
2: 아이쿠. 이야, 아, 이게 일단은.
0: 쟤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
2: 저도 시원한 맛이 있네, 일단.

0: 누가 하루를 12살 노령묘로 볼까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하루의 사냥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1: 이런 게 낚시대죠. 네.
2: 이런 게 정말.
1: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죠.
2: 제가,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이게.
1: 네. 노령묘가 된다고 해서 자극이 필요 없냐, 놀이가 필요 없냐, 자기만 한다. 이런 부모님들 많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마음이 3살 어린애 마음 같아서 이 마음이 계속 15년 동안 가거든요.
0: 마음은 청춘이다.
1: 환경적인 걸 좀 봐야겠지만 완전히 고양이 친화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0: 친화적인 공간이 아니라고요?
1: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라는 게 보통 고양이들이 자기가 기분을 리프레시 할 때 아까 뭐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꾹꾹이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루밍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크래칭을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크래치판도 엄청 부족한 편이에요.
0: 거실이 넓고 쾌적하지만 막상 양이들이 나와서 스트레스 풀며 쉴 만한 곳이 부족하다는 것. 밥 먹는 곳은 어떨까요?
1: 이렇게?
2: 네네.
1: 이게 밥 먹는 곳?
2: 네네.
1: 아, 여러분 곤란한데. 아. 이게 되게 다양하게 있던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하루에게는 밥도 재미있게 줘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1: 여기 화장실.
2: 네네.
0: 화장실은 특히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개질이 별로고 사이즈가 너무 작고 사이즈가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5배에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1: 네.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붙어놓지 않습니다. 까미는 속이 편안해서 속이 편한 스타일의 고양이여가지고 얘는 그냥 써요, 이거를. 근데 하루는 못 그럴 가능성이 높죠.
0: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 쉬야 응가 환경도 꼭 개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쉬는 공간을 살펴볼까요?
1: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하고
2: 그래서 네. 둘 다 이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캣타워 된 거죠. 네네. 이 공간은. 그리고 캣타워도 있고 보호자님도 여기 주로 있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숨숨집 같은 약간 편안하게 안락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루나 까미한테는 최애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네.
0: 휴, 서재는 양이들의 쉬는 공간으로 다행히 합격입니다.
1: 이제 10살 이후가 되면 많은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고 뭐 정서적인 변화도 생기고 움직임의 저하도 생기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냥놀이나 여러 자극들 뭐 시각적인, 청각적인, 후각적인 여러 자극들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지기능 장애, 치매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늦추거나 조금은 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그 까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하루까지 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마음대로 해버렸던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은 좀 크게 반성을 하고
3: 아비야, 일단은 내가 화장실도 밖에다가 빼가지고 벽 잘 든 데다 놔주고 저 베란다에다가 캣폴도 아주 그냥 신상으로 마련을 해드릴게요. 네?
0: 잘해라. 짜잔! 집사의 직접 만드는 먹이 장난감.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2: 먹이 퍼즐을 이렇게 DIY로 만들어서 우리 애기들이 좀 재미있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나름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0: 앞으로는 하루가 밥 먹는 시간도 놀이를 하듯 즐거워지겠네요. 처음 접해보는 먹이 장난감이라 하루도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상 캣타워도 도착하고 솔루션 받은 그대로 실천하신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4: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쾌적하게 저랑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0: 집사님, 3살 아이의 마음을 가진 28 청춘 하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0: 얘기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오늘 강의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거든요. 슈린 에바디,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무슬림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대가로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죠. 이란 정부의 감시와 도청, 살해 위협. 2009년 망명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첫 이란인, 첫 여성 무슬림, 그리고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 슈린 에바디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구조대원들은 구조 작업에 위성 사진을 적극 활용했죠.
1: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0: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오늘 강의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거든요. 쉬린 에바디,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무슬림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대가로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죠. 이란 정부의 감시와 도청, 살해 위협. 2009년 망명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첫 이란인, 첫 여성 무슬림, 그리고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 쉬린 에바디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정 지진 대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은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의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모두가 사랑하는 환상의 나라. 신나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그리고 다채로운 꽃축제가 펼쳐지는 테마파크.
1: 저는 테마파크에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이번에 함께 일하러 와본 박진욱 PD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꽃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내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연체 살식마? 힘을 많이 주셨어요. 네. 오,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습니다.
2: 이거 재밌어요.
1: 흙 만지는 재미가 있네요.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 재미없어요.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이거 안 재밌어요.

0: 네, 오늘은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아,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올해 아침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일단 가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 우리가 몰랐던 테마파크 안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는데요.
2: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이곳에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2: 아유, 뭐 이제 뭐 복장이 오늘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 뭐 하시는지 알고 오셨죠?
0: 네, 일부러 좀 약간 챙겨 입었습니다. 같아요.
2: 한 10분 정도 있으면 당장 벗게 되실 거예요.
0: 마음에 안 드시나요?
2: 아니요, 더워서.
0: 아, 더워서. 아,
2: 일이 힘들어서. 아, 네. 옷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남미에서 오신 마초 같아, 마초.
0: 아, 네. 일부러 약간 좀 꽃 느낌으로 이렇게 좀 살렸는데.
2: 저희 꽃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이런 꽃.
0: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는?
2: 이건 샤스타데이지라고 하는.
0: 샤스타데이지. 네. 오. 보통 그럼 꽃 보면 아시는구나.
2: 알아야죠. 이 일을 하면.
0: 네. 그러네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 만드는 일을 23년째 하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테마파크가 한 45만 평 되고

0: 그 주변으로 한 400만 평 이상이 되는 넓은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예쁜 꽃이 피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경북 XS에서 공부한 나, 꽃바람 이 박사.
2: 사실 오늘의 베테랑은 너튜브에서도 정원의 매력을 알리며 활약 중인데요.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는 유쾌한 모습으로 이미 식물계에서는 알아주는 스타라고 합니다.
0: 지금 피디님 서 계시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365일 꽃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백만 송이의 이제 새로운 봄꽃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3: 100만 개요?
0: 예. 근데 오늘 100만 개는 다 안 할 거고요. 아, 네. 저희가 아니, 이제, 예.
3: 아니, 시키시면 할 수는 있어요. 네.
0: 책임 지셔야 됩니다.
3: 시키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관람객들이 언제 이 정원을 찾아도 화려한 그 계절의 꽃을 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일. 먼저, 지난 계절에 심어둔 꽃을 뽑아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땅이 부드러워서 쑥쑥 잘 뽑히더라고요. 베테랑과 선배 정원사님들을 도와 신나게 꽃을 뽑았습니다.
3: 아직까지는 뭐... 아, 생각보다...
0: 생각보다 쉬워?
4: 네, 잘 뽑혀요.
0: 네? 생각보다 쉬워요?
3: 네.
0: 그래요, 잘 기억할게요.
3: 괜한 얘기 난 것 같습니다.
2: 뽑아낸 꽃을 정리하는 동안 정원 한켠에서는 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때 필요한 바로 이 도구, 혹시 뭔지 아시나요?
0: 이건 뭔지 아세요?
3: 도시락인가요? 죄송합니다.
0: 예, 도시락은 아니고요.
3: 아, 스티로폼이요?
0: 예, 스티로폼. 우리 이거 엉덩이 의자라고 해요.
2: 쪼그린 자세에서 무릎과 허리 보호를 위해 필수라는 엉덩이 의자. 이 친구가 저를 지켜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보기 힘든 특이한 보라색 유채꽃을 심을 예정.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집중해서 심어봅니다.
0: 저는 저렇게 흙이 묻어있는 신발이 되게 보기가 좋아요. 멋있잖아요. 정원사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더티핸드라고 하는 약간 비하하는 것도 있어요.
3: 더티핸드요?
0: 더티핸드. 항상 손이 더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네. 그린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3: 그 뭔가 잡초 많이 뽑고 해서 손이 색깔이 초록색이 돼서.
0: 잡초만 뽑겠습니까? 항상 식물을 만지다 보니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일을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닌데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정원일의 하이라이트, 정원일의 꽃이라고 하는 잡초 뽑기를 할 건데요. 자, 시작하시죠.
3: 네, 알겠습니다.
0: 자, 여기 있는 것도 이것도 지금 다 잡초예요.
3: 아, 이런 애들도
0: 네,
3: 다.
0: 이런 네. 것들 다 뽑아주셔야 됩니다.
3: 네.
2: 40년간 방문객만 6천만 명.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을 오랜 전통을 가진 장미축제가 열리는 이곳. 베테랑의 손에서 세계적인 정원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꽃이 피어나기 전에 미리 잡초를 뽑아 정원의 장미들을 더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봉사활동 점수 채우려고 잡초 많이 뽑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하니까 생각났어요.
0: 아, 그 세대시구나. 저는 학력고사를 받기 때문에 잘 몰라요.
3: 그 세대시군요.
0: 저는 그 세대입니다.
3: 생각보다 연배가 상당히.
0: 그렇죠. 항상 정원하고 살면 젊게 살아요. 성장하는 공간이거든요.
3: 네.
0: 그래서 이 일을 하기만 해도 그냥 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안인 친구들이 많아요.
2: 항상 성장하는 공간 정원. 꽃이 건강히 자라는 것을 도와 정원사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 쉬워 보여도 중요한 일인 만큼 베테랑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봅니다.
3: 네, 약간 갇혔어. 장미 사이에 갇혔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자꾸 찔려.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아니야.

0: 좋아.
1: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시 찔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몇 번 이제 찔려보면 저 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2: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3: 아니에요. 엄청 아파요.
1: 엄청 아파요?
3: 엄청 아픈 거지, 이 정도면.
1: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정도긴 합니다.
4: 수십 번 가시에 찔리며 뽑고 또 뽑고 화단 하나에 핀 잡초를 모두 뽑을 때까지 말하는 것도 잊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풀과 흙에 파묻혀 지나간 하루. 저도 벌써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서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식물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에 모든 계절의 정원을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이제 요거는 올 여름에 식재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여기 면적을 재고 요게 몇 주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식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컨셉은 직관적인 컨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내가 더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공간에 딱 갔을 때 직관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게끔 패턴을 잡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두꺼운 책들 사이사이에 보면 제가 아카를 만들고 있는 꽃잎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 두꺼운 책이 저의 지식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읽었어요.
6: 회사에 도착하면 한 6시 한 4, 50분 정도 되고요. 그때 되면 잠깐 명상을 하죠. 글씨를 쓰면서. 그게 끝나면 이제 정원으로 나갑니다. 계획대로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 흐리고 비 오는 아침 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6: 오후에 강풍이 또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강풍이 불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 작업이에요.
4: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이 생겨 분주하게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강풍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6: 비 많이 온다니까 신속하게 작업할게요.
7: 네.
6: 자, 올라갈게요.
4: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나무 위쪽의 가지들을 정리할 건데요. 10m가 넘는 높이에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7: 네.
6: 자,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
7: 네, 이제 요거 코지 가위라는 도구인데 요거 사용해서 가지를 전정할 겁니다. 얇은 거부터 이렇게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4: 선배님의 손길 한 번에 거침없이 툭툭 잘려나가는 가지들.
8: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바람 많이 불고 하면 진짜 위험하겠네요.
7: 예, 많이 위험하죠. 땅에 떨어지면 손님들이 머리 맞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제 점검해서 조치해 줍니다. 할 수 있어요.
4: 보기보다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7: 아, 네. 이것도 잘 보고 밑에 잡아서 떨어뜨릴게요.
8: 아, 네.
7: 네.
8: 바닥에 떨어뜨려도 돼요?
7: 네, 사람 없으니까
8: 사람
7: 떨어뜨릴게요.
8: 확인하고.
6: 네. 무조건 그냥 자르기만은 빨리 끝날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수영도 보고 죽은 가지도 찾아내고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나무 전체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나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밑에서 그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8: 그리고 진톱도 있군요.
7: 네, 이거 고지톱이라고 하는 건데 두꺼운 가지는 톱을 이용해서 작업할 겁니다. 네, 이거는 이거 좀 두꺼운데 이거 제거할 거거든요.
8: 아, 네. 네.
6: 안전하게.
4: 선배님이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제가 톱으로 두꺼운 가지를

0: 를 잘라냈습니다.
1: 네, 됐습니다. 아, 네.
2: 잠깐만요. 들어와서 확인하겠습니다.
1: 안으로 가야겠는데?
0: 리프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베테랑이 이동하는데요.
1: 좀 붙일게요. 좀 붙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3: 네.
1: 일자로 잘라야 되는데
3: 자꾸 와다다
1: 이렇게 약간 바이올린 키듯이 잘리시네.
3: 일자로. 일자네. 일자 유명하죠.
0: 선배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한 번에 툭 잘리더라고요.
4: 오케이.
5: 네, 작업 완료하겠습니다. 네, 작업대 하향하겠습니다.
3: 오, 이게 뭔가 화대진 것 같아요.
1: 네. 안에까지도 네. 잘라줘야 바람도 네. 잘 보이고 해서 벌레도 잘 안 끼고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3: 네. 고생하셨습니다.
0: 모두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억세게 내리기 시작한 비. 비가 많이 오면 외부 작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찾는다는 베테랑의 아지트. 테마파크 한 비밀의 공간에 초대받았습니다.
6: 뒤돌아서 보시면 사실 테마파크 같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굉장히 네. 온갖 자극스러운 것들이 많은 데가 테마파크거든요. 네. 근데 정원은 가장 정적이고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식물이 주는 몰입감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여기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정원을 표현할 때 항상 제 인생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한 반백살을 살다 보니 늙으면 안 이쁜가? 머리가 백발이 되면 주름이 깊게 패이면 난 추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한 장으로 딱 표현되는 예쁜 정원만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주, 두 주 정도밖에 만족을 못해요. 나머지는 다 불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아름답고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아름답고 네.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지잖아요.
0: 우리의 인생을 닮은 아름다운 정원. 그 한켠에는 긴 세월을 품은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 되게 멋있는 게 있네요.
6: 네. 저 친구 몸값이 네. 저보다 높아요.
3: 박사님도 되게 비싼시잖아요.
6: 이거 나름 싸지는 않은데
3: 네.
6: 이 친구가 지금 760년 된 분재이거든요. 그래서
3: 760년이요?
6: 네. 실명수형 분재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 하나 부러지면
3: 네.
6: 뭐 연봉을 다 날려야 되는. 근데 워낙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3: 네.
6: 이렇게 만지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어요.
3: 네.
0: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아우라를 가진 분재. 수백 년을 살아온 이 식물들이 궁금해졌는데요. 다음 날 베테랑이 350그루의 분재를 돌보고 있다는 온실을 찾았습니다.

0: 처음 보는 문제들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의 안내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1: 열심히 분재를 만들고 있는 분재 아티스트 한장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한다를 넘어서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2: 너무 보통 분재라고 하면 되게 이런 고가의 분재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무 또한 처음에는 이렇게 고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땅에 진짜 버려지듯이 쉽게 말해서 등산을 하다 보면 그냥 몸통만 떡 있고 가지 몇 가지 없는 나무

0: 향기가 나죠. 네. 향기가.
1: 네. 약간 은은하게 나요.
0: 네, 맞아요. 왠지 이제 이 향기를 맡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그게 바로 이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 때 워낙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아파가지고. 생후 10개월 때 제 대장을 한 10cm 정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의사들이 아,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딱 이렇게 뭔가 명확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리고 봄날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밖에서 라일락꽃 향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제가 창문을 통해서 봤던 라일락의 모습들, 그 다음에 나무의 모습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던, 지금도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어디 지나가다가 라일락꽃 향기를 제가 맡으면 그때의 광경들이 생각이 나요.
2: 지금의 베테랑을 만들어준 라일락. 분재는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머금고 자라고 있습니다.
1: 오, 이 뭐예요? 엄청 크네요, 얘는.
0: 여기가 뭐야? 지금 다 모과나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과나무예요.
1: 와,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엄청 크죠? 다른 애들에 비하면 되게.
0: 저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주의 별들이 딱 떠오르거든요.
1: 우주의 별이요?
0: 네. 근데 그 모습을 보시려면 네. 밑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3: 굉장히 약간 비밀의 공간이 있죠.
1: 밑으로요?
0: 네. 이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들어가서 보면 이 장가지의 섬세함을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1: 오, 이거 진짜 멋있다. 네,
3: 굉장히 단단한 이 주관의 힘과 네. 옆에 뻗어 있는 장가지의 이 섬세함은 이게 1, 2년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0: 여기 310년 된 모과나무예요.
2: 화사한 꽃이 핀 분재가 또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분홍빛이 아름다운 이 꽃. 뭔지 아시나요?
3: 우리 5월 되면 길에 펴있는 영산홍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도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굉장히 소중하죠.
1: 아, 얘가 영산홍?
3: 네, 산철죽 종류인데.
1: 무궁화처럼 생겼는데 다른가요?
0: 다르죠. 완전 다르죠.
1: 완전 달라요? 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3: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1: 그런가 봐요. 부끄럽네요.
0: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1: 네. 영산홍.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왜 유치원생들, 처음 이제 말 배우는 애기들 보면 단어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미꽃, 튤립 이런 거 나오는 책에 있는 그 정도 꽃을 아는 수준이랄까요? 많이는 잘 몰라요.
2: 비록 꽃은 잘 모르지만 분재 관리를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3: 천천히, 천천히.
1: 아, 죄송합니다. 네.
3: 여기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나무들이 다 적어도 50년에서 500년까지 있는데.
1: 놀라시네.
3: 네, 놀랍니다. 네.
0: 자, 이거는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 없어요.
3: 천천히.
0: 천천히 하셔도 네. 돼요.
3: 잘못 자르면 연봉이 아시죠?
1: 네?
3: 아닙니다.
1: 말씀해 주세요.
3: 연봉이 이태로 올 거예요.
1: 그 정도
0: 그 잘못 자르시면 당장 사표 쓰고 일로 오셔가지고 무보수로 일하셔야 돼요.
1: 몇 년 정도 일해야 되는 정도일까요?
0: 뭐 은퇴해야지 여기서.
1: 그 정도예요?
3: 정신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1: 네, 손이 떨릴 것 같은데.
3: 한 뼘 이상 올라온 애들만 네.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잡은 거. 딱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네다섯 개 보이는데 그거 자르시면 되겠네요.
2: 워낙 고가의 분재다 보니 더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3: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1: 네, 맞아요.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게

0: 이제 확실히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1: 이 정적인 느낌.
0: 네, 네.
1: 이런 작업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수시로 해요. 그래야지 또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식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에 큰데요. 정성을 다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이렇게 예쁘게 보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2: 당장 내일의 결과가 아닌 훗날의 가치를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식물을 가꾸는 사람 정원사. 저도 그 인내와 마음을 배우며 310년 된 모과나무의 하루에 손을 보탰습니다.

0: 우리나라 최초의 꽃축제로 유명한 이곳의 장미축제. 4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추억과 함께했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축제에 모두가 분주하다고 합니다.
1: 이제 장미축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2: 아, 네네.
1: 바로 좀 안에 들어가서 할 네네. 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1: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하우스프로 장미를 육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장면도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3: 네. 네. 장미를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사람들이 네. 장미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 네.
1: 그 테이크아웃 장미라고 해서 컨셉은 그거였어요. 장미를 한 잔 집에 가지고 가는. 올해 이제 장미축제 40주년 기념해서 다시 판매를 할 건데 네. 오늘 여기다 옮겨 심는 작업을 좀 하실 거예요.
0: 축제 현장에서 판매할 컵장미. 배수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줘야 하는데요. 오늘 100개의 컵을 뚫고 장미를 심을 예정입니다.
2: 저 잘 하고 있나요? 아, 그만큼 다 해야 되는 거죠?
3: 네, 그렇죠. 지금 50개가 아직 지금 남으신 거고 이게 지금 50개 더거든요. 네. 얼마 안 돼요?
2: 네네. 네,
3: 얼마 안 돼?
2: 알겠습니다.
3: 잘하시나요, 그래도?
2: 아, 별발이 하겠습니다.
3: 네,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 봐요.
0: 뜻밖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 칭찬이 후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3: 그럼요. 제가 칭찬이 후예요.
4: 홈이 처음이라.
0: 어설프죠?
5: 아무래도 예, 홈이 처음이라. 처음 하면 다 어색한 거죠.
0: 생각해보면 지금껏 만난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상냥하고 따뜻하셨습니다.
6: 할 수 있어요.
2: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모한 줄 알았어요.
1: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2: 네, 용서하는 거.
0: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 다시 힘을 내서 일해봅니다.
7: 진짜 예뻐요.
1: 네, 이거 정원에 진짜 쫙 펴있으면 정말 밤하늘에 별이 핀 것 같아요.
2: 이 품종이 다 다른 건가요?
1: 다 달라요. 왜요? 장미 아빠 손끝에서 육종이 됐고 엄마 네. 엄마 꽃, 아빠 꽃이 서로 결혼을 시켜주셨고 한 만 명의 자식들이 생기면 그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0: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선별을 기다리고 있는 장미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품종이 선발되어 수년 후 축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얘네들을 갖다가 바깥에다 심어가지고 부직포화분에 심어서 더 키울 거예요, 이만큼.
0: 아직 작은 장미를 큰 화분에 옮겨 심어 다양한 특성을 확인해 선별한다는데요. 오늘은 100여 개의 화분을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손수레 운전. 장미를 씻고 또 씻습니다.
1: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편한 거.
2: 이거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라. 균형을 맞추는 게. 아따가.
0: 수년 전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아주 달콤한 향을 풍기는 장미인데요.
3: 네, 힘내셔. 힘내시라고 제가 꽃
2: 향
3: 맡으면.
2: 오!
1: 진짜? 네. 진짜 힘
3: 나죠?
2: 네. 오!
3: 이제 달리세요.
2: 출발! 약간 좀 부분 가야겠다.
3: 네.

0: 어쩐지. 큰 화분에 들어갈 원료용 상토도 옮겨주었는데요. 수백 개의 화분에 들어갈 흙. 양도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 재밌나요?
2: 이거 안 재밌어요. 아직 아 여기까지 진짜 다 재밌었는데.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이게 약간 마음 같지 않네요. 몸이 마음을 안 따라줘요. 막 팍팍팍 하고 싶은데.
0: 비 온 뒤 물을 머금은 흙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 8, 3, 24, 25, 26, 27, 28. 여기까지 28개요.
1: 28개? 네.
3: 이제 우리 이제 부직포 화분에다가
2: 네, 부직포 화분.
3: 예, 요 이제 아까 우리 상토 원형 상토를 한 절반 정도 담아 주시고
2: 네. 자. 아, 이게 부직포 화분이군요.
3: 네.
0: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부어 줍니다. 흐물거리는 화분에 무거운 흙을 옮겨 담으려면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2: 이거 재미가 더 나네요.
1: 아이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2: 약간 지금 무념무상.
1: 네.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힐링이 된다니까. 이게
2: 힐링이요?
1: 네. 아니에요?
2: 아까는 좀 힐링이었는데. 와.
1: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
2: 아, 진짜요?
1: 예. 네. 그죠? 오! 아.
2: 꽂아놓고 싶네요.
1: 한번 꽂아봐요.
2: 진짜? 예, 네. 안 보여가지고.
1: 잠깐만요, 제가 한번 꽂아드릴게요. 됐다.
2: 아, 좋아요. 꽂꽂하시오.
0: 마지막으로 흙을 담은 부직포 화분에 아까 가져온 어린 장미들을 옮겨 심어줍니다.
2: 네. 아. 오. 오. 오. 내년에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게 축제 관객들을 만나는 애들이 한 200 몇 개 줄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되는 걸까요?
1: 올해 지금 한 700개 정도 선발한 애들 중에서도 한 3개 정도? 네.
3: 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 개 중에서 한 개 나가는 거.
2: 아, 그렇구나. 진짜 쉽지 않다.
0: 단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 고작 하루 잠깐 도왔을 뿐인데도 온몸이 아파왔는데요. 매일같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정원사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2: 하루가 되게 기네요. 꿈을 오랜만에 써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꼴랑 이거 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어요.
0: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축제. 이른 아침 장미온실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일찍 나왔어.
1: 네, 와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요.
3: 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그 필드에 장미가 안 피을 시기라서 한 1000개 정도 화분이 미리 장미원으로 가서 초기에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1: 아닌데?
0: 축제 초반 분위기를 잡아줄 아주 중요한 화분들인데요.
2: 아, 얘 확실히 무겁다.
0: 커다란 화분에 가득한 흙까지 무겁고 따갑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3: 총 보세요.
2: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심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무게가.

0: 오늘 옮길 화분은 여기까지. 마지막 트럭에 실어 테마파크로 향했습니다.
1: 어? 자, 여기는 이거 쓰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아, 또 박사님이 모자 이름이 써 있는
1: 나랑 일심동체
2: 영광입니다.
1: 그 아침에 조금 전에 실었던 화분들 다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해서
2: 네.
1: 필요한 네. 공간으로 다 이제 재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온실에서 가져온 장미는 장미형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3: 네네.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흰 색깔들이 있어요.
2: 네.
3: 그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2: 네.
3: 여기 조는 전부 다
2: 분홍색으로
3: 바꿀 겁니다.
2: 네.
0: 최상의 배치를 위해 화분을 올렸다 내렸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차.
2: 네.
0: 화분을 들어올릴 때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내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 따가워.
0: 빨간색 장미를 내려놓았으니 이제 분홍색 장미를 실어올 차례입니다.
2: 핑크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는 핑크일까요? 요거는 핑크인 것 같은데?
0: 현장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진두지휘하는 베테랑이 누구보다 바빠 보였는데요.
4: 화분 위치를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나 봐요.
1: 그럼요. 이게 포인트인데. 똑같은 계열의 핑크만 놓으면 되게 단조로운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핑크인데 진하고 연하고 한 것들이 잘 섞여야 되는데 이게 또 한쪽에 몰려있으면 또 그만큼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요.
0: 아침부터 몰아치는 노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헤매는 저를 보다 못한 베테랑이 현장을 지휘하다 말고 달려오셨습니다.
1: 여기 보면 바닥이 네모잖아요?
2: 예.
1: 이거 잘 맞춰가지고.
2: 네.
1: 방향.
2: 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나 색깔 이렇게 했다가 또.
1: 맞아요. 원래 이렇게 네. 다양하게 깔았다가 네.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다 핑크로 바꾸고 교체하고 있는데.
2: 결국 놔봐야 아는 거네요. 어느 정도.
1: 맞아요. 이건 설계 도면으로도 그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2: 빨리빨리 대응하러 가겠습니다.
1: 신속. 네.
0: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 아유, 물을 잔뜩 먹어봤네.

0: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화분을 나르다 떨어진 꽃잎. 고된 노동 속 저만의 낭만 한 장. 소중히 주워놓고 다시 열일해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가시면 제가 따라갔을 텐데 지금 좀 숨 좀 돌릴게요.
1: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저기 아무래도 눈에 걸리네. 너무 진해가지고.
0: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옮기고 또 옮기고 온 힘을 다해 막판 스퍼트.
1: 이거 여기 딱 정리하고.
0: 네.
1: 작업 끝.
0: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분까지 내려놓고 나니 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드디어 장미축제에

0: 장미축제의 개막을 맞아 진행된 베테랑의 장미 해설 저도 들어봤는데요.
1: 자, 장미는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미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장미, 우리 붉은 장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분홍색 장미는 고마운 사랑, 노란색 장미는 배반의 사랑, 파란색 장미는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0: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지금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슴 깊이 와닿던 순간. 그리고 축제 당일 저의 마지막 업무가 남았는데요. 힘들게 만들었던 컵장미를 직접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1: 사실 테마파크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아,
2: 저희 옷부터 갈아입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3: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의상실이 어딘가요?
2: 저 따라오시죠.
3: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갔다 올게요.
0: 극내향인 저. 정신 차린 틈도 없이 옷부터 갈아입고 왔는데요.
1: 이런 거 하나 써줘야. 뭐지 이 표정은? 너무 새처럼한데?
3: 아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제 거울을 못 봐가지고. 아.
1: 네. 이제 호객을 하셔야죠, 호객을. 500개 한 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3: 한 알겠습니다, 네.
1: 자, 화이팅!
3: 컵장미 보고 가세요! 500개 한정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컵장미 보고 가세요! 컵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저희 장미 이렇게 컵에다가 넣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4: 모든 심을 수 있는 거예요?
3: 네?
4: 심을 수 있는 거죠?
3: 아, 네, 그럼요. 네.
2: 저희 정원 장미예요, 어머니. 정원 장미.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일반 꽃집에서 사는 장미와 다르게 병이랑 해충에 강해서 키우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0: 걱정과 달리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판매 성공. 성공적인 시작에 자신감이 붙어 더 화려한 머리띠로 바꿔 쓰고 본격적인 판매에 도전했습니다.
1: 오늘 몇 개 팔 거예요?
3: 오늘요?
1: 그 PD님이 100개 만들었으니까
3: 네, 100개 팔고 100개 파는 갑시다. 걸로요? 알겠습니다.
1: 100개. 네. 할 수 있죠?
2: 예, 가능합니다.
1: 아까 보니까 네. 난 이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저기서 알겠습니다.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3: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0: 100개 판매라는 막중한 임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멘트 부탁드릴게요.
3: 네. 500그루 한정 수량으로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보세요.
2: 끝을 올리면 네. 좀 끝을 네. 보세요.
3: 요.
2: 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3: 장미 보고 하세요. 네.
2: 멘트 한번 써주세요. 네.
3: 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장미꽃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가시는 길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컵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2: 네. 약간.
3: 해야 되는군요, 네. 장미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한가요?
2: 예, 네, 좀 무심합니다.
3: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3: 그냥 그러려니.
2: 네.
0: 첫 판매로 얻은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 역시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 고마워하세요. 그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듭니다.
0: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테마파크 정원사로 일주일을 살아보니 느껴지는 바가 남달랐는데요.
3: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해보니까 아, 확실히 또 달라 보이긴 해요. 길가에 펴있는 꽃이나 특히 이런 뭐랄까 관리된 정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다.

0: 그런 노력과 땀과 그런 것들이 이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구나. 아, 약간 그것도 감동적이었어요.
1: 여기 온 제가 한 애들 키울 때 말고 처음이라서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애들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2: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김치 됐어. 애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전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때는
3: 다 자녀들 연차 내고 저도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을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재현하려고 이렇게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장미 수색 때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 똑같이 해보자 했는데 이게 96년도 7년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4: 세월이 흘러도 늘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의 추억을 머금고 존재하는 정원에서 보낸 일주일. 제 마음도 소중한 싹을 싹 틔운 시간이었습니다.
5: 예전에는 제가 가꾼 나무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자라주면 가장 뿌듯했는데 요즘에는 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뿌듯합니다. 예. 정원과 식물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 그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0: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0: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000년의 세월도 이겨낸 종이 전통 한지.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1: 장성우 지장님이 400집 교고 계시는데 종이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0: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2: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 과연 명품 한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어 보양식을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다.
3: 무수하고 약초 냄새가 진해서 너무 좋아요.
0: 이 맛 하나를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을 오르는 부부.
4: 최하 6시간, 8시간을 돌아다닙니다.
5: 아이고리야.
6: 오, 야.
0: 좋은 재료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7: 소나무 특유의 떫고 맛에다가 닭을 넣으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0: 힘들게 직접 채취한 한약재를 넣고 시작되는 인고의 시간. 고집스레 보약을 다리듯 푹 끓여냅니다. 능이 닭백숙이 완성되기까지 온 가족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41년 내공의 손맛.
8: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띠용 하고 탱글탱글 하거든요. 푸딩처럼.
0: 매일 새벽부터 나와 80인분의 손두부를 손수 만드는 할머니까지.
6: 오, 넘쳐요.
9: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
0: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한 작업실. 저마다 작품에 몰두한 화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끝에서 펼쳐지는 동양화의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통 수묵화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지입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미학은 동양화를 넘어 서양 화가들까지 사로잡았죠.
10: 한지라는 건 속성이 색을 스며들고 또 톤을 레이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깊이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실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공간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 그쪽에 연꽃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옷질은 이제 처음 접해서 그리게 되었는데

0: 기본 하얀 한지에다가 고치를 한 종이에요.
1: 한지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0: 아, 그럼요. 엄청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2: 그 중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한지도 있다는데요.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대형 한지. 전통 방식으로 이 크기를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3: 한지 100호짜리인데 지금 한국에 딱 4개가 남아있어요.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이만. 네, 종이 한 장만.
4: 너무 귀한 종이어서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화가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한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이곳이 바로 명품 한지의 탄생지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136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5: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만든 지 36년째 되고요. 4대째 이어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작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 원료예요. 이것을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쇄를 해가지고 종이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저하고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6: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다.
5: 네, 맞아요. 티 고르는 건 아직 저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당나무가 이렇게 분쇄하면 곱게 찢어진 겁니다. 풀어져요.
7: 여기도 뭐가 많이 있네요.
5: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빳빳해야지만이 그림 그리는 데나 아니면 글씨 쓰는 데 용이합니다. 한지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정성과 인내가 만들어낸 한지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죠. 4대 장성우 장인이 아버지에 이어 그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5: 한지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당나무 껍질이죠. 한지의 원료가 당나무잖아요. 그 껍질을 익히기 위해서 불떼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8: 아, 당나무를 익혀야지 한지가 만들어요?
5: 네네네. 삶아야죠.
2: 사계절 내내 당나무 껍질을 삶기 위해 피우는 불. 겨울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여름이 되면 열기 때문에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불을 피운 다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인.
8: 이거
2: 이게 다 뭔가요?
5: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당나무거든요.
2: 한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2년치를 보관 중입니다.
5: 제가 당나무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 벗긴 다음에 완전한 외피를 벗겨놓은 상태가 이 백닭입니다. 1500kg 정도 될까요? 4만 장에서 한 5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2: 섬유질이 길고 질긴 당나무 껍질은 최고의 한지 재료인데요. 오늘 삶은 양은 30kg. 이 질긴 껍질을 부드럽게 삶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재입니다.
5: 일반 물에는 절대로 안 삶아지고 잿물에만 삶아져요.
2: 수고스럽지만 장작불을 계속 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작업이 반복됩니다.
5: 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2: 양잿물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섬유질을 손상시켜 한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번거롭더라도 섬유질을 보호하는 천연 잿물을 고집하는 것, 장인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죠.

0: 앞으로 예, 뭐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 인고의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확인해 봅니다.
0: 아, 살 익은 것 같아요.
1: 겉보기엔 그대로인데요.
0: 잘 맞은 거예요. 힘이 안 들더라도 이렇게 잘 빠집니다.
2: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0: 네네. 이건 일반 물로 삶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힘 좋게 뜯어도 안 끊어져요. 어우, 굉장히 질깁니다. 안 삶아지거든요, 일반 물에는.
1: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한지를 위한 인내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3: 마른 당나무를 30kg 삶아요. 이제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천여장 정도.
1: 충분히 삶아내 부드럽게 변한 네. 당나무 껍질은 다음 과정으로 옮겨집니다.
0: 이거 고르실까?
1: 당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깨알보다 작은 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없애줍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4: 띠의 종이가 깨끗하죠.
5: 안 떼내면 종이에...
4: 좀... 그럼요. 엉망이지 뭐.
1: 순백색이 생명인 한지. 작은 티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면 한지의 품격이 떨어지기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4: 허리도 안 좋고 꼬부라졌어요 아주. 이거 25년 동안 했어.
0: 어떻게 작업은 잘 되세요?
6: 네.
0: 네? 안 춥고? 오늘 저 앞에서
6: 보셨네. 예, 오늘
0: 친구 어머니세요.
7: 네. 아, 친구 어머니.
0: 네네.
7: 친구 아들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4: 그럼요.
7: 친구 아들 칭찬 좀 해주신다면.
4: 뭐든지 잘해요.
7: 뭐든지 잘해요? 뭘 제일 잘해요?
4: 종이 뜨는 거.
0: 본업이 종이 뜨는 거니까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잘게 풀어질 때까지 기계로 찧어줍니다.
2: 손을 안 위험하셨는데?
0: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손을 안 집어넣어요. 내려가 있을 때. 이게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걸 자꾸만 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사고회를 네다섯 시간 하면은요, 그 원료가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된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1: 물에 닿자마자 녹듯이 퍼지는 섬유질.
0: 이렇게 되면 곱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를 뜨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2: 드디어 준비 끝이에요?
0: 네, 준비 끝이에요.
3: 한지 일은 뭐 1년, 2년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이상, 10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고 경륜도 쌓이고.
1: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준비하신다는데요.
8: 나물 캐러요.
9: 오늘 점심 뭔데요?
8: 비빔밥이요.
1: 비빔밥 재료로 쓸 산나물이 지천에 널렸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8: 이것도 쌈 먹는 거예요.
9: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8: 이게 물거리대라고 그래요.
9: 물거리대?
8: 네.
9: 이것도 뭐 비빔밥에 먹는 거예요?
8: 네.
9: 오.
8: 날걸로 쌈 먹어. 돌나물이요.
9: 돌나물?
8: 네, 이거 돌나물.
9: 오.
8: 이거 김치도 해 먹고요.
9: 네.
8: 비벼 먹고 그래. 이건 저 미나리 싹이라고.
9: 오.
8: 산 미나리.
9: 이건 맛이 어때요?
8: 쌉쌀하면서는 이게 좋아요.
1: 금세 완성된 할머니표 제철 산나물 비빔밥. 열반찬이 부럽지 않은데요.
0: 맛있게 드세요.
6: 고맙습니다.
1: 오전 내내 힘을 쏟은 뒤라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8: 맛있어요.
10: 향기가 좋고요. 정말 건강한 음식.
4: 이게 좀 천천히 하고 진지 달라붙고 몸 좀 아끼셔야 돼.
10: 네, 이제 좀 아껴가지고 하면서 일할게요.
1: 점심 식사를 마친 장인이 꽃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가 보니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0: 아, 어머니 길이 저기 다음 주.

0: 천일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 수목장으로 제가 모신 거고요.
1: 평생 한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 부모님께 한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2: 아버지 물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옷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소리가 경쾌하다고 그랬었어요. 왜 고기 쓸 때의 물질이.
3: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1: 그래서 두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4: 죽는다고 하셨을 때 네. 아버님 반응은?
2: 아버지는 좀 완강하게 많이 반응, 저기 저 그 밀어내셨어요.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버티고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5: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2: 뭐 좋아는 하셨겠죠. 아무래도
1: 고생스럽지만 자부심 하나로 걸어온 길.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개된 작업. 한지 작업인가 했더니 수상한 풀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2: 이거 황적규라는 풀뿌리예요. 종이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점액질이에요. 그리고 섬유와 섬유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이름도 생소한 황촉규. 아욱과의 한 해살이 풀인데요. 뿌리를 진리기면 신기하게도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2: 오, 많이 나오죠?
1: 이렇게 추출한 점액질을 닭풀이라고 부릅니다.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닭나무 섬유를 하나로 모아줄 닭풀까지 갖춰지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한지를 뜰 때 사용할 전용 도구도 가져옵니다.
2: 이제 종이 뜨기 위해서 이 나무로 짜진 거를 발틀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담가진 걸 발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 올려놓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이 올려놓고 풀고 이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1: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재료라도 잘 섞지 않으면 무용지물. 먼저 물을 부은 지통에 닭나무 섬유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닭풀까지 넣어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2: 덩어리이면 안 되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1: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6: 얼마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2: 200회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6: 힘을 엄청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2: 아, 조금 힘들죠. 프로펠러나 이런 걸로 돌리면 이 끊어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점도가 많이 떨어져요.
6: 아, 더 기계로 풀어주면.
2: 네네.
1: 마침내 한지 뜨기가 시작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닭나무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올리는 작업. 최소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7: 오령 같은 게 있나요? 그 잘 뜨기 위해서.
2: 물이 골고루 가르게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떠가지고 가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좀 늘게 간다든지 그러면 앞이 두껍고 뒤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는 거는 물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 거.
5: 아, 그럼 많이 네. 여러 번 얹으면 두꺼워지는 거고.
2: 그렇죠. 한 번 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이 아, 요 정도 두께면은 한 뭐 그람수로 따지면 한 1g 정도 올라올라. 그러면 내가 목표가 12g이다. 그러면 12번 하는 거예요.
1: 발틀을 세로 가로로 움직여 우물 정자를 그리고 뜨는 것을 외발뜨기라고 합니다. 섬유가 촘촘히 얽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양 종이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2: 이걸 군물대라고 그래요. 군물대. 굴린다고 해서.
1: 한지를 평평하게 해주는 군물대가 지나가자 가장자리에 실 하나가 올라갑니다.

0: 뜨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죽어요.
1: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약 120장.
0: 아이고.
1: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0: 허리 이제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요.
2: 아.
0: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네. 여기다 등을 기대고, 네. 뒤로 좀 피라고,
3: 그래요.
0: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많이 아프셨겠죠? 네. 허리가 좀, 네. 뻐근하죠?
2: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0: 네, 네.
1: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한 번씩 쉬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만든 한지를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라는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대체 뭘 하시는 거죠?
0: 이거 지승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꼬아서 풀어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도자기처럼.
1: 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0: 가격으로만 얘기하면 크죠, 사실상. 이 다랑아리는 결정났어요, 사실은.
4: 아,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0: 네, 위에 있는 거.
4: 뭐 얼마에 결정났어요?
0: 1억 5천에 팔려고 그래요.
1: 한지 한 올 한 올을 직접 꼬아 엮은 초대형 달항아리. 만드는 데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작업. 건조하기 쉽게 압축기로 한지의 물기를 쫙 빼놨는데요. 건조 전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압축된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떼어 열판에 붙여줘야 하는데요. 앞뒤로 주름 없이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리미 지린 셈이죠.
0: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 미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1: 40도의 온도에서 5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다음 한지를 떼어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0: 파지예요, 파지.
2: 응?
0: 파지.
1: 조심 또 조심했지만 파지가 나왔네요.
0: 아이씨.
1: 계속되는 파지에 장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0: 네, 얇은 종이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것도 파지 같아요. 종이 뜨는 사람도 이렇게 얇은 종이는 힘들어해요. 그때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1: 36년을 종이만 떠온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얇은 한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은 한지는 특히 더 어렵다는데요. 두께를 측정해보니 0.05mm.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0: 종이 파손된 거, 유물들, 파손된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쓰는 한지입니다.
1: 훼손된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건조 과정까지 마친 한지.
4: 드디어 이제 종이 완성된 거예요.
0: 아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4: 또 있어요?
0: 네, 또 있습니다.
1: 기나긴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 도침입니다.
0: 도침은 그 미세한 그 종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1: 도침을 거치고 나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질감도 탄탄해져 글씨를 써도 번지지 않습니다.
0: 매끈매끈하죠?
4: 네, 비교.
0: 네.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글쎄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이 종이 무게로 대략적으로 한 28g.
4: 어, 선생님,
0: 확실 네. 아니 확실할 수가 없어요.

0: 과연 그 결과는?
1: 진짜 재보니까 진짜 28g 조금 넘는데.
2: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이거. 종이의 소리. 이거. 이거. 이렇게 좀 만져보면 바짝바짝한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로 조금 감을 잡아요. 좀 두꺼우면은 이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좀 얇으면은 이 소리가 좀 약해지고.
0: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된다는 한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2: 말려야죠. 안 말리면은 이제 곰팡이 나고 향이 나니까 다시 말려야 됩니다.
3: 셋이 새끼들이죠, 뭐. 자식들.
0: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결. 타협 없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2: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사회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 한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0: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능이 닭백숙. 몸에 좋은 능이 버섯과 닭이 만나 탄생한 보양식인데요. 평소에도 인기지만 날이 더워지는 요즘 원기 회복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예로부터 1능이 2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능이 버섯. 부드러운 육질에 닭과 만나니 젓가락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4: 너무 맛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네, 육수도 직접 낸다고 들었고요. 또 능이 백숙이라서 능이도 들어가고 자연산 야채 같은 반찬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사람들을 사로잡은 능이 닭백숙.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 백숙집을 하는 이영란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지금 뭐 하고 있어요?
6: 아, 오늘 이제 닭 육수를 내려고 엄나무, 솔기, 무가피 뭐 이런 걸 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닭 잡내도 없고 맛이 좋습니다.
5: 저희 큰딸하고 사이 손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7: 안녕하세요.
5: 어떤 거 담당하고 있죠?
7: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5: 장인 장모랑 일하니까 어때요?
8: 아, 진짜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0: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9: 산에 나물 뜯으러 가려고요. 나물이요.
6: 시나물?
9: 네. 아, 손님들 반찬을 해주려고요. 올해 26년째 같은데요.
10: 아,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게요.
0: 매일 시장 대신 산에 오르는 부부.
11: 산에 길이 없어. 난
0: 아이고. 손님상에 오르는 재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능숙하게 길도 없는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10: 아니 무슨 나물 캐러 어디 길도 어디까지 가세요?
9: 더 올라가야 돼요. 능선으로
0: 올라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내딛기조차 버거운 산세. 그럼에도 부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릅니다.
10: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9: 이제 절반 왔어요.
0: 숨 고를 틈 없이 계속되는 상황.
10: 저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0: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0: 아, 괜찮아요.
9: 괜찮아요?
10: 네, 괜찮아요.
0: 큰일 날 뻔했네요.
10: 시나물이 높이 있어요?
11: 요새는 숲이 오가돼가지고 시나물도 귀해요.
0: 이렇다 보니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산을 오른 지 2시간이 넘어갑니다.
10: 어머니만 내버려두고 아버지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9: 나 산에만 오면 날 버려둬요. 있어? 대답 안 해.
0: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산을 누빈 남편이 먼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11: 이거 같이 생겼다 해도 우산 낭비하래.

0: 네. 이게 나물로 너무 맛있어요.
1: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돼요?
2: 아, 저희가 그 임산물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3: 아내도 수색에 나섭니다.
4: 여보, 여기 치나물 있어요.
5: 이게 치나물입니다.
3: 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치나물.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5: 연하면서 크네요. 산이 깊을수록.
3: 역시 자연산이네요. 그 사이 나물 채취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2: 아, 소나무인데 이게 저 소나무 가지 치기를 해줘야 소나무도 잘 크고 그러는데 소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닭 육수 내는데 좀 사용합니다. 시원하죠. 그 잡내도 없어지고.
3: 부부가 흘린 땀이 오늘도 손님 상을 채웁니다.
0: 봄에는 나물 종류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 되면 그 야생 식용버섯을 채취를 다닙니다.
6: 능이버섯 동영상.
3: 매년 가을 산에서 채취해둔 각종 버섯. 그중 능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7: 오늘 뭐 했어?
2: 솔잎하고 치나무 좀 뜯어왔어. 좀 쓸 거만.
3: 산에서 돌아오자 딸 버들 씨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1: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산 다니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7: 감사하죠. 힘든데 쉬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제가 3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 많이 버겁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3: 다음은 재료 손질 사위 담당입니다.
8: 육수 만들려고?
9: 예, 육수 준비하려고요.
3: 모두 능이 닭백숙 국물 재료입니다. 따로 감아서 배 끓여내는데요.
9: 엄나무도 들어가고, 솔잎도 들어가고, 오가트도 들어가고, 부치포.
3: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0: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9: 육수를 끓여서 좀 우려내면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국물이 더 진하고 더 맛있습니다.
3: 한약재라 보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푹 끓여냅니다.
9: 센 불에 한 2시간 정도 푹 끓였다가 잔불로 이제 한 4-5시간 정도 쭉 끓여서 좀 우러나오게 좀 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쉬지 않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1: 뭐야?
3: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입구.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빠듯한데요. 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11: 네, 김장김치를 다 묻혀서 가을에 묻혀서 겨 이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9: 단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 최상의 맛을 위해 산속 저장고에서 묵혀온 김치입니다.
1: 아, 그럼 김치 냉장고를 따로 안 쓰세요?
11: 예, 따로 냉장고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3: 능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이죠.
9: 맛이 더 시원하고.
3: 그 사이 공들여 끓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4: 소나무가 들어가서 약간 그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 닭을 넣으면 닭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3: 보양식 능이 닭백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닭. 손이 많이 가도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해 토종 닭을 직접 키우는데요.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1: 닭이 되게 큰데요?
9: 아, 예, 닭이 토종 닭이라 좀 일반 닭보다는 많이 큽니다.
3: 식사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리. 정성껏 우려낸 한약재 국물에 토종 닭을 넣고 압력솥에 푹 끓이는데요. 이 맛 하나를 보려고 주말이면 문전 성시를 이루는 사람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산에서 직접 채취해둔 능이 버섯이 드디어 활약할 차례. 맛을 위해 손님 상 위에 나가기 직전 토종 닭 위에 올립니다.
7: 처음에 넣을 때 끓이면 되게 흐물흐물 되기도 하고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강화감인데요.
3: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끓여낸 능이 닭백숙.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데요.
8: 소금닭 백숙이야.
3: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답네요.
12: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조금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많이 더워졌을 때는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죠.
3: 부모님이 직접 채취해온 덕분에 주방에 넘쳐나는 것이 산나물. 일일이 손질해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7: 두릅이랑 어슬이랑 우산나물, 참나물, 치나물이요.
3: 3대 주인장의 손길 아래 산채전이 익어갑니다. 어허, 보기만 해도 산나물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군요. 능숙하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내면 별미 산채전이 완성됩니다.
7: 나물 맛을 좀 더 많이 느끼시라고 반죽을 조금 덜 넣으려고 나물이 다 많아요.
12: 네. 산채전들이에요.
3: 아, 향긋한 향이 가득한 산채전. 손님들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8: 맛있어.
3: 맛도 정성도 배를 잇습니다.
13: 딸이 또 이어받으려고 하고 딸들이 매주 와서 도와주니까 행복해요. 같이 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3: 이어서 찾아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딴 곳이지만 점심때가 되자 조용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벌써 꽉 찼네요.
14: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3: 주인공은 바로 두부전골. 맛의 비결은 양념이 아닌 두부 자체에 있다는군요.
15: 맛있어요, 나물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니까 다른 집에서 사다가 하는 음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3: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16: 일주일에 한 번씩 발길이 오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 붙는 맛.
3: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는 두부. 어떻게 손님상에 오르게 됐을까요?
17: 안녕하세요. 41년째 두부를 하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18: 예수부터 해도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7: 내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가마는 이게 벌써 30년째 불 떼고 이렇게 두부를 많이 했던 가마예요.
19: 좋았어요, 형님.
17: 아들 왔어?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게 힘든 일을 가정이나 뭐가 망가지거나 또 나무가 없거나 이러면서 나무꾼들도 주고 항상 우리 아들 오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해요.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하고 있어?
20: 돌나물 뜯고 있어요.
17: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담당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녁 때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너 또 내로 뜨신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인데.
20: 좀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죠. 제가 뭐 세 발에 피죠.
3: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났지만 최양숙 할머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18: 한 8시간 넘겨 불어야 되니까 지금 담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두부를 할 수가 있지.
3: 다음 날 새벽 6시. 휴일 빼고는 늘 1등으로 새벽을 여는 할머니.
18: 아침 새벽서부터 12시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손수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겠어.
3: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19: 어머니 맨손으로 하면 안 뜨거워요?
18: 뜨거워. 살이 간단하게
19: 굳어서. 네. 아 굳었어요 살이?
18: 그럼 변하지 않지. 이제 갈아야 돼요.
3: 변함없는 두부 맛을 위해 콩 농사도 지을 만큼 두부에 진심인데요.
19: 양이 얼마나 돼요?
18: 80인 나오는데 그것만 이제 다 효진이 되면 그때는 문 닫고 장사를 안 하지.
19: 두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8: 매일매일 하세요.
3: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갈아내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죽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콩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콩물은 끓이다 바닥에 눌러붙어 두부를 망치기 쉽상인데요. 되직한 콩물은 둥둥 떠서 눌러붙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만의 지혜죠.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비법도 있다는데요.
5: 이거 들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19: 들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5: 거품을 삭히는 역할. 이게 안 삭으면 끓이면서 이게 다 넘쳐. 그래서 이걸로 안 삭히면 이제 다 넘어서 두부가 없어.
19: 안 넘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기름이?
5: 그럼 안 넘치게
19: 하죠. 오.
5: 삭히는 거예요.
3: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시 손을 멈춥니다.
21: 어서오세요.
5: 그래, 어서와.
22: 네. 안녕하세요.
5: 아들한테 매달 기다렸다.
3: 어머니 걱정에 타지에서 귀향한 아들 내외인데요.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5: 이게 두부에 이렇게 막이 싹 앉아요. 이게 치즈 같은 거야. 먹어봐서 이제 다 올라갔어. 응.
3: 손두부를 만들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21: 고소. 고소해, 고소해. 제가 요즘에 또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9: 근데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 하시던데 보니까.
21: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3: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돕는 아들입니다.
21: 끓인 콩물을 비지랑 콩물이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3: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오직 순수한 콩물. 뽀얀 색깔만 봐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간수 넣기는 전문가인 할머니가 맡습니다.
21: 간수를 붓게 되면 콩물이랑 두부 결정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 남은 거를 두부 틀에 넣고 안치면은 두부가 되고
3: 간수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가 되죠. 요리용 모두부를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틀에 넣고 굳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굳히기. 완성이 코앞인데 서두르면 안 될까요?
19: 손으로 막 이렇게 더 누르면 더 빨리 빠지지 않아요?
5: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19: 왜요?
5: 이 간수물은 네. 이렇게 은근히 빼야지 삭혀서 네. 하면 이게 딱딱해져. 두부가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이게 은근히 빼야만 이게 부드러워요.
3: 한 끗 차이로 맛이 결정되는 두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5: 이거 눌러질 동안에 가서 또 나물 채취를 해야지.
3: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
19: 아,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22: 어? 어머니가 대장이 따라오라면 가야죠.
19: 아, 그래요?
22: 민들레 천지네. 다 뜯어버리겠네.
3: 봄에는 봄나물, 여름, 가을에는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가 손님상을 채웁니다.
22: 이게 손맛이 좋네.
19: 아, 손맛이 좋아요?
3: 오호, 민들레도 먹나요?
5: 이거 날거로 샐러드처럼 붙여도 되고요. 강경화에 지코의 약이야.
3: 그런데 할머니 허리엔 사연이 있습니다.
5: 이게 다친 지가 한 20년 됐겠는데 아는 아저씨가 오드베 타고 가자 여기 뒤에 타라 사람 소리가 나니까 옆으로 피한 게 나가 털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인지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더라고.
22: 그러니까 사다 가자고 사다 가자고 허리가 꼬부라지든 말든 난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세요.
3: 자나깨나 손님들 생각에 쉬지 않는 할머니. 어느새 모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5: 이야. 예쁘죠? 나 딱지가 냉정한 맛 알아. 이놈은 잘 나갔네, 그래. 속으로.
3: 최양숙 할머니의 41년 내공으로 완성한 손두부.
22: 이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탱글탱글하거든요. 젤리처럼, 뿌딩처럼. 띵 하고 탱글탱글해서 그 비법이 진짜.
5: 살을 물건으로 줘. 안 떨어지면.
3: 직접 드셔보시는데 맛은 어떨까요?
5: 잘 됐어요. 맛있어. 따끈따끈하죠?
3: 담당 PD가 부럽네요.
23: 일반적으로 먹는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고소해요.
3: 새벽부터 나와 얻어낸 귀한 결과물. 정성이 담긴 80인분의 손두부가 오늘 장사의 미천입니다.

0: 아침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방도 금세 분주해집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들기름을 듬뿍 넣고 지글지글 부치면 고소함이 두 배인 손두부 구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두부 샐러드예요?
2: 네. 아,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0: 상큼한 두부 샐러드도 맛있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칼칼하면서 시원한 손두부 전골. 마지막에 들기름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2: 두부 들기름.
0: 끓는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도네요.
2: 언니 간 좀 봐주세요.
0: 손맛을 물려받은 며느리지만 음식간만큼은 할머니께 확인받습니다.
2: 어머니 없으니까 못해요.
1: 이어받으셔야죠.
2: 아유, 저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갈게요.
0: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벽부터 빚은 손두부를 내는데요. 41년 내공이 응축된 두부 전골. 오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맛있어. 맛있어요. 그 맛있어.
3: 지네가 두부 같은 거를 가끔 배워서 제가 해 먹을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전수받았다. 내가 이게 맛있게 한다. 이거를 남겨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오늘도 식사 잘 하셨나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건 곧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암의 치료를 위해 위 전부를 잘라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조기 위암이라도 암이 크지 않아도 수술 환자 5명 중 1명은 위 전체를 잘라내야 합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 환자분을 완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위 절제술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절제까지 필요하다.
0: 왜 위 전체를 잘라내야 하는지, 위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외과 허훈 교수와 함께 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위암은 한국인에게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환자들 대부분은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는데요. 김원기 씨 역시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위해 허훈 교수를 찾았습니다.
2: 지금 뭐 위치는 어쨌든 이 위의 상부에 한 4, 5cm 정도 되는 암이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위 주변에 임파선으로 어디든지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제는 우리가 병은 여기 있지만 이 아래쪽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절제를 해야 암이 잘 전이되는 임파선을 깨끗이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0: 갑작스런 암 진단에 이어 위 전체를 잘라야 한다는 결정에 환자도 아내도 충격이 큽니다.
3: 교수님 잘 좀 봐주세요. 네. 식사 같은 것도 평소에 잘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2: 우리가 뭐 위암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떤 원인이 딱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그나마 이제 지금 전이가 되기 전에 발견이 잘 된 거니까 거기에 따라 잘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김원기 씨의 종양은 식도 위 경계부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나 크기가 5cm 이상 되고 CT상 근막층까지 침범한 3기 이상의 병기로 의심되는 국소진행형 위암입니다. 병변의 모양과 빈혈 수치로 봤을 때 출혈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전절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술 설명서를 읽어보는 두 사람. 너무 갑작스런 일이다 보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4: 지금은 제가 운동도 조기 축구로 나가고 저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위암이라는 게 발견돼가 저 자신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어리둥둥하고.
5: 네. 화목하게 살았는데 글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1: 환자들이 제가 위를 전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1분 동안 정적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은 우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위 없어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죠.
0: 간이나 폐, 갑상선 등의 암이 생기면 암의 크기에 따라 가능한 적게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위는 암이 작아도 전체를 다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위암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절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식도에서 약 3cm 이내에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진행성 위암이 있는 경우 또 조기 위암이더라도 암의 위치가 위 중심부이거나 종양이 커서 위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조기 위암이 위와 아래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위를 전부 절제해야 합니다. 왜 위를 다 잘라야 하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이렇게 식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부에 위암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이 위암을 깨끗하게 절제하기 위해서는 위를 전체를 포함한 전절제술과 주변의 임파선 절제까지 같이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위암이 임파선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주로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래쪽 임파선을 충분히 절제하기 위한 전조제가 필요한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위의 주요한 기능이 주로 이 상부 쪽에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하고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보관해서 소화시키고 이런 기능들이 주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쪽에 위가 생겼을 경우 아래쪽 위를 보관하는 것이 크게 나중에 소화 능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부에 위치한 위암의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수술날 아침을 맞은 김원기 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위 전체를 잃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6: 집사람이 진짜로 고마워요. 집사람 아니면 이거 빨리 발견 못했습니다. 난 그냥 병원에 가져가 따라갔다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이렇게 나와가지고 2년 전에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0: 김원기 씨의 위암 수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 환자는 71세 남자 환자고요. 저희가 우리 식도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3기 정도 사이즈는 4, 5cm 정도 되는 진행형 위암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준 치료는 전절제, 개복하의 전절제술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복강경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저희가 CT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먼저 복막 전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벽에 물을 뿌려 암세포가 발견되는지 검사합니다. 복강경으로 확인한 결과 다행히 전이는 발견되지 않아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1: 하나 더.
0: 환자의 경우 진행형 위암으로 판단돼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을 시행합니다. 위 주변의 림프절을 포함해 위 전체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위와 림프절은 정확한 병기 파악을 위해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되고 여기서 정확한 병기가 결정됩니다.
1: 이제 위 안쪽에서 암이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위벽 쪽으로 원래 암이 자라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뒤로 뚫고 이제 이렇게 뚫고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육안적으로 보이는 다른 부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표했던 완전절제는 일단 시행을 한 상황입니다.
0: 목표했던 위암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 사라진 위장 기능을 대신하도록 위를 재건할 차례입니다. 수술 과정을 살펴볼까요? 진행형 위암일 경우 전이의 위험이 높은 림프절을 포함해 위 전체를 잘라냅니다. 그다음 소장을 식도까지 끌어올려 연결하고 아래쪽은 소화를 위해 십이지장에서 내려오는 소장과 연결하여 소화액이 음식과 섞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래 소장은 위를 통과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장기인데요. 이 부분을 위처럼 바꿔주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과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과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 시간 아내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수술장에 있는 남편과 의료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3: 아침에 9시 정도 와서 일찍 기다렸죠. 오지 말라고 오면 마음 졸이니까 여기 와서 울지 말고 집에서 문자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1: 이 환자는 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한 6m 되는 길이의 소장 중에 일부를 쭉 위를 끌어올려서 이제 식도랑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액들이 흘러나오는 소장 부분을 그 아래쪽에 한 50cm 떨어지는 뒤쪽에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음식들이 내려와서 소화액과 섞여서 흡수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재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0: 위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위가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먼저 위의 구조와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하며 위로는 식도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 양쪽 끝은 음식물이 식도 위로 역류하거나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문이 있으며 크게 위저부, 위체부, 유문부로 나뉩니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되어 있으며 점막하층에 혈관과 신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는 근육질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섞을 수도 있고 내용물의 양에 맞게 그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은 산성이 강하며 살균 작용도 수행합니다. 위는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일시 저장하고 위 운동과 소화액이 포함된 위액을 분비하여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0: 우리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일단 위에서 바로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결국 이 과략근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음식을 못 내려보내주게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 위 안에서 계속 음식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과정 동안 연식과 유동식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음식이 소화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 과략근이 열리면서 이제 십이장으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는 많은 주름으로 잡혀져 있고요. 이 주름들이 주로 이제 이 위쪽, 위저부라고 하는 그 부위에 주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이유는 이 주름 때문에 위가 넓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름이 별로 없는 아래쪽보다는 위쪽, 위저부나 위체부, 이쪽 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음식 보관 기능은 주로 이제 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1: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식사 시간입니다.
2: 식사 나왔습니다.
1: 위 전 절제술을 받은 김홍기 씨도 식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턴 소장이 위를 대신하는데요. 어떤 식사를 하게 될까요? 초기 식사는 맑은 동치미 국물과 물에 가까운 미음인데요. 소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딱 세 숟가락만 먹어야 합니다.
3: 교수님이 수술을 잘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안심 놓고 여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착실히 운동도 하고 그래. 오늘 아침에도 의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운동 잘하시고 괜찮아질 거라고,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의사님이 그랬어요.
1: 이제부터는 위가 없는 새로운 몸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장은 어떻게 위를 대신하는 걸까요?
0: 우리가 이제 위 전절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식도만 남기 때문에 그 식도에다가 소장에 소장을 끌어다 연결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연결한 이후에 약 50에서 60cm 뒤쪽에 아래쪽 소화액들이 흘러나오는 소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50cm에서 60cm 정도의 길이의 소장이 결국은 위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까지는 이 그 음식들이 소화효사와는 만나질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단지 음식이 내려가는 길 혹은 음식이 잠깐 저장되는 길로서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결국 아래쪽에 있는 담즙이나 아니면 췌장액과 만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떠한 분해작용이 일어나면서 아래쪽에, 더 아래쪽에 있는 소장에서 흡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50에서 60cm 되는 부분의 소장이 위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37세의 박송희 씨. 위암 수술을 받으려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나니 집에 두고 온 5살 아이가 눈에 더욱 밟힙니다. 수술을 앞두고

0: 하고 마지막 설명이 있습니다. 아직 30대의 환자, 위를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을까요?
1: 일단 환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위 절반으로 나눠 봤을 때 상부 쪽에 이렇게 이제 위암으로 진단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도 쪽에 조금 가까이 위치한 이제 위암, 상부 위에 위치한 위암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CT 촬영을 했는데 뭐 한 2기 이상은 일단 되는 걸로 좀 의심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초기 단계는 좀 지난 걸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고,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이제 수술을 또 해봐야지 알고, 이제 이런 임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뭐 일단은 지금 예상은 아마 전조제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0: 박송희 씨의 경우 암이 이미 초기 상태를 지난 데다가 식도와 가깝게 위치해 위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전부를 잃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박송희 씨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2: 사실 위를 남겨서 생활의 질을 높이느냐는 지금으로서 저한테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재발이 없는 것, 그리고 전이가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0: 그런데 왜 이기암인데도 위 전체를 다 잘라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암세포의 특징 때문인데요. 박송희 씨에게 생긴 암은 반지세포암으로, 특히 공격적이고 주변으로 잘 침윤하며 퍼져나가는 성질이 강하고 복막 전이를 잘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의 암은 식도에서 약 5cm 떨어진 상부 쪽에서 발견됐고, 주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미분화암의 종류인 반지세포암으로 진단됐는데요. CT 검사 결과 점막 하층을 침범한 2기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술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암의 위치가 식도로부터 5c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위 상부 일부를 남기는 부분 절제술을,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전절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의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1: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위 절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중에 한번 내시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부 쪽에 위를 좀 남길 수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 식도 쪽이랑 좀 가깝다면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0: 상부 위를 남길 수 있다면 역류 증상이나 빈혈 등의 합병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식사 적응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복막 전이를 살펴봅니다. 박송희 씨의 위암은 복막 전이가 잘 일어나는 타입이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식도에서 암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위 안쪽에 내시경을 넣어 살펴보는데요. 확인 결과 식도에서 5cm 이내에 암이 위치해 있어 전절제로 확정됐습니다. 복강경을 이용해 위 전절제술을 진행합니다.

0: 환자의 암은 식도에서 약 3c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진행형 암으로 확인되어 위 전체와 함께 주변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다음, 소장을 끌어올려 식도와 연결해 위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그 아래쪽에는 십이지장에서 내려오는 소화액이 소장에서 내려온 음식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위암 수술로 위 전체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1: 그다음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는

0: 처음에는 어떤 열량이나 영양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병원에서는 단계적으로 다시 식사를 연습해서 적응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서 저희가 병원에서 금식을 하시다가 수술 직후에 물, 맑은 미음, 죽, 이런 순서로 식사를 단계적으로 드시게 됩니다.
1: 처음엔 물처럼 맑은 미음에 물김치 국물. 하루 6번 세 숟가락을 먹습니다. 그 다음 맑은 미음을 먹고 약 2, 3일이 지나면 조금 되직해진 미음. 그 다음은 흰죽입니다. 죽을 먹으면서부터는 연두부나 무르게 삶은 나물, 부드러운 생선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은 개인차가 있지만 약반 공기 정도, 하루 6번 먹습니다. 위 전절제술을 받은 지 나흘째인 박송희 씨. 맑은 미음부터 되직한 미음까지 적응을 마치고 오늘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위의 역할을 맡은 소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금씩 천천히 먹습니다. 사실 수술 후 걱정이 많았습니다.
2: 무서웠어요, 먹는 게 사실. 아무래도 뭐 덤핑 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하셔서 먹는 게 좀 무서웠는데 그 미음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죽까지 먹을 수 있게 되니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싶어 아기 얼굴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3: 박송희 씨. 아, 예. 그래요. 그래요. 좀 어떠세요? 죽 좀 드시니까 좀 기분이 더 나세요?
2: 먹는 것 같은 느낌.
3: 예, 좀 먹는 느낌 나고. 그리고 죽도 드셨고.
2: 네,
3: 예, 뭐 걸리지 않고.
2: 네,
3: 잘 넘어가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견딜만 하시죠?
2: 네, 못할 줄 알았는데.
3: 네, 그래도 뭐 잘 아주 회복 되셨고, 뭐 오늘 뭐 밤에 열 나는 거나 뭐 통증 없고 하고 가스 잘 나오면, 저희가 이제 내일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 병원에 지금 나오는 죽 있잖아요. 예, 지금 박송희 환자는 오늘 이제 저기 수술 후에 4일째 되신 분이고요. 다행히 뭐 별다른 합병증 없이 잘 회복이 되신 상태고, 지금 장 운동도 잘 돌아오셨고, 오늘 이제 그 퇴원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할 수 있는 이제 죽까지 이제 드셨기 때문에 죽까지 큰 문제 없으시고 또 특별하게 복통이라든지 뭐 발열 이런 것이 없으면 뭐 내일 정도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20년 가까이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회성 씨.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했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조기 위암이 동시에 두 군데에 있어 위 전체를 다 잘라냈습니다. 60년 넘게 위와 함께 살아왔다면 지난 1년은 새로운 몸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 살아보니까 뭐 몸이 안 아픈 것보다는 힘이 들죠. 근데 한 3개월 정도 힘이 들고 그 한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몸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세년에는 몸무게가 한 30kg 빠졌고 한 3개월 정도는 죽 같은 거 그리고 입에 이제 거부 반응이 없는 저기 음식을 많이 주로 먹었습니다. 지금은 뭐 입에 맞는 거는 다 잘 먹고 있습니다.
1: 사실 바뀐 건 체형만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 마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4: 위암 수술 받고 나서는 집사람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날라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못 해준 게 생각이 나서 그런지.
1: 그렇다면 수술 후 1년 차는 어떤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지금도 하루에 3번

0: 간식을 준비합니다.
1: 당연히 와서 같이 먹지.
0: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고부턴 음식의 종류는 수술 전과 크게 다름이 없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보기엔 속상한 점도 많습니다.
2: 안타까운 거는 이제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랑 그 영양식 그거를 주는데 아이가 입에 안 맞는다라고 안 먹는 거 그게 좀 이제 속상했지. 근데 너무 마르니까는 이제 살좀 이제 그만 빠졌으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3: 대부분 환자들이 보면 이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뭐 기존에 먹던 음식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체중 변화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 수술 이후에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 뭐 전절제의 경우에는 10kg 이상, 15kg 이상 또는 부분절제의 경우에도 10kg 이상 체중이 빠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회복 속도들이 점점점 돌아오다가 1년 정도 되면 이제 부분절제의 경우에는 한 80~90% 수준까지 거의 회복이 되고 전절제는 조금 느려서 한 2년까지 기다리게 되면 한 80~90% 정도까지 회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뤄볼 때약 1년, 2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몸이 이런 전절제 혹은 부분절제의 상태에 적응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식사 조절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위가 없는데 소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를 절제하고 난 후에는 소화 과정도 달라집니다. 위가 없으니 음식물은 식도를 타고 소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때 위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부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는 못하지만 담낭과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돼 무리 없이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남은 찌꺼기는 똑같이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3: 우리가 이제 저희가 수술 이후에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위가 하던 기능을 좀 입이 대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먹는 음식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소장에 흡수가 되어야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위는 그 과정에서 음식을 흡수하는 기능에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에 잠시 그것이 머물면서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잘 흡수가 되게끔 거의 연식 혹은 유동식으로 분해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과약근이 열리게 되면서 음식이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십이지장 쪽에서 실체적인 소화 효소들과 만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로 부서지고 결국 나중에 소장에서 음식이 흡수되는 그런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0: 12년 차 헤어 디자이너 박지만 씨. 그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 위가 좀 많이 없으시다는 말씀 듣고 좀 걱정 많이 하고 사실.
5: 처음에 저도 위가 없으시다 그래서 엄청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6: 티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티를 안 내려고. 근데 그게 이제 미팅할 때는 이제 장시간을 얘기를 못 하니까 좀.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걷는 것도 많이 힘들고요. 근력도 없고 하면은 힘들듯이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에겐 위가 없습니다. 5년 전위전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초반에 고생도 많았습니다.
6: 이게 제가 이제 위가 없으니까 그 식도랑 소장이랑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 보니까 이게 차야 포만감이 생겨요. 초반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이 올라올 때까지 먹었어요.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요 정도면은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가 최대치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그런 때가 있었죠.
0: 힘들었던 시간도 벌써 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5년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0: 항상 똑같습니다.
1: 네, 식사 뭐 잘 하시고요. 식사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5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시경 포함해가지고 이제 쭉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에서도 재발 소견 없으시고 뭐 새로 생긴 혹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내시경도 이제 이번에 했는데 여기 이제 꼬맨 부분도 잘 내려가고 아래쪽으로 뭐 내려가는 거 전혀 문제 없으시고 그 부위에도 뭐 새로 생긴 혹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완치되신 겁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완치되신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5년 이후
2: 드디어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 뭐 일부러 CT를 찍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진행형 위암에서 저희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잘 그 항암제도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그동안 이제 재발이 쭉 없이 이제 완치가 되신 건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0: 그때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 완치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1: 네네네.
0: 엄청 좋아하고.
1: 예예예. 항암 치료도 잘.
2: 수술 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박지만 씨. 수술 후 특히 먹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3: 네. 엄청 먹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먹는 게 제한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위 이제 전체 절제다 보니까 이제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되냐 다 물어보고 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진료받으면서 물어봤거든요. 고기 먹어도 되냐? 아 드세요. 아 먹어도 됩니까? 이거 어 드세요. 그러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먹었습니다.
4: 저희가 대개 외래에서 환자분들 만나 보면 한 2, 3년 지난 환자들은 전절제를 했더라도 이미 몸이 거기에 완전히 거의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가끔 혹시 과식이라든지 또는 몸에 안 맞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뭐 설사라든지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적응을 해서 거의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삼겹살, 뭐 김치, 매운 음식 저희가 가리지 않고 다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위암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뭐 먹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위암 5년 완치 판정을 받은 박지만 씨. 완치를 축하하기 위해 직원들과 외식을 나왔습니다. 오늘 그토록 좋아하는 삼겹살을 굽습니다. 수술 후 한두 달이 지나고부터는 고기를 포함한 일반식으로 먹되 꼭꼭 씹어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5: 아, 예, 엄청 잘 드시죠. 오히려 저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아팠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아마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네, 저보다 잘 드시는 것 같아요.
6: 처음에는 걱정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게 뭐 중간에 살짝씩 걸린다고 하실 때가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는 막 무심초 살면서 봤는데 워낙 잘 드시니까 그런 걱정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2: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한 오정희 씨. 수술을 앞두고 보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7: 그러니까 손주들도 그렇고 손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는 할머니 괜찮아. 아, 할머니 안 아파. 괜찮아. 이제 그러니까 그래 할머니 아파 이러면 더 가슴 아프잖아.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2: 손자들에게만큼은 씩씩한 할머니로 남고 싶은 오정희 씨. 수술장까지 스스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요. 대체 암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있는 걸까요?
1: 네, 오정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도위 경계부 바로 아래쪽에 이 위치에 이제 암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표준 수술은 이 병변과 함께 위를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준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변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위 주변 임파선에 전임 확률이 매우 낮다면 아래쪽 위를 살리고 위쪽만 절제하는 근위 부위 절제술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근위 부위 절제술을 했을 때 위에 주된 저장 기능 또는 위를 소화시키는 기능은 주로 위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0: 네, 사실 그 부분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식사를 하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아래쪽 위가 남으로써 위 절제에 따른 만성적인 합병증, 대표적으로 빈혈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위를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지게 됩니다. 오정희 씨의 수술은 위를 남길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암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복막이나 림프절 전이를 확인합니다.
0: 복막전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1: 만일 림프절에 전이가 의심되면 어쩔 수 없이 위 전체를 잘라내야 합니다. 과연 위를 남길 수 있을까요? 다행히 림프절이나 복막에 전이가 없어 위 아래쪽을 남기는 수술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위를 둘러싼 림프절을 찾아 잘라내며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합니다. 수술의 진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정희 씨의 암은 식도 위 경계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좌측처럼 위 아래쪽을 남기거나 우측처럼 위 전체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전이가 없어 아래쪽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상부 위쪽의 혈관과 림프절을 잘라내고 식도 일부를 약 1, 2cm까지 남기고 상부 위를 잘라냅니다. 이후 소장을 끌어올려 식도와 연결하고 소화액이 흘러나오는 길을 소장 아래쪽에 붙인 다음 남은 위를 올려다 붙인 소장에 연결하는 이중 문합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복강경 도구를 이용해 잘라낼 곳을 표시합니다.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절제선인데요. 암이 있는 위쪽은 잘라내고 아래는 남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수술 도구를 바꿔 절제와 동시에 봉합을 진행합니다. 암으로부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위를 잘라낸 다음 주머니에 담아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0: 주변에 임파선들은 다 박리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남은 이제 위 검체입니다. 그래서 위는 이제 식도 쪽에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와서 위에서 소화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고, 바로 식도가 아래 이렇게 암 덩어리가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저희가 식도 일부를 좀 절제하면서 약 한 1cm, 2cm 정도의 이제 안전한 부분을 남기고 위를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충분히 한 3, 4cm 이상 길이가 확보됐기 때문에 충분히 근위 부위 절제로 원하는 만큼의 절제가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1: 암이 안전하게 잘려나온 것을 확인하고 나면 소장과 식도, 소장과 남은 위를 이어붙이는 이중문합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0: 닥터님, 환자분 복강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병변이 심하지 않았고 식도 위쪽까지도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행형 위암보다는 조금 조기 쪽에 가까워서 저희가 근위 부위 절제술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복강경으로 잘 끝났습니다.
1: 위암 수술에서 가능한 위를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는 이유는 수술 이후의 삶의 질 때문입니다.
2: 쉽게 안 내려가죠. 초기에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게 국수를 한 몇 젓가락 먹다가 식도 부분에 딱 막힌 거예요. 안 내려가고.
3: 씹으면서 이제 삼키는데 얘는 아파요. 입은 즐겁고 위는 아프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예.
4: 나도 모르게 꿀떡 이렇게 삼켜가지고, 또 그럴 때는 책을 보니까

0: 아예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녹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또좀 좋아지고. 좀 빨리 먹으면은 덤핑이 꼭 오더라고요.
1: 위암 수술은 위뿐만 아니라 주변의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기 합병증과 후기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먼저 조기 합병증으로는 복강 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위를 절제하고 연결한 문합 부위에서 음식물이 새는 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 미주신경이 손상돼 위의 운동이 약화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 심하게 딸꾹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후기 합병증으로는 덤핑 증후군과 설사, 빈혈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 충분히 소화가 되고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며 영양분이 흡수되는데요. 하지만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위의 저장과 소화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음식물이 소장으로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장이 팽창하고 과도하게 운동하며 통증과 구토, 복통이 일어나는데 이런 증상이 덤핑 증후군입니다. 또한 철분과 비타민의 흡수가 부족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주 전 위 전 절제술을 받은 박송희 씨. 병기를 확정받는 날인데요. 만일 2기 이상이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항암만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2: 괜찮으셨어요?
3: 네, 그래도, 많이 괜찮았어요.
2: 그리고 뭐 드셨어요?
3: 죽 거의 먹었어요.
2: 네. 앞으로는 이제 식사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까지만 좀 죽으로 드시다가 네. 다음 주부터 조금 진 밥으로 바꾸셔도 되거든요. 대여섯 번 나눠서 네.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 번 드실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거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맵고짠 거 좀 드셔도 돼요. 네, 김치도 좀 잘라서 드시고 찌개 이런 거 좀 드셔도 됩니다.
1: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면 김치도 찌개도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기를 들을 차례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2: 우리가 띵 거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임파선전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뭐 사이즈는 좀 크고 궤양은 있었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암세포가 깊진 않아서 최종적으로 1기로 나왔습니다.
3: 와,
2: 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항암 치료는 필요 없으세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검사만 하시면 되고 1기더라도 한 5%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5년간은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 받으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그래서 좀 지내보시다가 3개월 후에 저희가 엑스레이랑 피검사 이런 거 해볼 테니까 그 오늘 예약을 해놓고 가시면 돼요.
3: 알겠습니다.
2: 예, 네, 그렇게 하시죠 뭐.
4: 사실 위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화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건가 사실 그게 그러니까 삶이랑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 것들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위를 다 떼어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가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 암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위를 살리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위가 없지만 잘 살 수 있는 삶. 그것은 명의의 바람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위 없이도 살 수 있나요?
5: 네, 위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환자분들이 식사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위를 보존하는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환자분한테 이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외과의사로서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래로 오시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잘 듣고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제된 위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 이런 노력도 굉장히 외과에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내 장풍이 왜 내가 훔쳐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점이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명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 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 용용, 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동역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라.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

0: 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호흡곤란이 옵니다. 자다가 다닐 때도 그렇지만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로 가고 그랬어요.
1: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 완전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처럼 헉헉헉 걸어가지고
3: 어느 날 갑자기

0: 생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이유는 죽어가는 심장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병. 바로 심부전입니다.
1: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떨어지는 질환이 심부전입니다.
0: 발병 후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심부전은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 부를 만큼 예후가 매우 나쁜 질환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심부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2: 지금도 심부전이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3: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4: 아예 몰랐죠. 심장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0: 위험하고도 낯선 병. 그렇다면 심부전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걸리게 되는 걸까요? 매년 20만 명의 심부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안전하게 나의 심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유대근 씨는 1년째 투병 중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1: 처음에 이거 볼 때 엄마는 기절할 뻔했다. 아니 이럴 수가. 오래 누워있어가지고 욕창도 생겼는데 그걸 다 이겨냈지. 그치? 집에서
0: 같이 밥 먹고. 짧은 시간 심장 이식까지 받을 정도로 그의 심장은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걷기
2: 하면 일단 기침도 많이 나오는데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기침 때문에. 응급실 가야겠다고 해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거기서 세츄레이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산소를 막 올리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포화도 굉장히 낮았었던 것 같아요.
1: 결혼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생긴 일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병원도 잘 안 갔어요. 감기로도 별로 안 가고 건강했던 애예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0: 결혼 준비로 들뜨던 지난해 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 근육에 급성 염증까지 생기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고 결국 전신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폐와 콩팥까지 연쇄적으로 망가져버렸습니다.
2: 폐이식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버티고 있고 나중에 지금 기다리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이 또 안 좋아지는데 어느부턴가 소변이 안 나와요.
0: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긴 싸움. 밝고 건강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신부전은 무엇보다 발병 후 다양한 합병증이 환자들을 괴롭히는데요. 유대근 씨는 신장마저 이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3: 작년 신부전 상태에서 이 손상당했던 폐 쪽에 그때 폐가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 폐 망가진 데에 지금 곰팡이균이 조금 있고 몸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신장 이식도 지금 계획은 하고는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앞으로 넘을 산이 좀 많아요. 네, 하지만 지금 나이가 34인가요? 34?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의지도 세고 의지도 강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좀 해볼게요. 힘내시고요.
0: 네. 의료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또 큰 힘이 됩니다.
3: 환자분은 급성 심근염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폐 에크모 상태로 겨우 생존을 하고 있었는데 에크모 상태에서 폐 쪽의 기능이 보존이 안 돼서 폐가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폐가 보이지 않죠. 폐가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0: 신부전의 가장 큰 합병증은 바로 폐부종입니다. 다행히 환자는 약물치료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신부전이 되면 왜 폐부종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심장은 혈액을 순환하고

0: 의지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각종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충분한 혈액을 전신에 보낼 수 없어 심장의 크기가 커지고 혈류가 정체되는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체액이 연약한 폐조직으로 스며들어 폐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포 내부에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부전이 됩니다. 심부전으로 심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흉통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액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면 발과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또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간이 비대해지거나 복수 등이 찰 수 있고 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몸 전체로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이 심하게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1: 급성 심부전으로 입원을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받고 좋아지셔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퇴원을 못하시는 분도 한 5, 6% 정도가 되고 이후로 이 3년, 4년 정도를 경과를 봤을 때 한 40%까지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문제는 반복해서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입원할 때마다 더 위험도는 더 높아지는 거고 점점 환자분의 상태는 더 나빠지게 돼 있어서 그게 제일 치료하는데 저희도 괴롭고 환자분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됩니다.
0: 두 달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영선 환자. 심부전으로 자가호흡이 힘들어 에크모를 사용 중입니다. 오늘 그는 중요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원래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 좀 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0: 말기 심부전인 그는 우선 좌심실 보조장치로 심장을 회복시켜보기로 했습니다.
3: 마음 편하게 계시고 지금 9시 반 정도 수술장으로 이동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좀 편하게 계세요.
2: 우리 하시거라 우리 앞으로 온 것 같아요.
3: 오시면 혹시 뭐 중간에 면회를 시켜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보고 면회 시켜드릴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할 건데 아마 이동하시면서 잠깐 뵈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지금 여기 온 것 같던데.
3: 온 것 같다고? 얼굴 보고 싶으시다고? 네.
4: 아내분 많이 보고 싶으세요?
2: 허튼이 됐어요. 허튼이 됐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0: 반가운 손짓이 아내가 왔나 봅니다. 마음의 가장 큰 지원군이자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텨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2: 그러니까 당신 이제 힘으로 내가 좀 살고 있잖아. 열심히 잘 살게.
5: 심 잘 심내고 수술 잘 받고 빨리 치료해서 나갑시다. 앞으로 잘 살게. 울지 마, 힘내고.
0: 누구보다 건강했다는 박영선 씨.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 직장 갔다 와가지고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한 잔 주니까 구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토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119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오늘 밤에 못 넘긴다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었어요.
1: 심근경색인 줄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 치료를 시작했었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평가를 하던 중에 혈관은 정상이라는 게 확인돼서 그래서 이제 심근염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근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에크모 놓고 생명 유지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저희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였죠.
0: 심근염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 심장 조직이 얇아지고 커지면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힘들어져 심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심근염이라는 병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심근염은

0: 제일 많은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심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띵띵 붓고, 심장이 수축도 잘 못하고, 부정맥도 잘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이 상태로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쓰러지든지, 뭐 숨찬 증상이 너무 심해서 호흡곤란해서, 이 심장 마비로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게 흔하게 와서 굉장히 심한 질환이 심근염이 됩니다. 생명유지 장치, 에크모 같은 생명유지 장치를 하지 않고는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저희가 경험하게 되죠.
1: 하루아침에 중환자가 된 박영선 씨. 현재 심장의 수축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아 망가진 심장을 대신할 좌심실 보조 장치를 달기 위해 수술장으로 향합니다. 전신이 약해진 상태. 그래서 수술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2: 좌심실에다가 꽤그 500원짜리 동전보다 두 배쯤 큰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 구멍을 뚫고 관을 삽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심장 수술들은 이제 심장을 멈추고 이제 하는데요. 특히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은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하고 심장에 혈액을 계속 보내면서 수술을 하고요. 당연히 심장이 움직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데를 떠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심장 안에 혈액이 돌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는 그 시야가 혈액 때문에 이렇게 잘안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오늘 수술은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좌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해야 하는 만큼 수술장에서 의료진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입니다. 박영선 환자는 기능이 저하된 심장 대신 에크모를 사용해 생명을 유지해왔습니다. 먼저 캐뮬라관을 대퇴동맥부터 장골동맥, 그리고 대퇴정맥에 삽입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정맥에 피를 빼냅니다. 그 다음 산소공급기를 통해 혈액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한 후 동맥에 다시 넣어 흐르게 하는데요. 이번 수술은 조심스럽게 에크모 장치를 제거하고 좌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해야 합니다. 좌심실의 기능을 돕는 펌프를 심장에 삽입해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치료법으로 좌심실에 구멍을 낸후 인공심장을 붙이고 이를 대동맥에 연결해 몸 밖에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대동맥으로 직접 들어가던 혈류의 일부를 좌심실에서 우회시켜 대동맥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좌심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도록 합니다. 배터리를 차는 단점은 있지만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을 유지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우선 준비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수술장에선 인공 심폐기를 통해 체외 순환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인 만큼 빠른 회복을 위해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답게 움직이는 심장에서도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는 조양현 교수. 심장 조직이 안전하게 제거되고 이제 심실 보조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공심장 장비와 에크모 기술의 발달로 많은 심부전 환자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의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인공심폐기에서 좌심실 보조장치로 전환 시 혈액 박출량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의료진들의 합의 매우 중요합니다.
2: 얼마요? 도구 5에 두고요. 에피 0.1 정도로 올리고, 노에피 얼마예요? 노에피도 0.1로.
3: 4,600?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1: 환자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박출량을 찾았습니다. 인조혈관에 고어텍스로 된 보호막을 씌워 마무리하는데요.
3: 우리 A라인 클램프입니다.
1: 심장 이식 대기자의 1년 사망률이 50%일 정도로 이식이 힘든 현실에서 좌심실 보조장치는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의식이 깨어난 박영선 환자. 힘든 수술을 잘 이겨내고 회복 중입니다.
4: 그도 당신이 이렇게 이겨줘서 정말 너무나 고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게
5: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여기 와서 희망 보고 있어.
1: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떨쳐내고 이제 가족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란 시간을 그려봅니다. 심부전 환자인 김종철 씨는 25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당이 오늘도 좀 높습니다.
5: 276이 나왔네요.
3: 공복 혈중
5: 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6: 아무것도 안 드셨나요?
5: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1: 오랜 당뇨병으로 그는 심부전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문제는 심부전이 또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건데요. 결국 말기 심부전 상태가 되면서 한 달 전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동력장치를 24시간 몸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5: 여기에서
3: 어디로 연결돼?
5: 뱃속으로 연결돼 있어요.
1: 4시간 정도는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전엔 잠시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는 김종철 씨는 10년 전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5: 온몸을 적시댔기, 비워댔기 정도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 몸이 예삼일이 아니다. 집사람이 놀려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왜 그렇게 땀이 그렇게 나냐고.
7: 거기 가서 심정지가 됐죠. 응급실에서. 바로 심정지가 돼서 저는 정말 그 심정지가 되는 그 과정도 저 손을 잡고 있다가 바로 그냥 아주 숨이 끊어진 소리가 뚝 하고 났어요. 뚝 하고 나면서 딱 의식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1: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남은 혈관이 다시 막혀 관상동맥 우회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7: 담배. 술은 그렇게 안 좋아하셨어. 술은 그렇게 안 좋아하셨는데
5: 하루에 거점 3갑 정도는 피웠습니다. 담배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담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7: 당뇨도 있었잖아요. 자체에 저는 원인을 그렇게 봐요. 지금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때는 그냥 뭐 자기 하는 일이 또 바쁘다 보면 우리 자네 그 약 좀 타다 놓았어 이래가지고 또 먹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1: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망가지면서 결국 그것이 심부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심부전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똑바로 눕기만 해도 숨이 차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날이 10년이었습니다.
5: 10년간 이렇게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다 닳아져 버리고 어깨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여기는 푹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뼈가 잡힐 정도로. 눌려가지고? 예, 예.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뼈만 잡혀. 숨을 못 쉬었습니다. 반드시 누우면은 절대적으로 숨이 안 쉬지.
1: 심부전 증상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누울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인데요. 만약 누울 때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기침이 심해진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증상으로는 발목과 발등이 붓고 갑작스런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전에 없던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오르던 계단이 갑자기 오르기 힘들어지면서 흉통이 발생하고

0: 상체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폐 쪽에 이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심부전에 의한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 후 김종철 씨는 10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데요.
2: 그렇게 잠이 꼬시울 수가 없어. 이게 이런 것을 나만 못 느꼈을까라는 생각. 정말 이렇게 좋은 잠인데 반드시 자면은.
1: 아내는 특히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폐부종이 생길 수 있기에 소금 양을 줄인 저염식으로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인 아내의 보살핌에 수술 후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3: 원래 짜게 젓갈 같은 거나 고추장 아주
4: 네, 이번 수술하고는 이제
3: 젓갈에는 여러 가지 젓갈이 있지만은 모든 젓갈은 다 좋아했습니다. 모든 젓갈.
4: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1: 또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루 800cc 이하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목이 마를 경우 이렇게 얼음으로 대신합니다. 인생이라는 숨가쁜 언덕길을 오를 때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주며 응원해준 아내.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4: 병원에서 태워놓으면 업어준다더만은 내가 업어주라니까 업어준다더만 뭐 그런 체력 되지도 않은 애.
3: 아이고.
4: 아이 그 기력이 괜히 생기냐고 운동을 해야지 생기지. 응?
1: 아내의 듣기 좋은 잔소리, 가족의 힘이 오늘도 그를 버티게 합니다. 한번 발병하면 예전의 심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심부전. 특히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부전 환자인 한승훈 씨도 이전에 심혈관 질환을 알았다는데요.
0: 숨찬 건 좀 어떠세요?
5: 숨차 이게 좀 많이 걷거나 네. 예를 들어서 좀 언덕을 좀 올라갈 때 네. 일시적으로 좀 가픈 게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괜찮습니다.
0: 심장 마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심장이 막 손상 받으면서 콩팥도 같이 손상을 조금 받은 거예요.
5: 아, 네.
1: 2년 전 심근경색으로 12번의 심장 마비가 왔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심부전으로 진행됐습니다.
0: 그러니까 원래 왼쪽에서 이 좌전하행지 제일 큰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고 이게 이렇게 쭉 가 있는 흔적만 보이지 않습니까? 고지혈증 같은 게 관리가 안 된다든지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또 이 가족력도 사실은 무시 못하거든요.
1: 심장이 전신의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신장도 망가졌습니다. 좌심실 보조장치가 이제 그의 심장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5: 쓰러질 거라고 상상을 안 했었어요. 제가 또 많이 운동을 했었고 특히 또 등산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산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건강에 과신을 했던 것도 사실은 있어요.
1: 심장 스텐트 치료 후 건강해질 거라 믿었다는 한승훈 씨. 그에게 왜 심부전이 생겼던 걸까요?
0: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거는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심장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좁아지면 이 협심증이라는 이 병이 생기는 거고 이게 갑자기 쾅 막히면 혈전이 들러붙어서 쾅 막히면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이 생기는데 이런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장 근육이 뒤쪽으로는 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장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심장 수축하는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심부전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심근경색 후에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 있으면 잘 치료받고 또 담배나 술 이런 걸 잘 피하고 일반적인 혈압 조절 잘 하고 이런 치료를 잘 받는 게 심부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부전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져 주의해야 합니다.
0: 고혈압이 된다.

0: 거는 온몸에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심장 입장에서는 그 높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력을 엄청나게 세게 높여야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게 되고, 그 안에 공간도 작아져서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압력도 증가되고, 그게 또 심부전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1: 심부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뿐 아니라 심장 판막의 손상이나 기능 장애로 심장의 혈류가 방해를 받게 되면 심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에 과부하가 생기며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또 폐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폐질환 역시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대사성 질환인 당뇨와 비만, 철분 부족 및 갑상선 기능 이상 등도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과도한 음주, 고염식 음식과 감염성 질환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 등이 심부전을 악화시켜 증상을 유발합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발견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학 씨 역시 협심증 발병 후 심부전이 생겼습니다. 최근 부정맥 합병증까지 생기면서 제세동기를 가슴에 심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2: 혹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삼아서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넣는 거 이거죠.
1: 그동안 열심히 몸 관리를 해왔다는 환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3: 지금 보면 이제 이게 혈중에서 콩팥 기능 나타내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인데 그 작년만 해도 4점대였는데 지금 7점대예요. 저희 생각에는 투석하는 거를 빨리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병 자체가 생긴 원인은 당뇨 때문에 동맥 경화가 생겼을 거고, 동맥 경화로 협심증,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막히는 게 생겼고, 그거를 지금 다 복합적으로 지금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거든요.
1: 당뇨로 인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그는 여전히 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2: 지금도 앉았다 일어나면 살짝 비린내가 좀
3: 어지럽죠?
2: 어지러운 게 있고.
3: 그 동맥 경화가 더 진행하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담배 태우시면 안 돼요.
2: 담배는 지금 수술 이후로 절대 안 돼요.
3: 담배를 태우시는 거 절대 안 되고, 또이약 드실 때 동맥 경화나 뭐 이런 거잘 예방하는 약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 그거 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환자들이 얘기할 적에, 아, 그거 나중에 아플 거야. 그거 합병증 와. 이래도 콧방귀 꼈어요. 왜? 내가 지금 당해보질 않으니까. 일주일에 5일을 술을 먹었죠? 그리고 양도 많지. 그리고 담배는 하루에 두 갑 반, 세 갑.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그때는 뭘 했죠?
1: 혈관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인 흡연은 심근경색과 협심증뿐 아니라 심부전을 악화시킵니다. 술 또한 심부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심근염도 있을 정도로 이 알코올 때문에 심장 기능이 바로 나빠지고 이 심부전 환자분들한테는 절대 금기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치료 원칙이고요.
1: 심부전 환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혈관질환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심부전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심장. 그러나 아직까지 심부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습니다.
2: 지금도 심부전이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4: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죠.
5: 심부전증이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매우 위중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에 대한 낮은 인식은 많은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요인이 됩니다. 폐부종이 심해 이뇨제를 복용하며 치료 중이라는 이승기 씨. 극심한 호흡곤란

0: 어머니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1: 100층 올라가면 일반인이 한 100층 올라갔을 때 숨차듯이 그냥 그 정도 강도예요, 숨차요.
0: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심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초기엔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심혈관 질환 환자라면 꼭 살펴봐야 하는 혈액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BNP 수치입니다.
2: 심장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BNP 수치고 최근에는 3월 달에 12,000, 이번에 입원할 때는 25,000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나빠졌었는데요.
0: BNP는 심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심장의 압력과 부피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심부전 진단과 관리에 중요한 수치입니다.
3: 심장 안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심장 근육 내에서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을 이게 만들어내거든요. 이 혈액 검사상에서의 이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검사가 증가되어 있으면 이제 이분은 심부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0: 심혈관 질환이나 부정맥, 고혈압, 당뇨 등이 있다면 심부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3: 심장 기능이 좀 나빠진 심부전 상태로 있지만 증상은 잘 못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순간 확 진행되면 심부전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심장 기능 완전히 많이 감소되어 있고 또 다리도 붓고 숨도 차고 물도 차고 중환자실까지 입원해야 되는 이런 일이 흔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 심전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이 보인다 할 때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0: 4년 전 심부전이 발병했다는 유구열 씨. 하지만 그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에서 자전거도 좀 많이 타고 오늘도 여기 병원에 오면서 1시간 반 걸려서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0: 일반인만큼 건강해졌다는데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2: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심장 기능은 18%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시술 받고 약 쓰고 하면서 심장 기능 자체는 정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0: 관상동맥 치료 후 심부전으로 진행된 그는 서둘러 약물 치료와 식생활을 개선하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2: 좌심실 구열률도 보면 68% 정도가 되어 있고요. BNP 검사는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서 약을 잘 치료하면 10년 이상 잘 지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심부전 치료제는 여러 증상을 개선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요. 급성 심부전의 경우 이뇨제, 혈관 확장제, 강심제 등이 사용됩니다. 이뇨제는 신장에서 수분이나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시켜 체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확장제는 말초 혈관을 이완시켜 혈관의 저항과 압력을 낮춰 심장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정맥 주사용 강심제는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심박출량 저하로 인해 주요 장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심부전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 베타 차단제의 경우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여 심근의 수축력과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 안정화시키는데요. 이 약물은 급성 증상이 호전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뇨약으로 출시됐던 SGLT2 억제제가 최근 심부전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장의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데요. 이때 염분 배출과 함께 수분 조절을 도와 심장 근육의 대사 과정과 전신의 염증을 호전시킵니다. 이 밖에 많은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심부전의 치료 성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우리 몸의 센서가 심장한테 빨리 뛰라, 세게 뛰어라, 혹은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를 막아주는 게 결국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 치료 약제들이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를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약,

0: 약제라고 해요. 이게 주로는 혈압약의 일종인데, 이제 이게 심부전 환자분들한테는 심장을 더이 쥐어짜게 세게 뛰게 하는 그런 신호를 막아주는 거죠. 혈관 확장되니까 심장도 좀 편하게 그이 수축을 하고, 저이 힘도 갖고 회복할 시간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본인이 아 괜찮으니까 이제 약을 좀 끊어보겠다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로 3달, 4달, 6개월 정도 지나면 환자분들의 절반가량이 재발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심부전 상태에서 회복되더라도 약을 계속 지속해서 복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그 진료 지침에 있습니다.
1: 제빵사로 일하고 있는 유구열 씨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일터에도 복귀했습니다.
2: 그렇죠. 제가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뜻있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1: 병마와 싸운 후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졌다는데요. 일 우선이 아닌 자신이 먼저인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생활에 핑계란 없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며 몸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2: 아침에는 한 40분 정도 걷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약 한 1시간 40분 정도 걷는데, 식사도 이렇게 먹을 때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잠잘 때도 편하게 자는 것 같고, 모든 면이 개운한 것 같아요.
1: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심부전이지만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0: 오늘 투석하셨잖아요.
2: 네. 네,
0: 투석하실 때 더 힘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2: 네. 네. 네.
0: 아무래도 심장도 그렇고 콩팥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네? 네, 좋은 소식이 오지 않나 싶어요. 네? 네.
1: 임형만 환자는 심장과 신장 동시 이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3: 지금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시청을 못 갔어요. 사진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심장과 가기 전에는 내가 얘들 옆에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네요. 또
1: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장기 이식, 혹시나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3: 이식 받아서 건강해진 거 참 뭐 대장 바랄 거 없죠. 가족을 살아야지. 가족을 위해서.
1: 며칠 후 임영만 씨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뇌사 공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3: 아, 기분이 좀 저혈이 좋네요. 저렇게 좋은데.
4: 네, 그래. 걱정도 되죠.
3: 네.
5: 걱정이 좀 되세요?
3: 네.
1: 막상 이식을 받으려니 큰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수술실로 향해 봅니다.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공여자의 심장과 신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수술장으로 이송을 하는데요. 그 사이 심장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장이 감도는 수술장. 이번 수술의 집도를 맡은 심장외과 성기익 교수가 환자의 망가진 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할 준비를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먼저 인공 심폐기 삽입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0: 대동맥, 상대정맥, 하대정맥에 관을 꽂아 수술 중 신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줄 인공심폐기에 연결합니다. 이후 대동맥과 상대정맥, 하대정맥을 차단해 심장으로 더 이상 피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심장을 적출합니다. 심장 적출은 상대정맥, 대동맥, 폐동맥, 하대정맥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때 좌심방은 남겨두도록 합니다. 이후 이식할 심장은 좌심방을 시작으로 폐동맥, 하대정맥, 대동맥, 상대정맥 순으로 봉합해 나갑니다. 혈액을 개통시켜 이식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을 시작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먼저 공여자의 심장 혈관을 잘 다듬는데요. 봉합 과정에서 혈관 손상과 출혈, 혈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맥 경화와 당뇨로 혈관이 약해진 환자, 찢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혈관 문합을 이어갑니다. 봉합을 안전하게 마치고 제세동기로 심장에 자극을 주자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환자는 건강한 심장으로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정상대 씨는 운동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1: 한 30분, 40분. 땀이 날 정도로.
0: 몇 달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 후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했지만 심부전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그를 살려준 것이 바로 심장 이식이었죠.
2: 그냥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여자한테. 왜? 새 생명을 줬으니까.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고맙다고.
0: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심장 이식은 심부전 환자들에겐 희망입니다. 최근 뇌사자 심장 이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 뇌사 장기 기증수는 국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심장을 기증하신 분을 꼭 생각해야 되고요. 이 심장 이식의 수혜자죠. 이 심장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 또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분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았으면 다른 분이 심장 이식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몫까지 저희가 생각하면서 진료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0: 건강은 내가 살아온 날과 또 살아갈 날의 얼굴이 되죠. 튼튼한 심장으로 활기찬 인생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 예전에 심부전으로 좋아질 확률이 10%였다면 요새는 한 70% 정도까지도 좋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는다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약제도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만큼 역시 중요한 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심장병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한 예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

0: 하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히는 문어는 문어 중에서도 큰 편. 그래서 대문어라고도 부르고 색이 붉어 피문어라고도 부릅니다.
1: 오, 놓으세요.
2: 예.
0: 대체 불가능한 맛 때문에 문어 장사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1: 매출이 하나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0: 똑같은 문어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요. 이 문어 한 마리에 그녀가 40여 년 닦아온 안목과 실력이 담겨있는 거죠.
1: 진짜 문어 꽃이 활짝 폈잖아요.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0: 동해안에 문어 장인을 소개합니다. 무코항에 활기가 도는 시간. 새벽 2시. 저마다 항구를 떠날 준비로 한창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모두 문어 배들입니다.
3: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출발 안 하는 거예요?
4: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3: 우리는 오늘 몇 시에 출발하시죠?
4: 3시에.
0: 동시에 수십 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발 시간 엄숙. 게다가 문어는 어느 정도 잘 잡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동일선상 출발이라는 규칙이 더 강조된답니다. 출발하자마자 급격히 속도를 높이는 배. 파도가 거센 날이었는데도 선장님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이른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3: 우리가 오늘 낚시. 이게 약간 뭐 가재같이 생겼네요.
5: 예, 예, 봉갈 미끼. 물론 뭐 가리는 게 없으니까.
0: 취조라도 하는 건가 싶으시죠?
5: 수심 보고 이제 발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
0: 수심이 표시된 어군 탐지기를 보고 문어가 있는 바닥까지 낚싯줄을 들이우기 위해서랍니다. 문어가 미끼를 물면 미끼와 연결된 낚싯줄이 움직이는데 그 미세한 파동을 어군은 알아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의 첫 수확일까요?
5: 이거는 좀 안 그래가지고 미달이래가지고 나 600g 미만은 나 살려줘야 돼.
2: 오. 어, 제가 눈에 보게 이렇게 커 보이는데.
5: 아이.
0: 일말의 미련도 없이 무심하게 계속되는 낚시. 그런데 그때 미끼를 물어버린 또 한 놈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최저 무게 이상의 큰 놈인 듯합니다.
2: 와.
0: 그런데 선장님 반응이 없으시죠?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차시는 거죠. 그렇게 운전만 하던 선장님, 갑자기 배를 세우시더니 급하게 잡아채는 갈고리.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 뒷모습에서 읽힌 건 분명 대물이었습니다.
2: 우와! 대한물이에요?
5: 대한물은 아니고.
2: 이 정도 적기로 이거?
5: 한 10kg 밖에.
0: 출렁이는 파도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낚아올린 문어. 어마어마하죠?
2: 와, 이게 동해 문어군요. 네. 한 번만 뒤집어서. 네.
0: 트로피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2: 기분 어떠세요?
5: 기분 좋지요.
6: 짜증은.
5: 아, 그래도 오늘 체면이 유지했는데.
0: 배 타고 처음 보는 선장님 미소. 문어야, 네가 효자다.

0: 이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1: 물속에는 아수가 없다니까.
2: 금세 여명이 밝아옵니다. 운어잡이 배가 나가는 날이면 언제나 들려오는 소리.
3: 문어를 입찰 소리하오니 지정 중매님께서는 현장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흔치 않은 여성 중매인, 오늘의 주인공 김성란 씨입니다.
1: 자, 배불러.
0: 문어를 얻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1: 대신용, 대신 소문어. 1kg 34,190, 대풍. 자, 대신 소문어. 없죠?
0: 보시다시피 중매인 중 여성은 김성란 씨가 유일하죠.
2: 네, 문어의 가장 큰 손입니다, 동해씨.
3: 오시냐 안 오시냐에 따라서 금액 변동도 많이 생길 만큼 무코 문어 입찰에서 좀 많이 영향을 차지하는 분이세요.
0: 역시 큰 손이셨군요.
4: 네, 어떻게 오늘 경매 잘 됐어요?
5: 오늘 예,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샀어요. 지금 샀는데 날씨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갖고 물량이 얼마나 나올란지는 모르겠어요.
4: 근데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 보고 경매를 하나요?
5: 아, 네. 문어만큼은 어느 현장이라도 거의 안 보고 경매를 봐놓고 예, 이제 배가 들어오면 이제 수거를.
4: 문어는 왜 특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5: 배가 뭐 한 7, 80척씩 되는데 한 척 한 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경매를 일괄적으로 봐놓고 100kg, 200kg 뭐 순위로 잘라놓고 이제 네, 높은 가격부터 앞에서 받아 나가기 시작해요.
0: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모양이죠. 조용한 항구 도시는 요즘 뚜벅이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심에 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들인 문어는 전량 여기서 판매합니다.
5: 지민 씨. 네. 아, 얼마나 나왔을까요? 대문어는요? 승미 아빠. 대진에 작업이 끝났대요. 대진에 중문어 사놨거든요. 가서 좀 싣고 오세요.
0: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문어까지 운신의 폭이 넓기도 하시네요.
5: 우와, 대박이다. 대왕문어, 말 그대로 대문어.
0: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동해안 바다에서 활개치던 대왕문어. 입이 떡 벌어지게 크죠.
5: 오, 그냥 날 놓으세요.
3: 예.
4: 이게 한 몇 킬로 짜리예요?
5: 이게 한 25킬로. 이게 들어가면.
0: 빨판 하나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큽니다. 말이 25kg이지 어지간한 주부들은 한 번에 들어올리기도 어려운 무게죠.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니까요.
3: 이렇게 큰 문어는 흔치 않죠?
5: 아, 그렇죠. 흔치 않죠. 이 머리 하나가 이런데. 머리 하나가 10kg 나가겠네요.
6: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5: 네, 어마어마해요.
6: 다리 하나가 막 엄청 풀렸는데요?
5: 네.
6: 20kg? 20kg래. 성민아, 어디 갔어? 야, 나 이런 거 지금 처음 봐서. 어머, 세상에.
0: 눈 깜짝할 새 대왕문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5: 네. 아,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팀장님. 아, 네. 오늘 되게 빨리 연락 주셨어요.

0: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울려대는 주문 전화.
1: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2: 연 매출이 그냥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돼요.
3: 네. 우리가 산 게 이거잖아. 요 크기. 요거. 54,000원짜리.
2: 요거요, 요거 언니. 요거. 어. 네. 네. 그렇게 사는 것처럼.
1: 문어 어디다 쓰시려고요, 오늘?
2: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나들이 갈 때. 네.
1: 이 지역분들이 이렇게 문어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2: 좋지 맛있고 보양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따져 보면은. 그리고 특히 노인들은 기력 회복에 좋고요. 삶아서를 탁 놔두면 이뻐요. 꽃갈치, 꽃처럼 이렇게.
4: 단골이라서 특별히 주는 거예요.
2: 아, 네.
4: 어르신들 모시고 잘 갔다 오세요.
2: 네. 이거 문어 창자. 예, 네, 맛있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4: 오세요.
2: 네. 네, 수고하세요.
1: 단골이라고 챙겨주신 게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4: 문어 내장.
1: 보여주세요.
0: 내장은 빨리 상해서 산지에서나 먹을 수 있는 별미에 속한다죠.
2: 문어 내장이에요.
1: 이거는 뭐 귀한가 봐요. 단골 손님만 주세요.
2: 맛있어요. 맛있어요.
1: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내장은?
2: 그냥 초장 찍어서 먹어도 되고. 또 야채 넣고 볶아도 되고 다양하게 해물탕 찜에 넣어도 되고 다양해요. 그냥 바로 먹는 게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0: 흔히 머리라고 부르는 몸통 속에 들어있던 내장. 맛이 궁금한데요.
1: 문어 맛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네요.
5: 네, 고소해요.
1: 참기름 뿌린 것 같아요.
5: 맞아요. 고소해요.
2: 네. 문어 한 마리에서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하나 나와요.
1: 한 마리에서 이만큼 나와요? 네.
2: 문어 한 2kg짜리 한 마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0: 보통 문어는 구입 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익혀서 그러니까 숙회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1: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세요?
2: 문어는 빨리 삶아야 돼요.
4: 그때 100% 살았을 때 하면 절대로 문어가 맛도 없을 뿐더러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수명을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이제 숙현 다음에 30%의 수명이 남아있을 때 삶으면 모양도 예쁘고 이 질감도 맛있고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요.
1: 그런 그 삶는 방법은 배우신 거예요? 그죠?
4: 제가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터득을 하는 거죠.
0: 숙회를 파는 문어 상인들은 저마다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보세요.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거운데 절대 그냥 던져서 넣는 법이 없죠.
4: 여기도 비치고 다리도 한 번씩 들었다 놔주고 그래야지 아주 예쁘게 꽃 모양이 나와요.
0: 아무리 장갑을 꼈다고 해도 물이 끓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어쩌다 문어와 같이 걷는 인생을 택하셨을까요?
4: 문어 배를 타는 남편인데 시집을 왔어요. 문어를 잡아갖고는 밥을 못 먹고 살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년은 굉장히 어려웠죠. 잠을 하루 한두 시간씩 자고 막 일하고 이러면서 그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문어 삶다 보면은 거기도 막 둘러빠지고 처박히고 그랬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0: 지금도 주문이 밀리는 날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신답니다. 덕분에 얼굴에도 문어에도 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녀만의 감각으로 완벽하게 삶은 문어, 곧장 찬물로 직행합니다. 이 찬물 샤워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고 선명한 색깔과 예쁜 다리 모양도 잡을 수 있답니다.
4: 예쁘죠? 문어 꽃이 활짝 폈잖아요.
5: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0: 방금 삶은 문어를 슥슥 잘라주시는데요.
4: 이렇게 드셔보세요.
1: 이렇게. 단맛이 확 올라오죠?
4: 네, 그렇죠.
1: 와, 와, 대박이다. 진짜.
0: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죠? 문어잡이 배 선장님 부부가 오셨어요. 사실 선장님은 그녀의 시 조카.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라고 해도 무방.

0: 이곳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죠. 닭 백숙에 문어는 물론이고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 보양식을 만든 참입니다.
1: 와, 올여름 나겠는데요.
2: 올여름 나야지. 건강식으로 먹자고 한 건데. 닭이죠. 내가 갈릴게. 뼈 관리는 되겠구나. 맛있죠?
1: 맛있어.
2: 맛있다니까.
1: 예상 뭐 말이 필요 있나요? 왔다지요, 왔다. 아니, 삼촌 일 열심히 안 하는 분인데요.
2: 일 열심히 안 해.
1: 서류 학과장 분.
2: 아이고, 일, 고생 요즘에 축살나게 한다.
3: 일한다고 살 빠지면 그럼 병자지.
2: 문어도 잘하세요, 조카님.
1: 네, 고맙습니다.
3: 내일이가 만선이다고.
0: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4: 저는 김치에 어떤 첨가물도 안 넣어요.
5: 그럼 연매출 얼마 나오세요?
6: 한 50원.
7: 해물소꽃이 제가 명인받은 해산물과 배추, 오리, 가지, 무 등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해서 석박지, 해물석박지.
8: 한국 김치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들어가기가 엄청 힘든 구역이거든요. 저지하 사람들도 잘 못 들어가는데.
1: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커카서스 어지. 태초의 자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2: 와, 진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1: 오직 신만을 바라보는 수도자 바위 카츠키 기둥도 만납니다. 요즘 뜨는 조지아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코카소스 어지로 향합니다. 최근 조지아가 트레킹 여행지로 사랑받는 건 코카소스 산맥 덕분입니다. 알프스보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을 스위스보다 저렴한 물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조지아 트레킹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스테판츠민다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스테판츠민다는 수도 트빌리시에서 3시간 떨어진 마을인데요. 주변에는 코카소스 산맥의 자연보호구역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즈베기산 정상이 보일 정도로 맑은 날인데요. 국립공원 관리자로 일하는 겔라 아저씨가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답니다.
3: 네,
2: 일단 가보시죠.
1: 트루서밸리는 저도 처음인데요. 국경 지역이고 저지아에서도 어지 중에 어지입니다. 입구부터 비포장길. 오늘도 만만치 않네요.
2: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나 봐요. 제가 옛날에 여기 다녔을 때도 아저씨가 맨날 트루서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왔네요.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트루서밸리도 겔라 아저씨의 근무지인데요. 이런 길을 매일 달리다니 아저씨가 대단한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 트루서밸리입니다. 야생의 자연을 품고 있는 트루서밸리는 2021년 지정된 국가 자연보호 구역입니다. 작은 호수가 보이는데요. 겔라 아저씨가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장소입니다. 평범한 호수가 아닙니다. 호수에서 뭔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0: Zagaspian, Udzirot Baset Zahian, Bukbukat Baset Zahian.
1: Bukbukat
0: Gazian.
1: Ah, Mertua!
0: Check it, Zero Dalio.
1: Wow!
0: Mem Tabin Stumelino. Daubira, can mother Satolevitz art. Shower this for Chaitzi, Satol. Gower than that's other Gulira. Get out of Totomot Chukanamu.
2: 트루서밸리의 명물 아반너 미네랄 호수입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보호구역이다 보니 최소한의 시설만 돼 있는데요.
1: 여기서 보니까 훨씬 이쁘네요. 이야.
2: 태초의 자연과 마주한 기분입니다.
1: 우와! 헐! 진짜 보글보글! 와! 와, 파란색이 근데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예쁘다.
2: 진짜 신비로운데요? 보글보글 기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1: 사이들어서 사이단 친대 봐.
0: 신년을 위한 아이 그 고래 플라이트 텔리마즈가 나가면 디나리로 가인데서
1: 아 저쪽에 오.
2: 암석층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섞여 나오면서 가스방울이 생기는 겁니다.

0: 근데 물 색깔 보면 이렇게 파란데 여기 지나가는 거 보면은 완전 빨갛게 돼 있고 물 색깔이 변하고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1: 일반적인 강을 보면 더 비교되는데요. 미네랄 성분 때문에 주변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0: 게일라! 들어오지 나 우리
2: 걸. 오,
0: 에사 헤즈가 이끄네 봐 위터.
2: 대우지 고아케 템스 마기스 마즈.
0: 아 말투나 따라가기 마즈. 관 차스도 어디야?
2: 저 트빌리시에 있어.
0: 사모님은 이런 거랑 좀 멀고 얘가 트빌리시에 계시니까.
1: 놀라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호수 주변으로 이산화탄소가 고여 조심해야 합니다. 캠핑하려면 바람을 잘 체크하세요.
3: Просто невероятно. У меня же закончилась память на телефоне, потому что я все снимала и фотографировала. И я насобирала букет цветов. Вот, и вообще не хочется уходить.
1: 트루소 밸리는 다양한 지형과 식물을 볼 수 있어 흥미로운데요. 국경지대라 허가가 필요한 구역도 있습니다. 계곡 안에 들어가자 더 크고 붉은 강이 흐릅니다.
0: 무슨 영암지대 같아요. 와, 근데 여기 색감이 너무 자체로워요. 저기 하얀색 철산이랑 이 초록색 산맥이랑 여기 붉은색 역.

0: 야, 땅 부분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물의 흐름에 따라 암석은 색과 모양이 변하는데요. 자연이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트루서밸리 여행은 자연이 저지하에 숨겨둔 보물을 하나씩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트루서밸리. 하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이드 워디드.
3: 왜 어디서 왔지?
4: 이쪽.
3: 아케단 워디드.
2: 사이드.
3: 아케단.
1: 겔라 아저씨가 원래 다니던 길인데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길이 사라진 겁니다.

0: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
1: 와.
2: 야,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3: 진짜. 와, 나 순간 사탕 먹고 있었는데 사탕을 삼킬 뻔했어요. 와. 이게 원래 길이었대요.
1: 네?
3: 이게 길이었는데 지금 길이 없죠. 지금은 길이 없지만 이게 원래 길이었대요.
0: 얼마 전까지 다니던 길이 사라졌습니다. 커카소스에선 자주 있는 일이죠. 트루서밸리에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로 가는 중입니다.
1: 나는
4: 어떻게 저런 데서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0: 산 모양의 건물은 코시키라고 합니다. 국경지대나 산악지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전통 방식의 구조물입니다. 조지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Please put down a note every
1: minute.
0: 평상시에는 창고나 가축을 키우는 것으로 쓰이다 적이 공격해오면 방어탑으로 쓰였습니다.
4: 이게 산악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꼬시키 형태인데요. 옛날에는 사람들 지켜주는 성의 역할도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전쟁이 나거나 그럴 때는 구멍 같은 거 있거든요. 그 구멍에서 활도 쓰고 그 청도 쓰고.
5: 특한스토 아기시는 비아도에서 듣고 싶게요.
1: 아르사리치나 프레비자나 도와리. 에클라가라시네 베네스 아마스 아마스 타위시.
0: 수많은 전쟁을 이겨낸 조지아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잊지 못할 트루서밸리. 태초의 자연을 만났습니다.

0: 코카소스 산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전 지금 로시카로 가고 있는데요. 저번에 주타 트레킹 하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로시카였잖아요. 근데 저번에 못 가서 오늘 거기로 가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0: 마을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 반이 걸리는데요. 코카소스 산맥을 핑 돌아갑니다. 가다 보면 도로 위에 가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산골 주민들에겐 귀한 재산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풀을 찾아 이동하는 무리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많이 보던 조지아의 시골 풍경입니다. 주인이 안 보이더라도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개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도로 사정으로 도착하기로 한 시간을 이미 넘긴 상태. 산 넘고 물 건너 로시카에 도착합니다. 가축을 주로 키우며 살아가는 거산 마을로 주타 트레킹이 끝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불어난 물 때문에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데요. 결국 걸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2: 숙소인데요. 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옛날 전통 모습. 와!
0: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기분입니다.
2: 아, 귀여워. 가마르 조바.
3: 가마르 조바.
2: 아, 리사시아모 노아. 헤세파렐리아.
0: 정겨운 모습입니다.
2: 벨라마지 사클리가쿠트. 오, 너무 귀엽다. 아마지라쿠야.
3: 오벨릭스.
2: 오벨릭스. 오, 귀여워. 마가리 꽃차리 끼쳤어. 마가리 꽃차리야.
0: 환영 인사가 너무 귀여운데요.
2: 에스기 차지한 다르시.
0: 예전엔 100명이 넘게 살던 마을이었는데요. 코카소스의 추운 겨울에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여름에만 잠시 머무는 경우가 많답니다. 쇼타 씨는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마을 정상에 집이 있어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타 씨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쇼타 씨는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을 풍경이나 가족들을 주로 찍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인상적인 사진 한 장.
2: 어머, 아이고, 장례식의 모습이.

0: 이래요.
1: 미츠알레 볼리스 가스웨네바 잠타르시 아이즈 오트마 가츠마로 사카츠 셰헤데 두칸 모아쿠트 이사 찬스웨네바 이시토 오르스
0: 어머
1: 오트마 아다미안마로 찬스웨 미타 타로스 미사슈알바 미토 호마토리아 라이 오르마 에츠 가콰로 그자즈 에서나 이아로스 나 타로스 미츠알레
0: 저는 사실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충격이에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2: 오지의 겨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0: 우와, 에사가리.
1: 레스토랑이
0: 사프인
1: 단지.
0: 오, 여기 마당에서 뷰가 진짜 최고네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2: 로시카의 가을입니다.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 아름다운데요.
0: 이 로시카의 가을 소정이 뭔가 한국 시골 그 가을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하면서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2: 시골의 푸근한 모습은 어디라도 비슷한 걸까요? 쇼타 씨와 사진작가들이 만든 책도 보여줍니다.
0: 여기 전통 그 행사 모습도 있고.
2: 조지아도 도시에는 전통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쇼타 씨의 사진에서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한적한 오후. 마을은 조용한데요. 갑자기 누가 찾아온 걸까요? 귀여운 성아지들이네요. 사실은 쇼타 씨가 풀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0: 여기 키우는 성아지들이래요.
3: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금방 문 열어줄게. 기다려. 아우, 귀여워.
2: 오후가 되면 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풀이 많이 자라서 풀어놓고 키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0: 맛있게 잘 먹네.
4: 뭐지 뭐지? 아, 아게라.
0: 이 소들이 진짜 신기하대요. 아침에 출퇴근하듯이 아침에 밥 먹이만 나가고 하루 종일 풀 뜯어 먹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온대요.
2: 우유로 만든 치즈나 버터는 가족들의 먹거리이자 소중한 수입원이 됩니다. 물론 소만 키우는 건 아닙니다.
0: 우와. 여기서 키우는 달걀인가 봐요. 우와. 어머.
2: 닭은 7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0: 아노 아크트코 콜라페스코니 디즈르디테스 에기라사 스미르트 콜라페르트코니
2: 돼지도 있습니다. 하루 두 번씩 밥을 챙겨주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죠.
0: 저 벌써 기다리고 있다. 우와, 돼지들이 벌써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2: 얼여름에 새로 들인 동물 가족인데요.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을 좋아하는데 돼지들의 특별식입니다.
5: 이제 바다라 호레비야, 셰다레비치.
1: 가이즈레비야, 네스니 고체비 미미네프 에티페아라. 아. 고체비 고체스.
5: 아하.

0: 집 뒤에 다리가 있는데요. 셔타 씨가 잠시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1: 집 바로 뒤에 이게 있어요. 와.
0: 마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알려주는데요. 해가 질 무렵에 봐야 한답니다.
1: 저기 지금 빛나는 저 산 보이시죠? 우리가 주타에서 왔으면 저 지금 빛나는 저 구간을 통해서 와야 돼요.
0: 봄비가 내리고 나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초록으로 변합니다.

0: თამაშობდი 13 იყო ფეხბურთს. ماشي.
1: აა ესე თამაშობს თეფში?
0: ნუ აი ესე პატარა მოსწორებულ ადგილებში აქ.
1: ვა.
0: სტადიონის თოლა ტერიტორიის მოძებნა ესეთი მოსწორებული ძნელია. აი ესე ვერთობოდი. ماشي, მოძრავი თამაშებით ვერთობოდი.
1: 와, 진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놀이하고, 와,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푸른 세상을 마음껏 뛰어봅니다. 가슴이 후련해지는데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런 즐거움을 잊고 지냈네요.
2: 너보다 내가 더 빠를까? 아, 네가 더 빠르네. 이야.
1: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좋은 걸 보니 한국에 있는 남편도 떠오르네요. 쇼타 씨 덕분에 알게 된 로시카의 아름다운 여름날입니다. 집에선 아주머니가 치즈를 만드는 중입니다.
3: 오!
1: 무엇이든 스스로 해야 하는 산골의 일상.
2: 와, 위험하네 이거. 야, 저거 힘도 안 주고 그냥 촉.
1: 지금부터 겨울 준비를 부지런히 해둬야 한다죠. 그렇게 산골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생치즈가 듬뿍 들어갔는데요.
4: 카자프리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여기 집에서 만든 치즈로 직접 만들고 계세요.
5: 사카르톨르시 베르나이리 카자푸리야. 헤브수레치 카자푸스 웨자헷 케체우스.
1: 만드는 방법이 한국의 헛떡과 비슷합니다.

0: 반죽을 뒤집어서 잘 펴주는데요. 보통은 프라이팬이나 화덕에 구워줍니다. 하차프리는 조지아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치즈빵입니다.
1: 우와. 오.
0: 겉에는 버터를 발라줍니다.
2: 와, 이거 바른 순간. 와, 향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1: 완성입니다. 우와.
2: 오, 너무 맛있겠어요. 에스칼초 소리한다. 이 수카르초가 조지아 전통 음식인데 소고기도 들어가고 쌀도 살짝 들어가가지고 매콤하면서 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0: 풍성하게 자른 로시카의 밥상입니다. 정말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기분인데요. 음식도 있네요.
1: 디디와 도바 다니엘 게브리엘 리찬스 콜베리.
0: 감자 샐러드와 비슷한데요. 열량이 높아서 추운 지역에서 즐겨 먹습니다.
2: 어, 너무 맛있다. 이런 걸 나 평생 못 먹고 살았네요.
1: 그럼 전도 나로 사카르토 오세스 티카르기 기시콘다. 꾸세르보 피로라드 가오신제메.
3: 나토라 우리에보. 우리에서는 무슨 힘이 체이즈레바 몸잡데시. 카라킷, 세티트. 마그럼 에르보.
0: 준비해주신 음식은 하나하나 기분에 충실한 맛입니다.
2: 저는 사실 산골에 올라오면 음식이 뭔가 너무 투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먹어본 적 없는 음식도 있고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맛이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0: 가족들의 부지런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로시카를 떠나 치아투라로 갑니다. 조지아의 수도원이 많지만 코카소스 어지의 수도원은 특이합니다. 조지아 중부에 있는 치아투라는 19세기 광산이 발견되면서 성장했는데요. 광산 노동자를 위해 건설된 케이블카는 지금도 치아토라의 상징입니다. 코카소스 산맥의 풍부한 자원만큼이나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여기가 치아투라라는 곳인데요. 원래 조지아 다니시다 보면 성당이나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치아투라에 오시면 정말 특이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0: 아주 특별한 장소에 있어 비밀이 가득한 수도원입니다. 도심을 떠나 40여 분을 달려갑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요. 요 근처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1: 어머, 여기 집이 있어요. 아, 걔 좀 물어봐야겠다.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너가 여기 사는 거니? 아, 가말자밭. 가말자밭. 우리라 라마자드 길라스가 굿사클리. 어, 에클레시스가 뮤디워스다 하마리치 차이타르스.
4: 그자리 아이 아세 아우꽈빗 빌릭 아우꽈빗 다 이스 빌릭이 პირდაპირ სვეტის ეკნიჩიშკართან მეგიყვა.
1: ასეთ ადგილას არის ბილიკი?
4: კი. ძალიან ახლოს არის, ძალიან ახლოს.

0: 집에서도 보인다며 안내해 주는데요.
1: 오 마이 갓.
0: 세상에 바위 위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니 정말 놀라운데요. 누가 만든 걸까요?
1: 로걸 목타로 아세 아클로스 호럽티 마스탄 꼬벌드게 우꼬랍트.
2: 오케이, 저달 툴리야 트레시 와트 트랜스 파티우라드 로걸 스카트리 스웨트 야리 트레시 차플루 이세 트랜스 트레시 와트 차플루레비 마그람 에르테르티 밈 지드벨리.
0: 현지에선 카츠키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성지로 생각합니다. 카츠키 기둥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네요.
3: 경사가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극경사네. 맞다,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조지아 종교의 신부님들이 원래 모든 것을 다 억제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신부님들은 만지거나 큰 소리로 불러주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지아 수도원이나 교회 가실 때 꼭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0: 조지아는 로마 제국과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교회는 기독교 정파 중 하나입니다.
3: 카마르자바치. 안자바치. 담로체토노. 카마르자바치. 라리오르메이스노노.
4: 로고즈라우스카이트.
3: 이탈리안 사시아모노 이탈리안이 더 딱 멋스러 꼴투스 다. 에서 샨시 마메차 달리엔 디디 베드니에레바.
0: 수도 원장님의 안내로 카츠키 기둥 아래로 향합니다. 카츠키 기둥은 약 40m의 거대한 돌 기둥인데요. 정상에는 수도사들만 이용하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조지아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카츠키 기둥은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두 건물은 5세기나 6세기에 세워진 걸로 추정되지만 한 번에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3: 여기가 누가 살았는지 어떤 신부님들이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의 이름은 있었는데 그분이 역사에서 그 글을 남겼대요. 뭐 나는 여기서 뭐 집과 뭐 기둥을 뭐 세웠다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았는지 여기서 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0: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수도사들의 공간이라 기록에 남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조지아의 왕자이자 지리학자 바쿠시티는 바위 꼭대기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올라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사다리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수도사들의 흔적만 남아있어 미스터리합니다. 수도원 내에는 카츠키 기둥에서 발견된 유물을 모아둔 작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수도원 보건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이 있습니다.
5: ძველი დრო დაახლოებით 60-იანი 60-70-იანი წლები, როდესაც იმართებოდა საბჭოთა კავშირის პირველობა კლდეზე ცოცვაში და ეს ალპინისტური ბანაკები ბანაკდებოდნენ.
0: 등반대회로 인해 다시 세상에 알려진 수도원. 조지아가 독립한 후 재건의 움직임이 있었고 신도들의 후원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3: 여기가 다 비포장길이고 다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올라오기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여기 교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엄청 힘들게 그 재료들을 다 끌고 왔다고 하거든요.
0: 당시엔 재료를 들고 기둥으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얼마 전까지 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막심 수도사입니다. 카츠키 기둥에서 수행을 한 마지막 수도사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다리를 설치한 건 막심 수도사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현재는 수도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3: 방금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원래 여자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래요. 남자들도 여기 올라갈 수는 없는데 신부님들만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 사다리만 보면 저는 올라가라고 해도 못 올라가겠는데요?
0: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이 모든 과정은 수행의 일정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카츠키 기둥 수도원의 존재를 기적이라 믿습니다.
6: 기 მე ბავშვობიდან ჩვენ მეორე სოფელია ჩემი სკვაცხი ქვია იმ სოფელს ახლოს არის და ბავშვობიდან დავდიოდით ხოლმე აქ ოხიჭრობის დღესასწაულიყო აქ სოფთან დავდიოდით იქ სანთლებს ვანთებდით და აქ უბრალოდ მინდა რომ იყო მეტი არაფერი არც ეს შენობა იყო არც ის არც იქ შენ რომ მოდიოდით ახლა თემოთაც როგორ მოწესრიგებული აქ ზაც ცუდი იყო და ჩვენც გვინდა რომ რაღაც წული შევიტანოთ ახლა კიდევ ვაპირებთ რაღაც ენერგების შემოწირვას და იმას და გავალამაზოთ აქ ახლა ჩემო ოჯახმაც და
0: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춰져 있다가 다시 세워진 수도원. 신의 기적이라고 여길만 합니다.
3: 아마도 모든 조지아 분들한테 이런 교회를 계속 복원하고 옛날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의 임무라고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0: 카츠키 기둥에는 올라갈 수 없지만 기둥 아래에 마련된 장소에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0: 하늘과 가까운 장소에서 신에게 기도하던 수도사들의 간절함을 되새겨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커카서스의 오지.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은 계속됩니다.
1: 제가 왕이어서도 여기를 꼭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제가 조지아 왔다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대요. 옛날 조지아의 수도이자 기독교가 시작한 곳.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10강 법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법이란 강제된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한테 이런 법을 같이 만들어 볼래? 아니면 같이 만들면 우리 지킬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약속도 동의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법은 상식이라고도 하고 정의라고도 합니다. 착하고 선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항상 공정한가요? 법관, 법률가, 법학자의 생각이 항상 정의로운가요? 법을 그 자체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으로 여기는 생각은 자칫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솔직하게, 정직하게 법을 표현한다면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령하는 힘입니다. 그 명령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실현이 보장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의롭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도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도구가 유용한가 아니면 오히려 위험한가 그 쓰임새는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도 역시 도구이기 때문에 법을 소유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악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선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의 소유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놓쳤다고 한다면 다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 법을 적용하고 재판하는 사법권, 이런 것들은 다 모두 권력이니까 모두 헌법 1조 2항에 따라서 국민에게 속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헌법에 민주주의 국가로 선언되어 있다고 해서 또는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또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로 법의 주인이 될까요?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형식일 뿐 실질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 법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대표이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국민들이 법을 스스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법을 만들고 또 투표로 법을 결정한다고 하면 정의롭고 지혜로운 법이 되는 것일까요? 법은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도구는 아무리 주인이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누가 소유하는가의 문제만으로는 도구가 갖고 있는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란 도구는 누가 사용하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안전을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죠. 법의 주인이 되어서 법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려면 우선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법을 아는 것은 법을 만들어낸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법이 탄생하는데 개입한 다양하고 많은 생각들, 그리고 욕망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일부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쳐서 다시 우리들의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학자 에스모글로와 정치학자 로빈스는
자신들의

공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법과 제도의 소유권에 달려 있다고. 소수 엘리트 계층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을 하게 하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용인한다면 그 국가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과 제도를 독점한 나라, 이 나라에서는 자원을 손쉽게 착취할 수 있는 경제제도가 만들어지고요. 경제제도와 정치권력제도는 강력한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부와 권력을 승계하는 제도로 이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집트의 사례입니다.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마침내 영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본다면 그런 해방의 순간 해피엔딩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하지만 그 해방이 이집트 국민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피부색과 국적이 달라졌을 뿐, 식민지 체제에서 형성된 정치의 법, 권력의 제도, 경제 골격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자들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인 그 엘리트들이 모든 이익을 차지하는 시스템도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집트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식민지 시절처럼 힘겹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들이 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런 식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는가, 해결책을 찾는가 아닌가는 결정적으로 그 밑에 시민들의 자각과 질문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로부터 법의 소유권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의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 그래서 법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관점과 상상력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이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때로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입시제도라고, 대학의 입시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지우는 문제, 때로는 학교 폭력과 왕따 등의 문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들을 주변부로 밀어내버리는 제도로서도 작동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의 입시 문제에 최선을 다하죠. 자동적으로 부모들의 능력과 재력이 또한 인맥이 입시 문제에 작용을 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다 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성적과 학벌로 구분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와 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모든 모순이 꼬여있는 문제, 이것이 입시제도인데, 한번 뒤집어 본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입시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입시학원이나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질의 대학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공부를 합니다. 어차피 등록금을 내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이 그다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죠.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는 결정은 굉장히 특이한 결정입니다. 독일의 정치인들은 이 결정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정열과 노력뿐이어야 한다. 이것이 독일인들의 관점입니다. 대학의 무료 교육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원초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생각은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생각에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대학 학비를 받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이 없습니다. 부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는 수공업자나 노동자층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는 제도는 독일 사회의 공정함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특권의식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입시를 치르는 동안 부모가 허리가 휘면서 비용을 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좋아하는 만큼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 들어오는 동안에 투자한 것에 대한 본전 요구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을 패배자로 만들어서 고통을 주고 있는 우리의 입시제도. 독일 사회처럼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는 없을까요? 엘리트는 시험 성적이 좋은 극히 소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대학의 정원과 경계선을 허물어서 대학 입시라는 관문 자체를 폐지하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질문과 상상력입니다. 우선 관심의 범위를 넓혀서 개인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와서 타인들의 자유와 공적인 사안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민주주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전사한 시민들을 위한 추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아테네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공적인 문제들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가르침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논의에 참여하는 것, 토론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헌법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의 주인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의 주인인가요? 자, 우리가 10강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법의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문제와 여태까지 배운 법의 작동의 원리를 결합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법의 주인이 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롭고 공정한 법의 주인이 되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세 도시가 합쳐져 출범한 통합 창원시. 2년 전 창원 특례시가 되었죠. 그중 창원시 진해군은 대한민국 최대의 군항의 도시이자 이순신 장군과 김구 선생님의 혼이 담긴 곳입니다.
1: 350년의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두 영웅이 하나가 됐다는 소중한 빚입니다.
0: 또한 지난 역사를 넘어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2: 너희네한테 잘해줘서.
3: 저희 마을이 장복산 아래 첫 동네.
0: 벚꽃이 휘날리는 봄날, 꽃보다 아름다운 진해구 사람들을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오늘은 진해만을 끼고 있는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의 고장 창원 특례시 진해구로 향합니다. 진해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벚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0: 실제로 진해군은 우리나라 최대 군항도시이자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는 우리 해군의 요람이기도 한데요. 매번 벚꽃이 찬란한 봄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동시에 향토 문화예술을 알리는 다채로운 봄축제가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펼쳐집니다.
1: 이건 очень шикарно. Очень шикарно. Мы счастливы. Вдыхаем аромат сакуры, наслаждаемся красотой цветов.
2: We just arrived here and it's so beautiful. We are enjoying the river, we are enjoying the trees and the last blossoms of the cherries. And I feel like it's walking on a very beautiful snow. It's very romantic.
3: 창원 도시를 가꾸시는 분들도 정성을 들인 것 같고 찾아온 저희도 물론 정말 만족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답고 예쁜 도시 같습니다.
0: 육지와 연결된 진해구의 작은 섬 음지도. 이곳에 해양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해양생물 전축안을 비롯해 30여 년간 우리 영해를 지킨 진해함과 솔라타워가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2천여 개의 태양광 직광판이 설치된 솔라타워는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간당 6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솔라타워. 건물 안엔 뜻밖에도 초록빛 싱그러움이 가득한 실내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와, 진짜다. 이 자연의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로 해가지고 이 나무의 빛을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0: 이곳 진해구 명동에는 해양공원에서 다리를 건너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섬 우도가 있는데요. 2011년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배로만 다닐 수 있는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5: 이제 저 다리 생기고 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좋지. 우리한테는 이거 갖고 먹고 살고 하는.
0: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데요.
5: 이게 내 생명줄이지 뭐. 내 삶이고 이게. 이어서 뭐 평생 뭐 애들 공부 다 가르치고 이어서 살았으니까 이게 뭐 내 직장이고 내 삶이고 이어서 이제 뭐 끝나는 거지.
0: 바다가 품고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야 하는 건 미역만이 아닙니다. 갯벌은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죠.
6: 우리 섬의 여우는 비적에도 많이 나고 저 개조개 아니십니까? 개조개도 많이 나오고 바지락 이것도 우리가 어청겨워서 먹고 살거든. 미역도 많이 나오고.
0: 고향은 늘 노력한 만큼 내어주었습니다.
6: 옛날에는 우리가 시장을 봐, 뭐 시장에 가서 뭐 사 먹으려 하면은 이제 버스로 타고 꼬고 배로 타고 이래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 다리가 나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섬삼들을 좀 생활하기가 좀 편하지.
0: 작은 섬이지만 제법 평지가 있어 농사도 짓는 우도입니다.
7: 내려왔네.
8: 어? 어디?
7: 저.
8: 오, 그러네요.
0: 농작물을 노리는 불청객. 사슴이네요.
7: 양파, 감자, 대파, 쪽파, 시금치.
0: 섬은 부지런히 몸을 써야 살 수 있는 곳이라죠.
9: 섬이다 보니까 장에서 사갖고 오기가 힘들고 이런 게 작업자고서 해가지고 내가 생산해가지고 내가 먹고 남으면 자손들 조금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하지만 바다를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10: 바다 냄새 나니까 좋네요.
11: 이쪽 해안 쪽은 애들 거 처음 왔는데 애가 이제 바위나 이런 거 파도 보면서 좋아하니까 저희도 오늘 좋네요.
0: 진해구의 중심에 자리한 제황산. 황제가 나올 만큼 좋은 산이라는 제왕산은 계단으로 올라도 되지만 모노레일로 한 5분 만에 오를 수 있는데요. 그 정상에는 우리 해군 군함을 상징하는 국청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내는 물론 남해안까지 조망할 수 있다는데요.
12: 이 바다가 진해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천이라는 부두도 있습니다. 저 건너편 쪽은 유역항 진해항입니다.
0: 1927년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이겼던 바다와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왕산에 승리를 자축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12: 그런데 이 산 정상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러일전쟁 성전 기념탑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34m였습니다. 다시 우리 해군의 군함 마스트 모양의 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 사람들은 제왕산이라는 이름 외에 탑산이라는 이름으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0: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의 전성지이자 기지 역할을 했던 진해. 하지만 사실 진해는 그 이전부터 조선에 수군진이 있었던 남해 군사 요충지였는데요. 1952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를 거행한 것이 진해 군함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63년부터 본격적인 축제로 발전한 것이죠. 더욱이 진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성지이기도 합니다.
12: 흉곡 이순신 장군이 살아 숨쉬는 진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인 동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흉곡의 후회라는 그런 걸 가슴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죠.
0: 진해 남원 로타리에도 충무공의 우국시가 새겨져 있는데요. 바다에서 맹세하니 어령이 감동하고 산천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더라.
12: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 대왕이 압록강으로 파천하고 할 때 그때 조국을 위하여 나는 이런 마음으로 충성을 하겠다 하는 진중음입니다.
0: 이 진중음을 친필로 남긴 분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12: 진해 사람들이 오신 김에 친필을 남겨달라 김구 선생님께서 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0: 광복 이듬해 진해를 방문한 김구 선생은 해안 경비대에게 진중음으로 부국의 각오를 가진 것인데요.
12: 350년의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두 영웅이 하나가 됐다는 소중한 비석입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나 조국에 대한 충성은 이 글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친필이 시비로 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한데 이런 보물이 진해에 있다는 것은 우리 진해 시민들로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일제강점기 일본은 진해 시가지를 방사형으로 조성했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본떴다는 설과 군사적인 이유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방 직전 진해에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거주했는데요. 중원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이 시가지 주변에는 일제 적산 가옥들과 100년 전에 지어진 우체국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엔 100년이 넘는 명물이 또 있다는데요.
13: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13: 이 동네에 좀 뭐 유명한 게 있다는데 뭐가 있을까요?
14: 네, 진해의 대표 음식 공과자가 있는데 바로 저기입니다.
15: 네, 어디 선가 그냥 고소한 냄새가 그냥 코끝을 스치는구만.
13: 안녕하세요. 계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진해에서 유일하게 공과자 제조하는 곳입니다. 잘 찾아오셨네.
0: 마치 콩처럼 작고 동그란 콩과자.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가지만 콩과자에 콩가루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16: 밀가루하고 콩가루 볶은 거 하고 여러 가지 첨가물 들어가지. 이제 뭐 그 부풀 수 있는 거 베이킹 파우더나 뭐 탄산수소 암모늄이나.
0: 단순해 보이지만 날씨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의 노하우. 완성된 반죽을 성형기계에 넣으면 작은 콩 모양이 완성되어 나오는데요. 과거엔 이 과정도 사람 손으로 했답니다. 간식거리가 흔치 않던 시절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유명해진 진해 콩과자.
16: 출시된 1915년 경부터 출시가 됐어요. 과자 만들어진 지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1938년 경부터 하셨다 하더라고요.
0: 100년을 넘긴 콩과자 맛의 비결은 직접 불에 구워 담백하고 질리지 않는 맛을 내는 것이라 하는데요. 오랜 세월 콩과자를 만들다 보니 막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잘 구워졌는지 이걸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이제 잘 구워진 콩과자에 설탕물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면 얇은 설탕막이 입혀진 콩과자가 완성되는디라요.
16: 저 아버지 쓰시던 거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노쇠. 옛날에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 엄청 무겁습니다. 대량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요 쪽을 조금씩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런 거 쓰도 못 하지. 이거 지금 한 서너 번 하면 되는데 이거 10번 하면 이거 뭐 힘들었어.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아버지.
0: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콩과자를 구웠습니다.
16: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게 고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고생이라기보다 하루하루 뭐 자식들하고 그 가정생활 하는데 하기 위해서 뭐 이거 무겁다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0: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가 하셨던 고단한 일을 묵묵히 하며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16: 그 자부심에 걸맞는 제가 제품을 잘 만들어주고 그걸 하다 보면 지역사회 발전도 되고 나아가서 또 위에 계시는 또 아버지께서도 좀 흐뭇해하고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된다면 저희 아들한테도 대를 물려서 해서 뭐 쭉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 대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이 콩과자라는 중요한 식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작은

0: 풍과자에 담긴 마음은 작지 않습니다. 자, 벚꽃이 필 무렵 유독 장관을 이루는 진해구 여자동 돌산마을. 이 마을에 장복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에 천연 빨래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빨래터에서 빨래는 안 하고 그림을 그리시네.
1: 저는 진해 마을을 그리고 사람 풍경을 담고 싶어서 한 번씩 마을에 와서 스케치를 합니다.
2: 오, 네. 미술 작가십니까?
1: 네, 미술 작가이기도 하고 마을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거저기야?
1: 아, 이게 밭에.
4: 오, 쪼대태 갖고 왔어, 밭에서.
2: 이거 드시려고?
4: 예. 네. 먹으려고. 농사진 거, 밭에.
2: 여기는 아직도 이런 빨래터가 있어요?
4: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겨울 되면 따뜻한 물이 나와요, 여기서 콩콩콩. 이분에서. 그렇게 착지를 안 해요.
0: 하하, 마을의 귀한 보물인 셈인데요.
4: 친환경 저 세탁 비누 가지고 빨래 씻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뭐가 환경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0: 자고로 빨래터는 아낙네들의 일터이자 쉼터, 또 마을의 소식통이죠.
4: 신랑한테도 화가 나면 두드리 패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고.
5: 빨래터에 오면 신랑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누구 집에 초상이 났다 뭐. 중앙방송국이 여기 빨래터가.
4: 빨래터 이거 만들 때요. 전부 다 이거 그거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갈 같은 거 여다가 갖다 부부가 만드는 거예요.
2: 아, 마을 주민들이요?
4: 예.
0: 어린 시절부터 머리에 서리가 내린 지금까지 평생 함께한 빨래터입니다.
4: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으니까. 좀 오래된 세월이지요.
2: 근데 여기 빨래터도 어머님한테 참 소중한 곳이네요.
4: 추억이지요. 소중한 것보다 추억이지요. 여기서 애들 다 몇 감고 그리고 여기서 다 씻겨가지고 데리고 가고 엄마 아버지 고무신 하얀 고무신 씻어갖고 여기서 솔질해 씻어가서 대떨어 쫙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는 그 기억을.
0: 그저 흘려보내기엔 아쉬운 세월들인데. 사라져가는 돌산마을의 추억과 풍경에 2년 전부터 예술을 아름답게 입히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미술가가 됐는데요.
5: 우리 그림이 여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붙여있다는 게 얼마나 감정이 사무치는지 몰라요.
6: 이 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네. 길이 너무 화사하고 예뻐졌어요.
7: 근데 여기는 바닥도 예뻐요?
5: 이 바닥은 이게 다시 헌 거예요, 이제. 도시 재생에서 이 길이 이제 세면으로 돼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골목길을 다 할 때 한 거예요.
8: 방치돼 있는 집들은 주민분들이 다 헐고 털만 남은 곳에 돌들을 다 골라내고 땅을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다 구해 기대해서 주인 말았죠. 여기도 지분이 다 있어요. 감도 옛날 그 돌 조적 다음에 그 자갈 같은 것도 저희
9: 많이 섞여 있는
8: 낡음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그냥 시멘트 미장함, 과거와 현재의 공존하는 길입니다.
0: 미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가꾸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 주민들은 그림을 그리며 작가로 데뷔했답니다. 우와.
5: 근데 이 나이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처음에는

0: 거부감이 있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도 되고 기쁨도 되고 즐거우면서도 좀 행복. 그게
1: 덕분에 마을의 화합도 이루어졌는데요.
2: 이 그림이 또 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여기가 여자동이고 장복산이 있고 돌산마을 있고 저기 내수면 생태공원 양어장이 있고 그 물길 따라 벚꽃들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네, 보시고 모두 다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운동하러 다니십니까?
3: 그걸 저 박수 한 개 주려고 한 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2: 박수요.
3: 저 밑에 주고 들란가.
1: 골목골목 친근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 그 마을에서 사람들은 함께 삶을 이어갑니다.
2: 그랬구나. 건강하십니다, 할머니.
3: 아이고, 아파서.
2: 아파서.
3: 나이 이제 90세야, 이거.
2: 이종수. 맞지? 내 이름 다 알고 있지? 네, 그 도시가스 할 때도 내가 이름 다. 도시가스.
1: 환하게 밝아진 건 풍경만이 아닙니다.
2: 이종수 할머니.
3: 내한테 잘해주셨어. 노인네한테 잘해주소.
2: 할머니 꽃 하나 색칠해 주세요. 꽃, 요 꽃.
1: 정이 흐릅니다.
3: 내가 그리나도 아주 내가 잘 그린 택이다 싶다.
0: 성을 내는 게 없어요. 이게 활동가를 하다 보면 솔직히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성도 안 내고. 조곤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잘해주세요.
1: 마을에 예술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자 이내 마을은 둘러보는 곳 어디든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2: 저희 마을이 장복산 아래 첫 동네. 네. 그래서 몸이 항상 마르질 않아요. 네. 맑은 물이 항상 있어요. 나뭉뚱하게 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4: 산 맞아요.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산이.
2: 여기 이 부분 산 맞죠?
4: 네, 산 맞아요.
1: 매일매일 보고 사는 오래된 마을의 풍경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곳. 하지만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역시 그 풍경을 보듬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내가 만약 별이라면.
6: 말이야. 꼭 아이스크림 같지? 달콤 폭신한 우유맛.
5: 내 눈에는 댕구 꼬리털 같아. 뽀송뽀송 부들부들. 그치 댕구야? 댕구야, 무슨 생각해? 댕구야?
7: 댕구야!
5: 와! 우와! 구름이는 막 튕겨! 우와! 우와! 무지개는 소리도 알록달록 하네! 우후! 난 이제 부모님의 별. 내가 별이라면 어두워져.

0: 뉴스. 누구나 마음속에 반짝이는 풍선이 하나 있다.
1: 우리 반짝이들은 이걸 생각풍선이라고 부른다.
2: 친구들이 상상을 할 때 생각풍선은 정말

0: 좀. 아니 아니 많이 많이 크다. 아이고.
1: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0: 댕구야. 와.
2: 댕구야.
3: 댕구야. 오오오 진정해.
0: 얘들아 잘 봐. 지금부터 내가 나는 거 보여줄게. 간다.

0: 기즈 봤어? 나 나는 거 봤어?
1: 와, 댕구 정말 대단하다.
2: 얘들아 뭐해?
0: 하늘아 너도 보여줄까? 나 하늘 나는 거.
3: 뭐?
2: 댕구가 하늘을 난다고?
0: 그래. 이 별망토만 있으면 하늘을 북북 막 날 수 있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자, 잘 봐.

0: 나 붕붕 막 나는 거 봤지?
1: 하늘아, 왜 웃어?
2: 아유, 댄구야.
3: 그게 무슨 나는 거야?
2: 아이, 그건 그냥 좀 멋있게 떨어지는 거야. 아유, 참.
0: 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라고.
2: 아이고 배야.
4: 여기는 댕구의 마음속.
0: 어? 풍선이 작아졌네. 그래도 조금 조금은 뜨긴 했어. 그치 얘들아?
1: 맞아. 조금 떴어.
0: 그래.
3: 아니, 그게 아니라.
5: 얘들아.
1: 딩동생.
5: 야, 오늘 우리 딩동댕 유치원에 아주 특별한 선생님께서 오셨어.
6: 안녕하세요, 딩동댕 친구들.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는요, 저 멀리 별에서 온 마법사.
0: 별이요?
6: 오, 우리 친구 망토가 아주 멋진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아니 여기 별이 숨어 있었네.
2: 어떻게 한 거예요? 우와!
6: 이거 방금 하늘에서 따왔지.
0: 그럼 아저씨는 별에서 날아오신 거죠?
6: 그럼 난 별에서 온 마법사니까.
0: 거봐, 나도 날 수 있다니까. 슈!

0: 탱구가 또 엄청난 상상을 하나 봐. 커진다. 커진다. 그래, 역시 그런 거였어. 아우, 좋아.
1: 자, 얘들아.
2: 우리 마법사 선생님께서 더 멋진 마법을 보여주신대.
3: 와!
2: 우리 다 같이 유치원으로 가자.
4: 좋아.
1: 그만.
2: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지?
1: 어, 얘들아, 뛰지 말고.
0: 저기, 마법사 아저씨. 사실 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5: 오, 그래요?
0: 네, 이 별망토만 있으면 하늘을 뿡 하고 난다고요. 아까도 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몸이 막 뿡 하고 떴다니까요.
6: 뭐 뛰어내려?
7: 아, 그건 위험한데.
5: 아, 저기 친구, 저런 데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0: 네? 아니, 왜요?
5: 아, 그거야,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0: 에이, 참, 전 안 다쳐요. 하늘을 날 수 있다니까요. 예.
5: 저기 그게, 아, 있잖아. 강아지는?
0: 강아지는?
5: 절대로?
0: 절대로?
5: 하늘을 못 날아!
0: 네? 강아지는 하늘을 못 났다고요?
5: 못 날아. 아유.
0: 생각 풍선이 터졌어. 탱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떡해. 어떡해.
3: 와, 신기해. 귀여워.
0: 어휴, 그래. 강아지가 어떻게 별이 되겠어.
2: 자, 얘들아. 별이도 왔어.
3: 별아,
8: 안녕.
2: 별아, 여기 마법사 아저씨랑 인사하자, 인사.
5: 이야. 선물?
2: 어, 괜찮아.
3: 별아, 괜찮아.
9: 별아, 왜 그래?
10: 우리가 뭘 잘못했나?
3: 그러게.
0: 별이가 왜 저러는 거지? 생각하자. 내가 만약 별이라면. 어떡해. 탱구의 생각 풍선이 터졌어. 어떡해.
5: 어?
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긴 어디지? 어? 넌 혹시 별이 반짝이?
3: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0: 별이 반짝이야. 대체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야?
3: 지워. 시끄러워.
0: 어? 혹시 이거? 그래. 별이 반짝이야. 이제 안심해. 풍선 없어.

0: 소리 같았어? 괴물이 벽을 박박 긁는 소리? 아, 그래. 괴물이 손톱으로 벽을 막 이렇게 긁었지. 그리고 커다란 몸집으로 쿵쿵쿵 소리도 냈지. 에이, 자, 별이 반짝이야. 이제 괴물 없어. 내가 괴물을 와이 쫓아버렸어.
1: 정말?
0: 그래, 이제 괴물 없다. 우리 같이 자동차 가지고 놀까? 자, 자, 자, 별이 반짝이.
1: 같이 놀아.
0: 놀아 놀아. 부릉부릉. 부릉부릉. 별이야 별이야. 괴물 갔어. 갱구가 와 하고 쫓아버렸어.
2: 갔어 갔어.
3: 알아?
2: 갔어 갔어 갔어.
0: 괜찮아. 얘들아, 저기 있는 포선 좀 다 치워줄래?
4: 별이가 풍선 소리가 싫었나 봐.
1: 그러게, 우린 그것도 모르고.
5: 댕구야, 풍선 다 치웠어. 근데 댕구, 넌 별이가 풍선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상상해봤어. 내가 만약 별이라면, 별이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풍선이 뽀짝뽀짝하는 소리가 별이한테는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6: 아이고, 우리 댕구가 별이의 마음을 상상해봤구나. 역시 댕구의 상상력은 대단해.
7: 댕구가 없었으면 별이 마음을 모를 뻔했어.
1: 댕구가 별이를 지켜준 거야.
5: 댕구야, 상상해줘서 고마워.
8: 자, 지금부터 댕구를 딩동댕 유치원의 상상력 마법사로 임명합니다. 상상력 마법사. 앞으로도 상상을 멈추지 말고 친구들을 잘 지켜주게.
0: 우와,
1: 정말.
0: 상상력 마법사. 감사합니다. 별이야, 고마워. 니 덕분이야. 몰래 이거? 댕구야, 너의 생각 풍선은 정말 반짝반짝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덕분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괜찮아, 생쥐야.
1: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0: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1: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슈! 예!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거르기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졸라 오프할까?
1: 지루해.
0: 밖에서 놀면 좋을 텐데. 비야, 오지 마. 비야, 오지 마, 부탁이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1: 나도.

0: 뭐해?
1: 어? 레미? 그런데 우리 뭐하고 놀까?
0: 우리 등반놀이 할까?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방귀 뀌었네.

0: 훈민아, 너가 끼었어?
1: 아니? 정우마, 어? 네가 끼었어?
2: 아니?
0: 누구야? 누구?
1: 아, 뭐든지 자판기에 뿡!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그러면 이 방귀 소리의 주인이 나올지도 몰라.
0: 아, 그래.
2: 그런데 뿡! 글자 너무 어려워.
1: 아이야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3: 훈민 점은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뿡! 뿡이 궁금해.
4: 뿡! 우리가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뿡을 쓰려면 쌍비읍이 필요해. 쌍비읍의 문을 찾자.

0: 뿌뿌뿌뿌뿌
1: 여기야
0: 뿌뿌뿌
2: 쌍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쌍비읍은 어디 있지? 찾았어! 빨래 쌍비읍!

0: 뿐, 뿐, 뿐, 뿐, 뿐, 뿐.
1: 뿔, 뿔, 뿔, 뿔, 뿔, 뿔. 뿡, 뿡, 뿡, 뿡, 뿡, 뿡.
2: 여기야.
3: 받침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이응을 찾자. 할아버지, 혹시 한글 이응 보셨나요?
1: 아유, 난 몰라. 이 보게. 이거 먹고 이응 찾아요.
0: 감사합니다.
1: 인사성도 바르구나.
0: 찾았어. 할아버지, 잠시만요. 받침 이응만 찾을게요.

0: 받침 이응.
1: 뿌.
0: 받침 이응.
2: 붕.
3: 받침.
4: 저장 완료. 붕.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붕 한글 카드다.
6: 뭐든지 자판기에 뿡 한글 카드를 넣으면 누가 방귀를 뀌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빨리 넣어보자. 방귀 소리였구나. 뿡뿡아, 너 방귀 소리는 정말 재미있어.
7: 뿡 하면 뿡뿡이지.
6: 맞아.

0: 보이 뿡 보이 뿡 보이 보이 뿡뿡
1: 와 뿡이다 뿡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뿡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뿡 뿌 뿌 뿌 뿌 우 뿌 우 뿌 우 뿌 우
3: 자, 할아버지가 이제 뿡 방귀를 깨겠어요.

0: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뿡! 친구들 따라해봐요. 뿡!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뿡뿡이? 붕어빵? 뿡순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뿡뿡이? 붕어빵? 뿡순이?
2: 뿡! 훈민정음이 방귀를 뀌어요. 훈민이 방귀 소리는 뽕. 정음이 방귀 소리는 뿡. 뿡뿡. 이건 누구의 방귀 소리일까요? 빨래 쌍비읍이 우우를 만나 뿌가 사탕에 받침 이응을 만나 뿡. 한글 카드를 넣으니 뿡뿡이가 나왔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뀌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뀌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뀌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3: 시.
4: 수박 씨는 뱉어야 돼. 응. 아, 정음아, 얼굴에 씨 붙었어. 씨. 수박 씨는 뱉어야 돼. 응. 맞아. 씨. 누구 씨가 더 많은지 세보자. 좋아. 수박 한 입. 앙. 씨가 하나. 씨 둘. 씨 셋. 씨 넷. 씨 다섯. 우와. 씨가 다섯 개. 자. 나도 수박 한 입, 앙. 씨 하나. 씨 둘. 씨 셋. 씨가 세 개. 내 씨가 더 많다. 우리 또 하자. 그런데 수박을 다 먹었네. 이게 올해 마지막 수박이라 그랬는데. 우리 씨 있잖아. 수박 씨. 여기. 여기도.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올 거야. 우리 씨 많잖아. 이거 다 심으면 수박 엄청 엄청 많이 생길 거야. 씨를 심자.
3: 심자.

0: 씨. 우리 화분에 씨 심자.
1: 응.
0: 화분 가지러 커져.
1: 가자.
0: 씨를 심자, 씨를 심자, 씨를 심자.
1: 어? 없네.
2: 뭐? 수박 쟁반도 없어졌네.
3: 할아버지가 설거지 하셨나봐.
2: 아, 우리 씨 심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4: 하, 뭐든지 자판기에 씨 한글 카드를 넣으면
1: 씨가 생길 거야. 씨.
2: 그런데 씨 어떻게 쓰지?
1: 어...
0: IR을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IR!
5: 어? 이?
6: 야!
5: 후민정은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씨! 씨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6: 씨를 쓰려면 쌍시옷이 필요해.

0: 쉬옷의 문을 쳤자.
1: 뿌, 뿌, 뿌, 뿌, 뿌. 스, 스, 스, 스, 스.
2: 여기야! 쌍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0: 간다!

0: 쌍시옷을 찾자.
1: 응?
0: 농부님, 뭐 하세요?
2: 싹이 잘 나라고 물을 주고 있어요.
0: 오, 싹이요?
2: 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0: 어? 싹이 났어요. 그런데 싹에서 쌍시옷이 보여. 찾았어.
1: 어?
3: 냠냠냠냠냠냠. 맛있어.
0: 토끼가 먹어버렸군. 새로운 싹을 찾아보자. 토끼가 싹을 먹어버렸어요. 새로운 싹이 났어.

0: 싸게 쌍시오.
1: 나라 한글.
0: 아차. 쌍시옷이 이를 만나 시.
2: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시! 스! 스, 스, 스, 스, 스. 이? 스, 이? 스, 이? 스, 이? 시! 오, 시! 시, 시, 시! 할아버지는 수박씨를 발라내고 먹을게요. 얍! 얍!
3: 하하!
2: 얍!
3: 꿀꺽!
2: 얍!
3: 꿀꺽! 쌍시옷 잘 먹었습니다.
2: 오잉? 쌍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스! 스! 스! 스! 스! 스! 스이! 시! 시! 시!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시! 친구들, 따라해봐요. 시! 끝!
4: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씨앗, 씨름, 시장.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씨앗, 씨름, 시장.
2: 시 훈민정음이 수박을 먹어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요. 씨를 심으면 또 수박이 열릴 거야. 싸게 쌍시옷이 이를 만나 씨. 한글 카드를 넣으니 수박씨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칠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덕덕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얘기는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쓰잖아. 에이, 이건 너무 쓰잖아.

거지? 어디?

또 다른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드디어

먹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치부도 완전 딱인데 정말 맛있어. 뿅뿅뿅뿅뿅. 맛있는 아침 드세요.

시간 좀 바뀐데? 뭐가 들었는지 그

내가 이럴 땐 좀

걱정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없어.

시동까지.

눈 안 봐도 뻔하네.

해야지 봐.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

고마 안녕. 여기 이것 좀 봐봐. 아싸 가자. 무슨 일이 있구나.

0: 혹시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1: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곰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꽤 필요할 거야.

짧고.

이제 꿀은 없는데 어떡하지, 고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정리할래?
1: 어떻게?
0: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1: 빨간색.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결진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성.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순물엔
13: 덕분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드디어 동아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여기 동아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2: 두두, 이거 봐라. 뀨.
0: 그 쓰레기는 뭐야?
3: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3: 내 거 재봉틀이다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4: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요정 주주? 긴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4: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2: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2: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2: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뷰.
3: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2: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 뀨.
0: 정말이야?
3: 나만 믿어라뇨. 아차!
0: 깊이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2: 쉿!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큐.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2: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0: 알았어.
5: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3: 멈춰라뇨.
0: 왜 그래?
3: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0: 제 봉투를 나쁜 마법이 걸렸어. 당장 멈춰야 해.
1: 아버지!
6: 조조를 데려와라뇨.
0: 알았다 뿅.
7: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8: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7: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0: 큰일 났습니다, 뷰!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뷰!
7: 얼른 변신하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햇햇 레인보우 스윙! 스와이드 스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놀이 연습 좀 해.
2: 샌디! 뇨!
3: 뇨!
0: 주주, 스텔라,
1: 로사!
0: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를 불러줘라, 뉴!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뉴!
1: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3: 응? 뉴! 슈!

0: 예, 잘 잤다.
1: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2: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3: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4: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좋을게.
3: 모두 고마워.
6: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7: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6: 안 돼! 멈춰!
7: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그건 더 안 돼!
8: 어쩔

0: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4: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1: 왜 그래 핑크비쥬?
4: 나 솜사탕 사줘라. 큐.
1: 뭐라고?
4: 나 솜사탕 사달라고. 큐.
1: 어? 뭐라고 하는 거야?
4: 싫으면 싫다고 해라. 큐.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위험하다. 큐.

0: 너희들 괜찮아?
1: 안 괜찮다. 무거워 죽겠다. 휴!
0: 이제 됐어.
1: 휴! 이거 받고 확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0: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비주?
1: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뀨! 정말 미안합니다, 뀨.
2: 나도 미안하다, 뀨.
3: 아니, 너! 발이 퉁퉁 부었다, 뀨!
0: 부었다고? 원래 저랬는데?
1: 나 못 구기다, 뀨!
4: 유채화가 필요하다, 뀨!
5: 카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게.
1: 물 줘라, 큐.
4: 여기 있다, 큐.
1: 맑게도 줘야지, 큐.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뀨! 뀨! 뀨! 뀨! 뀨! 뀨! 오른쪽 뀨!
2: 갑니다, 뀨!
1: 왼쪽 뀨!
2: 알겠습니다, 뀨! 뀨!
6: 쟤 정말 아픈 거 맞아?
2: 그러게, 많이 신났네.
7: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1: 나 먹을래, 뀨!
6: 너?
4: 아픈 게 아니었냐, 큐?
6: 어쩐지 꾀병일 것 같더라니.
1: 아니, 그게 아니다, 큐.
2: 너무합니다, 뮤.
6: 여기서 핑크쥬.
1: 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큐? 다들 너무해, 큐. 응? 하.

0: 이들기도 두지도 친구들도 다 믿었뉴. 모두 나처럼 넘어져버려라 뀨. 나처럼 넘어져버려라 뀨. 저건 내가 한 말인데 뀨.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피쥬?
0: 어디 있냐 뀨? 핑크피쥬 뀨. 그만 나와라 뀨.
2: 저게 뭐지?
0: 뭐야 뭐야? 혹시 보석이 나처럼

루시를 따라가자.

0: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1: 고마워요.
0: 위험해! 선댄 스윙! 저걸 잡아야 해!
2: 조심해!
0: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침으로 버블 샤워 헉!
1: 반성하러 간다, 뀨.
2: 하지 말아요.
1: 나 용서해주는 거냐, 뀨?
2: 당연하지, 뀨.
1: 뀨. 너희들. 다 같이 춤추자,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랜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옥스퍼드 향!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보라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중물엔
4: 덥덥한
8: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리 차례야.
1: 우리 차례요? 우리 차례야!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3: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맛을 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1: 2!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1: 2! 거기에 또 다른 1을 만나면
5: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자음목, 병행사변형까지! 유!
4: 정말 빨리 배웠네.
5: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모커블러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3: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0: 안에 숙제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2: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 칸을 채워보실까? 옥토블럭스 합체.
3: 오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